0: 할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서울 오셔서 네, 그때부터 시조방에 다니시면서 이제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경제시조하는 옛날 정경태 선생님 쪽 그쪽에도 갔고 김어라 선생님 시우연합회도 가시고 시조에 빠지셔서 시조를 거의 선생님 이상급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못하는 시조가 없으실 정도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저희 집에서도 이제 시조방처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오셔서 시조를 하시면 쫓아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뻐서 무릎에 앉혀놓고 평시조 한수 가르치고, 예, 그러다가 너무 잘하니까 시조 대회가 열리면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지방에. 그러면 늘 저를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도 나가고 저도 나가고 할아버지가 제 장단 쳐주고 어릴 때 이제 시조로 유명한 명창이었었어요. 그래서 경연대회 다 다니면서 상도 받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는 애가 없으니까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제가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주환 가곡가사 문화재이셨던 분이 한국정학원이라는 그런 종로에 그런 이렇게 교습소를 열어서 가곡가사 시조를 강습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주환 선생님한테 가서 직접 사사도 받고 시조를 하다가 가곡을 배우니까 이 가성과 육성을 막 이렇게 대비해서 내야 되잖아요. 시조는 거의 육성으로 내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어릴 때. 남창 가곡은 주로 이제 여자가 하더라도 통목만 쓰면 되니까 외려 남창 가곡을 제가 잘했고 여창 가곡 15곡 배우는데 그 가성이 잘 안 돼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도 이주환 선생님이 그 버들은 제일 어려운 그 이수대업, 우주 이수대업을 많이 시키시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게 버들은만 하다 보면 이주환 선생님 생각이 나요. 국악고등학교 갔더니 저희 반으로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준아가 누구요? 이러면서 접니다 그랬더니 너 내 제자 해라 이러고 있고 친구들 다 보는데 웬 할아버지가 찾아오셔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화재시라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가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배웠죠.
1: 이한근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가르칠 때는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0: 아, 이한근 선생님은 저는 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곡이 어떤 슬픈 건지 어떤 뭐 자연을 찬미하는 건지 이런 걸 다 내가 알아야 거기에 맞게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선생님은 중요한 거를 굉장히 배심 있게 크게 목소리를 이게 올차게 낸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배에서 확 이렇게 크게 내는 소리. 선생님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리가 다부지고 커지냐 그러면은 선생님이 많이 하면 된다. 무조건 노래 많이 해라.

예, 그랬고, 어릴 때는 그냥 좀 한정적인 시조를 했는데, 이학년 선생님 만나고 시조를, 레퍼토리를 너무 많이 넓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조를 선생님한테 배웠고, 예, 그리고 이제 가곡도 좀다 다듬어 주시고,

제가 이제 이대 대학원 다닐 때 황병기 교수님께서 시비 가서 발표를 한번 해라, 국내 최초로.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많이 안 가르쳐 주신 몇 곡이 있으셔서 그 권주가를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권주가 왜 안 가르쳐 주시냐. 여자가 술 권하는 노래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막 되게 가서 진짜 쫄르고 쫄르고 그래서 원래 권주가가 10장까지인데 1, 2장 정도만 이렇게 간신히 배우고 그래서 이제 권주가를 놓고 그다음에 길군악과 또 매화가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시려는 걸 진짜 막 쫄라서 배워서 이제 97년도에 제가 완창 발표를 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후원회 같은 후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후원을 해주는 분들이 모여서 후원회가 있었는데 근데 단체를 만들어라. 제가 단장을 해라. 그때도 이제 황병기 선생님께서 한국 정가단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신곡도 하고 어마한 그런 활동을 많이 했죠. 한국 정가단. 예, 그래서 제가 단장으로 거의 지금 26회인가까지 공연을 했고.

시비 가사는 문학 작품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가사는 시가 많아요. 굉장히 시가 많은데 그 시가 한자로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시 한자로 된 시를 읽기만 해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래로 외워서 그걸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걸 한 거죠. 그 시비 가사 해설을 아예 냈어요. 해설집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재작년인가 나와 있고요. CD도 엄청나게 많이 냈는데 그 현악을 넣어서 원래 이제 가사 시조는 검거 가야금이 없어요. 근데 현대어 해설 악보집을 만들면서 그 검거 가야금 넣는 완창 또 시비 가사 CD를 전곡을 4장짜리로 또 얼마 전에 또 냈죠.

저처럼 행운의 그런 전가에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일찍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국악원에 입단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하면서 국악원에서 월급 받고 또 그거로 활동하다가 퇴직 무렵에 이제 또 문화재까지 돼서 이제 문화재청 소속으로 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거 보면 정말 한 길을 아무 잡념 없이 오로지 이 길 아니면 나는 죽을 것처럼 왔던 것 같아요. 네.

가사도 굉장히 음악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심도가 있는 그런 분야인데 너무 좀 이렇게 그냥 등한시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한자는 많고 노래는 쉬운데 또 막상 들어가자니까 외워지지가 않거든요, 잘. 그러니까 좀 인기가 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 조상이 남겨준 좋은 유산을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더 배울 수 있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발전해 나가기를 너무 바라고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열심히 하면 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뚜벅뚜벅 체력 관리해가면서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많은 기도와 지원과 협조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참깨인데 이게 이제 꽃이 계속 이 열매가 요 꽤 쪼매인데 이 계속 꽃이 올라오면 피거든. 그러면 일단 적심을 해줘 빼면은 잘라 빼면은 그 밑에 게 이제 충실하거든 열매가. 농촌에 태어나서 농촌에 살면서 제가 열심히 한 것만큼 이렇게 안겨다 주는 그런 어떤 기쁨, 그걸 적을 줄 알면은 농사 짓는 것만큼 좋은 이런 음성일 것이다.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 이제 판이 있으면은 놀이에 이렇게 같이 참여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마을 단위의 어떤 놀이들이 거의 사라지고 겨우 한 맨 단위에서 특이하게 이제 그 잘하는 마을이 있으면은 그 마을 중심으로 놀이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곤 했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내가 한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마을 단위에도 놀이들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대를 하고 집에 와서 그때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우리 허판재 선생님이 고성고강대 그 예능 보유자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받으시고 고성고강대 활동을 허판재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 한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대를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이제 오강대에 한번 놀러 가자, 같이 하자, 뭐 이런 근유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죠.

여업반성이 완전히 양만충 또 전교성 시행인 문능복충과 승무 이런 것들을 지도받고 허정복성 시행계는 고성공항대 기본 춤사위 말뚝이춤 이런 부분들을 시간 속에서 쭉 이렇게 전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쉬운 배역, 제일 쉬운 배역을 이렇게 이제 맡게 되시고, 그 배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배역에, 예,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를 이제 받게 되면서, 하나씩 깊게 가게 되죠. 달춤에서 지워지는 어떤 몸짓들이 이제 덧배기 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덧배기 춤은 확사하고 흐름이 잘 맞아지면은 생각지도 안 했던 몸짓들이 이렇게 막 자신도 모르게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가만히 서서 어깨만 그렇게 해도 진짜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고 흥이 이렇게 실려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2003년 또 고성왕대 전 회원들이 하와이에 들어와서 고성왕대 공연을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일과장에서 이제 오과장까지 전 상해과장까지 지금 공연을 다 했는데 그때 고성왕대 제일 마지막 제밀주 가장 큰 애미가 죽어서 상해가 나가는데 그때 그 하와이 주립대학에 모였던 관객들이 1달러씩 그 새끼 꼽았는데 985불 985불 상해를 메고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아예 한 발도 못 나가봤어요. 그것을 지금도 우리 회원들은 모임에는 그런 그때를 해당하면서 보람 있는 어떤 일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의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산 개성여상의 어느 선생님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한 20명 데리고 이제 전수를 오게 되어졌어요. 악소리도 이제 잘 못 알아듣고 몸짓도 안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전수를 이렇게 이제 한 20일 정도 하고 그것이 쭉 이어지니까 지금은 약 한 4만 명 이상 학생들이 왔다 간 거죠. 그게 전국에 쫙 그 학생들이 깔려 있는 거죠.

0: 고성 왕대가 뭐 없었으면 참 밋밋하게 이렇게 안 살았겠나. 농사 지으면서, 농부로서까지는 어떤, 바람도 있었겠지만은, 왕대를 알고 고성 왕대에서 생활하면서 존재의 어떤 의미를 좀 더 크게 이렇게 느끼는 그런 뜻있는 그런 곳이었다.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얻을 수 있었고, 정말 나는 운 좋게 스님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고성광대 활동들을 할 수 있었고, 밑에 후배들이 너무 잘 들어와서 너무 잘 발심들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에 비해서 주어진 운이 너무 크다. 이것을 이렇게 느끼고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1: 선생님, 그럼 춤은 앞으로도 계속 추실 거죠?
0: 뭐 계기가 되지면은 뭐 또 써야 되지. 틈틈이 이제 뭐 마당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 마당에 서서 같이 이렇게 또 즐거움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1: 해요!
0: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

처음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아,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이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장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중도 하운 신나!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잘 수 있겠죠?
1: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일본이 이거 아 이거 언니도 영어인데
3: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4: 국악하는 10대들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으며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로 혼을 담아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하죠. 어감에서부터 오랜 연륜과 경지가 느껴지는데요. 장인의 장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마치 상형문자처럼 아, 그런 뜻이었구나 단번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상자 방 안에 도끼 근자를 넣어서 장인 장자가 된 건데요. 투박한 도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쉽고 빠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대신 전통 방식으로 혼과 멋을 불어넣는 장인의 집념이 배어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세부치. 언뜻 생각하면 쉽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요. 자연스러운 나뭇결에 검은색 경첩으로 마무리된 목가구가 잘 어울립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현대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걸 보면 전통은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저처럼 소리꾼이 무대에 오를 때 북장단을 치는 고수와 함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인데요. 소리꾼들은 소리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부채가 때로는 춘향의 편지가 되고 박을 타는 흥부의 톱이 되기도 하고 또 신봉사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채는 소리꾼의 상징이면서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기도 하고 또 발림을 돋우는 소품 역할도 합니다. 이런 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 선자, 그리고 부채를 만드는 장인을 선자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나무와 한지로 맑은 바람을 만들어내는 선자장을 만나봅니다.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합죽선. 대나무의 겉대를 합쳐서 만드는 합죽선은 수준 높은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최고의 부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왕대만을 골라 알맞은 크기로 쪼갠 다음 끓는 물에 담가 불립니다.

아교와 어교를 섞어서 만든 풀로 깎아놓은 겉대 두 개를 붙입니다. 합죽선은 한지를 사이에 두고 단단한 겉대 두 개를 포개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박에 쫙 펴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성 때문에 지금도 여름 필수품으로 으뜸이죠.

부채살에 풀을 입힌 후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이고 손잡이의 장식인 사복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합죽선이 탄생합니다.

합축서는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나무와 한지가 만들어내는 맑은 바람에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 장인들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놀랄 만큼 견고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는 주변의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도 특별한 정성과 멋을 더했는데요. 부채처럼 대나무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공예가 또 있습니다. 죽새 공예의 정수 채상인데요.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인 다음 다채로운 무늬를 만들면서 반지 그릇이나 바구니,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급 공예품을 엮어내는 장인을 채상장이라고 합니다. 채상장은 오래전부터 궁중이나 상류층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종의 명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채상장이었습니다. 대나무로 순간순간의 삶을 엮어가는 죽새 공예의 정수를 만나봅니다.

주합총서에 따르면 채상이란 말은 원래 채죽상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색칠한 대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뜻이죠. 딱딱하고 곧은 대나무를 아주 얇게 오려서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다음 이것을 엮어서 문양을 넣은 함을 만드는데요. 특히 다양하고 섬세한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먼저 마디가 긴 3년생 왕대나무를 잘라서 알맞은 폭으로 쪼갠 다음 겉대와 속대를 분리해서 졸음틀에 대고 일정한 너비가 되도록 만듭니다. 졸음질한 대나무를 얇게 데울뜨기를 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칼로 훑는 과정이 이어지죠.

시자나 쪽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염색물을 만든 다음 얇게 뜬 대오리를 담가서 곱게 물을 들입니다.

염색한 개오리를 엮어서 채상의 밑부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채상의 무늬도 아름답지만 차르르르르 훑어내는 소리가 아주 명쾌하죠.

드디어 겉 상자가 완성됐네요. 이제 속 상자를 안에 넣고 테를 대고 고정합니다.

우리 멋이 가득 담겨있는 채상은 특히 딸을 시집 보낼 때 혼수를 넣는 용도로 쓰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최고의 공예품이었던 셈이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채상을

무늬와 촉감이 비단을 바른 듯 곱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채상의 채를 무늬의 채 대신 비단채를 써서 비단 같은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채상의 매력은 따라올 수 없는 색깔과 패턴이 있는데요. 천연 염색이라 그런지 색깔도 곱고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무늬가 참 멋집니다. 이번에는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만들어낸 선비의 멋을 느껴보겠습니다.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고 쪼개서 얽어매는 선비들의 필수품, 가시인데요.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선비의 품격을 만나봅니다.

갓닐은 조선 선비가 주로 사용했던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통영갓은 지금도 그 맥을 잇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 갓을 맞추기 위해서 멀리 통영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일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과정마다 재료와 솜씨가 달라서 보통 분업해서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대나무 살을 엮어서 양태판 위에 둥글게 펼쳐놓고 서로 꼬이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물에 삶은 대나무 피죽을 칼로 긁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다음 대나무 끝을 촘촘하게 칼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대나무실, 죽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반홍대라는 휘어진 바늘을 이용해서 네 가닥의 가는 축사로 날실을 엮어 나가는데요. 날실이 모두 엮어지면 대나무 바늘인 머럭을 대각선으로 하나씩 밀어 넣습니다.

머럭이 꿰어지면 바늘 위에 홈에 빗대라는 죽사를 연결하고 머럭을 잡아당겨 빗대를 고정시키는데요. 한 올 한 올 엮어서 챙을 만드는 과정이 웬만한 인내심과 끈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것 같네요. 이후 먹칠을 한 양태를 둥근 모양의 틀 위에 올려놓고 인두로 지져서 은은한 곡선을 만드는 트집잡기를 합니다.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에 생초로 만든 천과 넷쪽 무늬를 붙이고 먹칠을 해서 각을 잡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제 양태의 총모자를 끼우고 어교를 칠한 다음 인두로 지져 고정하고 각근 연결 구멍을 뚫어 각근을 매면 드디어 갓이 완성됩니다. 선비의 패션을 완성하는 갓. 섬세한 열정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품격이 아닐까요? 총모자 형태의 갓을 하나 완성하려면 무려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신수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업에 몰입하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K-POP은 물론이고요. 드라마와 영화, 음식, 웹툰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 위에 섬세한 손맛이 빚어낸 전통 공예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K-크래프트는 어떨까요? 세계 속의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속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겠죠.

0: 처음 보시나?
1: 아유, 말할 것도 없어. 통!
2: 궁중정제는 어느 세월에 익혀 도르 이루 갈란지.
0: 이대의 장원은 누구? 나야, 나.
3: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절친?
4: 그게 그렇게 되나?
5: 소야, 가자.
6: 재미있는 아가씨네.
5: 소혜야. 소혜야.

0: 내 꽃을 거절했다. 그 미인
1: 누굴 찾던 중이었어.
0: 아, 왜 이래. 날 찾아온 게지. 오늘 밤 이렇게 납시였으니 이 자를 번두어로 착시 대결하면 어떻소? 미천한 쪽이 벗는 거요. 하나씩.

노래로 벗겨볼까?

0: 잊을 수가 없어.
1: 금수저 선비의 치명적인 눈빛.
2: 어쩜 근사해.
3: 소혜야, 아직 화 안 풀렸어? 어젯밤에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0: 뭐야 뭐야? 규희 쟤만 특별 대우해 주려는 거 아니야?
1: 이 놀이개가 네 것인데.
2: 그러합니다.
1: 사내들과 놀아난 적은 없다.
2: 믿어주십시오.
1: 그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게요? 이렇게 믿을 만한 제보에 확실한 물증까지 확보했는데도?
3: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아이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셔야 합니다.
1: 교희, 넌 이 일이 얼마나 중한 일인 줄 모르는 거야? 어째서 대답이 없어?
4: 뭔가 이상해. 쟤는 완전 범생이 간데.
5: 딱 봐도 사내 후리게 생겼잖아.
2: 제보자가 누굽니까? 대질시켜 주십시오.
6: 반성의 기색이라곤 없구나. 어? 풍기문란 죄인 주제에.
1: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그 꼬셔냈다는 사내놈이 누구야? 어떤 놈이길래 조선 미인 선발전을 망치냐고!
2: 하랄 말씀 있습니다.
7: 나를 고해 바치시겠다. 김대가 마님한테 내 어미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은가?
8: 아뢰 말씀이 있습니다. 규희 놀이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0: 이것도 어찌 된 일이야?
8: 규희가 어젯밤에 빌려줬는데. 그랬잖아, 기억나지?
2: 어젯밤에?
8: 내가 무복을 일 때 네가 이 놀이개를 흘려서 내가 예쁘다고 딱 하루만 빌려달랬잖아.
2: 그래. 생각난다, 생각나.
8: 김대감마님, 워낙 똑같아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귀의 놀이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0: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8: 여부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귀의는 밤새 제 옆에서 꼼짝 않고 잔걸요?
9: 거짓말이에요, 김대감마님. 어젯밤 규희가 사내들과 어울려 난리치는 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1: 네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럼 제보자가 너야?
9: 네, 제가 목격했고 우리 엄마한테.
6: 얘가 열이 좀 나나 봅니다.
10: 아프면 가서 쉬어.
1: 출입문을 포쳐서든 청지기가 제보했다. 난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0: 유명한 파리바리라는 곳입니다.
1: 파리바리? 이깟 명품 고쟁이 한 벌에! 특정 후보를 모함해? 그것도 가장 훌륭한 자질의 후보를! 뭐야, 니들 청탁 받은 거지?
2: 아니, 청탁이라뇨! 당첨했습니다.
1: 예, 그저 제보만 전해달라기에.
0: 어쩔 수 없었습니다.
1: 이거 지금 당장 벗어버리지 못할까? 안 됩니다, 이게.
0: 남사시를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아이, 그리고 이 살에 붙어서 당체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1: 아, 이게 살에 붙었어. 그럼 의금부에 가서 쥐리라도 풀면 이게 떨어지겠네. 응?
0: 아이, 저는 당장 벗겠습니다.
1: 뭐 아까 살이 붙었다며?
0: 아이, 떨어집니다.
1: 벗어! 당장 벗지 못할까?
3: 우리 화해한 건가?
4: 우리 절친이잖아.
3: 고마워. 근데 어제 이 배곡놀이개는 어떻게 된 거야?
4: 아, 그거 비밀. 근데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냐?
1: 나 찾으러 갔었다더니
3: 사내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다.
4: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어?
3: 이렇게 춤추니까 다 도망가던데?
4: 규희 너?

0: 이제 어쩌면 좋을지.
1: 아드님께서 미인 후보를 희롱했다 한들 뭐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2: 이게 감히 어디서 협박질이야?
3: 내가 가진 무기는 권력.

0: 거짓도 모두 뒤엎을 수 있는 돈. 김대감님께서 조선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신다 들었습니다. 우리 단이 장원만 굳혀주시면 남는 장사겠죠.
1: 흥정 솜씨만큼은 역시 조선 최고의 상단 안주인 탑군.

기적이 필요해. 나를 지키기 위해.

0: 어디?
1: 응, 좋아.

0: 강희 선생님, 조선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1: 김대감이 무슨 일로?
2: 조선민 서... 호호! 아니, 어떻게... 하하, 이...
3: 이제 곧 본선입니다. 집중!

0: 사태를 어이하면 좋을 거.
1: 이 인물을 추라고요? 궁중정제의 아름다움이 망가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절정 부분에서만이라도 실력 있는 두 후보님이 나서주었으면 하오.
2: 할게요. 하겠습니다.
1: 아니요. 저희 둘이서만 춤을 추는 건 좀 어색할 것 같은데.
2: 걱정 마. 같이 연습하면 돼.
3: 인자, 춤밤시 볶을 일 없겠지라?
4: 춤 잘 춘다고 장원은 아니지. 난 홍삼 바르러 가야겠다.

0: 나도 물살을 팽팽하게 조여서 매무새 점수 높이고 말 거야. 가자.
1: 더 부드럽게. 더 숙이고.
2: 왜 그래?
3: 미안. 나 잠깐 숨 좀 고르고.
4: 조선 최대 상단에서 거에게 표권을 내놨단 말이지.
5: 그쪽에다가 장원을 줘야겠지요?
4: 아니, 장원은 당이 선생 요식에게 낙점해야지. 이번 기회에 임금의 신임을 얻어야 하지 않겠소?
5: 그럼 그 표권은 돌려줘야겠네요.
4: 한 번 손 안에 들어온 것을 그리 쉽게 내줄 수야 없지. 이제부터 이 표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소?
3: 청나라 출입 중이다. 어찌 될지 모르니 잠시 피해 있거라.
6: 어머니, 제가 왜 천국까지 가야 합니까? 그 계집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3: 이놈이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가 웬 새 이놈아. 네가 웬 새 이놈아. 응? 이놈아.
6: 어머니.
3: 진짜.

0: 괜찮아? 이걸 먹으면 얼굴이 팽팽해진대. 장원은 나의 것.
1: 장원은 나의 것. 나 오늘부터 금식. 나도 물만 마실래.
2: 나도 오로지 장원. 의녀 퇴직금 몽땅 투자했고 말.
1: 나도 반드시 장원에서 무술년 새해는 정규직에 취직하고 말 거야.
3: 실업급여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2: 미모석 등수 밀림은 인생, 집안, 재산, 급이 다 갈리네 말이지.
1: 근데 소혜랑 귀인은 어디 간 거야?

0: 와,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조선미인 선발전 장원은 바로 소혜, 너야.
1: 왜 그래?
2: 아, 몰라. 그냥 답답해.
0: 그럴 땐 춤을 춰야지.

0: 나 너한테 숨기는 거 있어.
1: 뭔데?
0: 아냐, 관둘래. 얘기하면 네가 나 싫어하게 될까 봐.

0: 네가 나한테 뭘 숨기든 내가 널 싫어할 일은 없어. 절대로.
1: 집중하시고

0: 얘들아, 너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1: 아니.
0: 우리 대자보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2: 동료 후보들 다 다치게 해놓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3: 불량 후보한테 감점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최규희 후보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4: 아유, 미인 후보님들 진정해. 이런 일은 그냥 조용히 처리하는 게 상책이야. 오늘따라 더 이쁘네.
3: 일단 들어가. 가.
5: 아니 김대감 아니면 우리한테 불똥이 튈 텐데요.
3: 후보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지. 응? 내일이 대회인데 뭘 저런 것까지 고해.
5: 그죠?
3: 저것들 아주 입을 다 꼬매나 버려. 예. 바느질 잘하지?
4: 예.
3: 됐어.
6: 김대감 마님께선 표권 받으셨고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는 사고를 쳤고
0: 이제 내가 장원?
6: 자, 이게 바로 참기름에다가 금가루를 팍팍 섞어 만든 보쪽 스침이야.
7: 드디어 완성.
8: 규희야! 야, 규희야.
5: 아버지, 어떻게 벌써? 아직 날짜가.
8: 이 서신을 보고 달려오지 않았나?

0: 않느냐. 네가 미인 선발전에 참가했다면서 김대감이 영경까지 소식을 전했더구나.
1: 당치 않습니다.
0: 그렇지, 그렇지. 아,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지. 에헤, 어쩐다. 이 김대감 이 유인을 정말. 아, 그런데 네 오래비는 어디 갔느냐?
1: 아버지, 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요.
0: 야야, 규희야, 규희야. 야, 사라능단 비단은 보고 가야지. 그렇게 당부를 하더니만.

0: 오라버니 큰일 났어.
1: 무슨 일이냐?
0: 아버지가 연경에서 돌아오셨어. 김대감이 아버지한테 서신을 보냈대. 내가 간신히 둘러대긴 했는데.
1: 일단 돌아갈 거라.
0: 집에 올 거지? 오라버니, 궁중정제는 다 익힌 거야? 그렇게 바라던 미의 경지는 때때로 됐어?

0: 미안해. 네가 이렇게 다칠 줄은 몰랐어. 설마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내가 장원 욕심에 너 밀쳤다고.
1: 그럼 아니야.
0: 소혜, 넌 알잖아. 난 장원 같은 거 신경 안 써.
1: 그러니까 말해봐. 거짓말하지 말고.
0: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춤. 너와 춤추면 안 하는 순간들 뿐이야.
1: 넌 괜찮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 난 너랑 있으면 온몸이 떨려. 숨 막혀. 화가 나.
0: 믿어줘. 널 위해서였어. 네가 무대 밖으로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야.
1: 그래. 박자만 놓치지 않았어도 내 맘을 모두 들켜버리는 일은 없었겠지.
0: 소혜야.
1: 난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해. 나한테만큼은 솔직하게 말해줄 순 없었어?
0: 너 혹시 알고 있었던 거야?
1: 네 거짓말을, 그 대단한 비밀을 나 혼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0: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1: 멀리, 되도록 멀리 가버려. 이제 네 비밀 같은 거 지켜줄 생각 없으니까.
0: 소혜야, 나 항상 너한테 진심이었어.
1: 왜? 왜 멋대로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

0: 문둥이 처음 보시나?
1: 이 특별한 빛이 소혜가

0: 이름 뭐야? 원래 네 이름.
1: 규원.
0: 규원.
1: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
0: 알아. 넌 언제나 진심이었다는 거.
1: 처음엔 춤 곁에 있고 싶어서. 나중엔 네 곁에 있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

0: 뭐였지? 이 대회에 나온 진짜 이유.
1: 완벽한 궁중정재를 만나보고 싶었어.
0: 그럼 추시죠, 이 인모. 내일 본선 무대에서.
1: 자신 없어.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해.

0: 이 대형 폭탄을 어디서 터뜨린다.
1: 할아버지. 기어이 본선에 출전한다고?
2: 아니 네 오래빈 어딜 가고?
1: 아마도 시사 모임에 간 듯합니다.
2: 새벽부터 아주 열심히구나. 아 나는 그 조선미인 선발전에 김대감을 찾아가서
1: 네?
2: 이 문제를 직접 따질 생각이다.

0: 킹일락가네.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게야?
1: 그 계집 말이요. 나를 골탕 먹인 그 계집. 계집이 아니라 사내입니다.
0: 네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라. 아이고, 네놈이 기어이 이 어미가 벌인 행사를 망칠 작정이로구나.
1: 직접 봤다니까요.
2: 자, 이제 다들 오해는 풀린 거지?
3: 그래, 귀 아니었음 소에 너 무대 아래로 떨어져서 완전 큰 사고 날 뻔했네.
4: 오메, 그런 줄도 모르고 거럭거럭 난리를 쳐버렸단 게.
5: 아니, 나 다 못 믿겠어. 귀, 제가 오늘 사고 안 친다는 보장 있어? 우리 다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
6: 세상 마상에, 후보님은 옷도 안 입고 뭐 왜 이러고 있어? 본선 시작이?
7: 반각 남았습니다.
5: 반각? 아, 내 볼련지 어딨어?
8: 이거 맞냐?
5: 하여튼 끝까지 왕재수.
7: 발목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후보가 궁중정제의 고매한 아름다움을 꼭 보여주길 바라네.
8: 명심하겠습니다.
9: 부인, 오늘 탕희 선생도 오실 것이니 장원 잊지 마시오.
0: 글쎄요, 대회를 무사히 잘 치러야 할 텐데요.
10: 자, 대봉박두 장원은 누구냐? 인형미모 1번.
11: 네,
10: 1번. 정순가련 2번.
12: 얼굴이 나도 왜
13: 내가
12: 이기인데 아주 그냥.
14: 선발전까지 꼭 가셔야겠습니까?
15: 아, 확실하게 따지려면 자고로 현장을 덮쳐야 되는 법이다. 아, 김대감 이 위인을 정말.
14: 아버지!
15: 아이고 귀야 귀야. 왜 이러느냐? 야야야, 정신 차려.

0: 여기 여기 좀 여기 좀 앉아 보자. 아이고 고맙소 고맙소. 어 앉아 앉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큐이 괜찮으냐?
1: 미인 좋아하네. 사내라니까 사내.
2: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돈 넣고 돈 맞기. 장원을 맞추면 돈벼락이 와르르르르르. 돈벼락. 장원을 못 맞춰도 재미가 와르르르르르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재벌 상단 외동딸.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주방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반전 비보의 주인공 최규희.
0: 아니 최 아니 아~ 어이구 아니 이게

0: 자신 없어. 못 주겠어.
1: 괜찮아. 내 호흡 받아.

교환이네, 이놈!

0: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러고 나니까 소에 네가 보였어. 여태껏 만나본 적 없었던 아름다운 네 모습이.
1: 우유 빛깔 꽃선비.
0: 고마워. 가난한 네 마음에 찾아와줘서.

0: 변변하네.
1: 아, 괜찮아. 아, 잘 붙다.
2: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지 마, 오지 마.
1: 감사합니다. 괜찮아.
3: 아, 그렇게 했잖아, 아까도.

자, 한국에 도착하셨다면 K사운드에 체크인을 하셔야죠. 체크인 K사운드, 안녕하세요, 김정근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위치한 K컬처 뮤지엄인데요, 우리나라를 오가는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입니다.

0: 바로 이곳에서 시간과 그리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음악을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펼쳐지는 동안 잠시 머물러서 음악을 감상하셔도 좋겠고요.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공항에 도착한 그 설렘과 그 들뜬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보시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체크인 K사운드 오늘 첫 무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청춘의 그런 담담한 들뜬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전해드리는 팀입니다.
1: 이제 녹화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다 화이팅 한번 할까?
2: 너무 떨리면 안 돼서 완전 멘트 때문에.
0: 무던의 무대 함께 만나보실까요?

0: 걔네라 지금 너무 턱 붙어봐. 너무 경직돼. 너무 경직돼.
1: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던입니다. 무던은 모던과 뮤직의 합성어로 보다 현대적인 감성으로 오늘의 소리를 전달하는 팀입니다.
3: 저희가 세 명 다 남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매력적인 저희의 음색을 보여드리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 모토가 좀 긴장은 하되 무조건 놀다 오자, 즐기다 오자기 때문에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0: 네, 체크인 K사운드 무덤의 길 위에서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와 반갑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팀명이 무던이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1: 네, 저희 다 성격이 무던하기도 하고
0: 그래요?
1: 또
0: 맞아요.
1: 저희의 앞날이 또 무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0: 네.
1: 모던이라는 영어 단어와 뮤직의 합성어로요. 보다 더 현대적인 감성으로 오늘의 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해서 만든 팀 이름입니다.
0: 약간 모던하고 무던하게 약간 그 중간 어딘가에서 새로운 음악을 좀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저도 무던하게 살고 싶은 게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한데 사운드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말하신 대로 약간 모던한 음악 같은데 보컬의 음색에서 우리의 전통 색깔이 물씬 묻어나서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어떤 음악을 추구하는 팀일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2: 네, 저희는 우선 보컬이 3명이고요. 저희 유진 씨와 제가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고
0: 네.
2: 그 자영 씨가 과역은 병창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셋 다 남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0: 네네.
2: 그렇지만 남도 소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네. 새로운 음색들을 보여드리고자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남도 소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경기 민요하고 남도 소리하고는 또 되게 다르잖아요. 남도 소리 조금씩만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그러면 가볍게 진도아리랑을
0: 좋죠. 네.
1: 네, 문경세대로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시작.

0: 와,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소리입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세 분이 남도 음악도 잘하시지만 또 새로운 음악을 하고 계신데, 올해 있었던 이제 19회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에서 은상을 또 수상하셨어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좀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고요. 경연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참가를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1: 저희는 이제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0: 아, 세 분이 또?
1: 네네네.
0: 아, 그래요?
1: 네, 좀 오랫동안 인연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대학교도 같이 가게 되면서, 와, 저희가 이제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나가보자라고 의견이 공통적으로 모아졌어요.
0: 네네.
1: 그래서 꼭 한번 이제 국악창작팀이라면 서보고 싶었던 무대가 또 그 대회였기 때문에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좀 저희의 어떤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기도 했어서
0: 네,
1: 지원을 하게 됐었어요.
0: 아, 네.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은상이면?
1: 그러니까.
0: 너무 가능성 그 이상인 네,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저희가 첫 도전이었는데
0: 첫 이제 도전만에
1: 네, 감사한 와, 상을 받아서 너무 이제 행복했었는데
0: 네,
1: 그 다른 장르랑 이제 협업을 하면서 좀 시행착오도 많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만큼 또 성장을 하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좀 발전 가능성을 확인을 했었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음악 스타일을 모아서 좀 더 저희의 꿈을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와, 앞으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뭐 고등학교 때부터 세 분이서 이렇게 친했으면 서로의 장점 그리고 서로의 좋은 점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세 분의 맡은 파트 약간씩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소리로만 지금 이제 전달을 하는데 보컬의 합은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세 분이 이렇게 소리를 맞춰보면서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소리를 하다 보면
2: 저희가 아무래도 보컬이 세 명인 만큼 각자 네, 음색들이 너무나도 다 다른데요.
0: 그러니까요.
2: 우선 자영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쨍하고 맑고 되게 유니크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비타민 C 같은 네,
0: 네,
2: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탁 트여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시원한 음색을 가지고 있고 또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멤버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힘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맡고 있는 그런 감초 같은
0: 네,
2: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소리를 낼 수 있는 음역대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퓨전 국악은 모든 소리를 또 아우를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분의 매력과 그리고 능력치가 다양한 만큼 앞으로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르 좀 어떤 음악을 해보고 싶으신지 앞으로의 좀 포부도 듣고 싶습니다.
2: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음악들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보컬이 세 명인 만큼 밴드 사운드 기반이 아니라 약간 저희 목소리에만 의지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르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0: 진짜 국악 아카펠라처럼 사운드 다 배제하고 세 분의 다양한 음역대로만 울림을 전하면 마치 한 자연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고, 그런 음악도 좀 꼭 해주세요. 네. 자, 이제 계속 무대를 좀 청해 봐야 될 텐데 두 곡 더 들려주실 거잖아요. 어떤 음악들인지 좀 미리 살짝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아, 네. 두 번째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바로 바다라는 곡인데요. 이 두 번째 곡은 윤동주 선생님의 시인 바다라는 그 시를 저희가 무덤만의 색채로 다시 재해석하고 풀어낸 곡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서 좀 각자의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좀 잘 그려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곡은 바로 저희의 소중한 곡이죠. 무던희입니다.
0: 무던희.
1: 네, 이 곡이 바로 이번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은상을 수상했던 곡인데, 어제의 나를 뒤로하고 오늘의 나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청춘의 고백을 담은 곡입니다.
0: 와, 지금 무던히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무던히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바다를 보고 오신 분들, 바다를 보러 가실 분들, 비행기에서 바다를 내려보실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이 노래 지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지금 무던의 멋진 노래가 이어지니까요. 아, 많은 분들 시간 여유가 되시면 지금 무대 앞쪽으로 무던하게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감성으로 노래하는 무던의 무대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바로 바다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은 윤동주 선생님의 시인 바다를 저희가 무덤만의 색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재해석해서 풀어낸 곡입니다. 어떻게 좀 마음속에 바다의 모습이 잘 그려지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앞선 두 곡과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놀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무던히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저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곡입니다. 바로 이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은상을 수상한 아주 소중한 곡인데요. 이 곡이 아주 후렴구가 되게 재밌게 짜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던히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던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는 국내 유일의 국악 브라스 밴드
1: 시도.
0: 그냥 일반적인 브라스 밴드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특별한 팀을 만들고 싶어서 브라스 밴드 베이스에 태평소, 장구, 꽹가리를 넣어서 우리나라만의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보자가 목표였습니다. 시도는 일단 이름답게 늘 시도하는 팀이고 같은 레퍼토리의 공연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국악팀으로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저희 팀이 맥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시도만 할 수 있는 에너제틱함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1: 화이팅!
2: 네,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K컬처 뮤지엄에서 펼쳐지고 있는 체크인 K사운드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이번 팀 정말 압도적인 사운드와 그리고 화려한 무대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아주 특별한 팀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악 브라스 밴드입니다. 시도의 무대 함께 만나보실까요?

0: 네, 국악 브라스 밴드 시도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일단 7분의 멤버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고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악 브라스 밴드 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Hi, we are 시도.
0: 네. 아,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래서 시도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맞아요? 와, 네. 밴드를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됐는지 굉장히 조합이 조금 색다르거든요. 어떻게 결성된 팀인지 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는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대에 공연이 너무 없고 멤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지쳐있는 시기에 제가 나서서 멤버들을 모아서 공연을 한번 하고 싶다. 그거를 시초로 해서 팀이 결성되었습니다.
0: 와, 그래서 이제 시국은 어렵지만 우리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걸 좀 맞습니다. 난관을 뚫어내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이번 체크인 K사운드의 제작진이 섭외 전화를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셨어요.
3: 네, 저희가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10일간 저희가 공연을 했고요. 네, 전화를 받을 당시에 현지 시각이 새벽이었어요.
0: 네네.
3: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 흥분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약간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사우디에서 이제 왕자들 또 이렇게 높으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멋진 음악을 듣고 그분들 혹시 뭐 기억나는 반응들이 좀 있었을까요?
4: 사우디의 네. 종교나 문화상 네. 크게 다 같이 춤을 추거나 소리 지르는 이런 게 좀 지양돼 있습니다.
0: 오.
4: 그럼에도 저희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시기도 하시고
0: 와.
4: 아이들은 심지어 너무 나와서 춤을 추는 나머지 이제 예. 경호원분들이 제지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0: 야, 그 엄격한 율법을 무너뜨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킨 시도의 음악인데 지금 시도가 공연하고 리허설하고 할수록 이 주변에 지금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팀이 가진 힘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 보니까 이제 각각 들고 있는 악기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한 분씩 어떤 악기를 담당하는지 소리도 조금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5: 저는 태평소의 시내고 짧게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0: 우와, 네.

0: 와, 저 뒤에서 지금 왕이 막 쾡차하고 계시네요. 예. 자, 그 다음은요.
1: 네, 저는 이렇게 귀여운 꽹과리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성희라고 하고요. 연주 짧게 들려드릴게요.

0: 와, 아우, 악기마다 정말 특색이 다르니까 너무 재밌네요. 다음은요.
1: 네, 저는 팀에서 드럼 치고 있는 박원진이고요.
0: 네.
1: 악기 사이즈가 있다 보니 이따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독주 한번 살짝 이따가
1: 네,
0: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0: 자, 다음은요.
2: 아, 네. 저는 시도에서 장구를 맡고 있는 최은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장구 특성상
0: 네.
2: 앉아서

0: 잘한다.
1: 감사합니다.
2: 이것이 K 사운드요.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3: 네 전통 악기가 되고 싶은 테너 색소폰 제비 최성윤이고요. 네 간단하게 섹시한 음악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기대됩니다.

0: 아, 좋다. 여행 떠나고 싶어요. 예. 자, 다음은요?
1: 네, 안녕하세요. 시도에서 트롬본 제비 맡고 있는 김민승이라고 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이 다가오는데 한 곡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0: 정말 기대됩니다.

0: 박수!
1: 어, 산타가 선물을 지금 나눠줘야 되는데 몸 풀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의 또 멋진 음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2: 아, 네, 무거워서 잠시 내려놨는데 바리톤 색소폰을 맡고 있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연주는 간단하게 저음이랑 리듬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자, 그럼 드럼만 우리 그 단독 사운드 못 들었잖아요. 드럼도 단독으로 멋지게 한번 솔로 비트 한번 보여주세요. 와우 와우 와우. 와. 아,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곡 청해 듣기 전에 너무 재능이 다양한 일곱 분이 모이셨으니까 여기 또 외국 분들도 지금 많이 막 모이고 계신데 좀 모두가 알만한 좀 뭐 팝도 좋고요. 뭐 K-팝도 좋고 좀 선율 잠깐만 조금 들려 주실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1: 한국인이 좋아하는 재즈 백선에 늘 항상 함께하는 스탠바이 미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와, 스탠바이 미. 네, 한번 여러분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일곱 분이 모여서 국악을 또 새로운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시도의 무대. 두 곡이 더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멋진 무대가 펼쳐질지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국악 플러스 밴드 시도입니다. Hello guys, we are 시도 밴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곡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곡 저희의 두 날개가 되어줄 윙즈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항상 저희가 페스티벌을 가면은 저희한테도 날개가 달리지만 여러분께도 날개가 달릴 그런 신나는 노래거든요.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악 브라스 밴드 시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생했어요.
0: 수고하셨습니다.
2: 아, 재밌었습니다.
0: 수고했어요. 끝났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공연을 떠났던 인천공항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되니 너무 세상 좋고요. 앞으로도 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국악방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3: 나라 세요!
4: It was so cool. It was so much fun. Amazing. Just so much energy. I felt like my chest heart pounding.
5: La verdad es que el ritmo me gustó mucho. Es un grupo muy muy bueno.
6: 한국을 찾은 당신의 첫 번째 K 플레이리스트 체크인 K 사운드. 아, 오늘 두 팀의 무대 여러분 어떠셨나요? 국악이라는 음악을 여러분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이 떠오르세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초록색 잘 안 떠오르시죠? 왜냐면 너무나 색이 다채롭기 때문이죠. 아, 아마도 오늘 체크인 K사운드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퓨전 국악 뮤지션들의 멋진 무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뮤지션들의 색다른 무대 체크인 K사운드를 통해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정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옷 입은 온대에 간대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이런 다시 방금 보이고 저곳을 둘러보니까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 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예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2: 준도 하원 신내.
0: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0: 네, 아직 바람에 찬 기운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3월에 접어들고 나니까 봄 기운이 물씬 짙어진 느낌입니다.
1: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바로 우리 아름다운 가혜란 아나운서의 이 화장, 네. 그리고 가혜란 아나운서의 예쁜 한복, 이 미소에서 봄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2: 네.
1: 아, 봄입니다.
0: 네, 화장하고 옷만 말씀하시지 않고 제 미소도 해주셔서 정말 고맙네요. 네,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봄바람이 느껴지는 향긋하고 화사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봄 기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먼저 본격적인 무대 만나보실 텐데요. 봄하면 떠오르는 소리, 봄하면 바로 이 소리가 가장 대표적인 소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0: 그렇죠. 바로 사랑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0: 그때여 도련님과 춘향이가 만난 지 엊그제인 듯 하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 난 사랑 가로 눈을 쩌게.
1: 예, 춘향아,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0: 아이, 도련님은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1: 얘야,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너희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한번 업고 놀자.

0: 부릅니다. 밤에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홉봉지 떼트리고 강릉 백창을 타르르르르 부엇이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뿜뿜다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0: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 치루지 아니 왜 가지단 참에 먹으려느냐 시음 털털 개살구 차근이 도령서는 니 먹으려느냐

0: 걸어라 앞태를 보자 아짱아짱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도 서라 이 속을 보자 아매도 내 사랑아 예 준영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없는단 말씀이오
0: 그러기에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내 양팔만 이 어깨 위에 얹어놓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아, 그 속에 재미진 일이 많지야

0: 네, 국악 한마당에서 세 명의 예쁜 소리꾼들과 함께 봄노래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1: 네.
0: 우리 세 분의 소리꾼들도 아름답고 멋지지만 저는 사실 우리 가혜란 씨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혜란 씨가 제 판소리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아름다운 외모에서 풍겨져 나오는 멋진 소리 저와 함께 선물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0: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용기를 내서 멋진 소리와 열심히 하는 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흥보가 가운데서 돈 타령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릴까 하는데요. 예, 새봄을 맞아서 아주 여러분들 이 돈 벌면 우리 흥겹잖아요. 그 신명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아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살 찍어 넣어

0: 선생님 저는 아직 멀었네요.
1: 여러분 잘하죠? 사실 이렇게 예쁜 분이 소리도 잘하고 저는 오늘부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왜 이러세요.
1: 우리 가이란 아나운서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0: 네, 아우 이런 멋진 소리와 이런 부족한 소리 말고 정말 신명나는 소리가 또 기다리고 있죠.
1: 자, 봄처럼 화사한 소리, 멋진 소리 계속해서 들어볼 텐데요. 박일희 씨가 부르는 남도민요, 그리고 최수정 씨 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흥겨운 경기민요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는 봄바람을 담은 우리 소리와 함께 했는데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봄이 되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즐거웠습니다. 남상희 씨는 어떠셨나요?
1: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생의 봄날은 과연 언제인가?
0: 그렇죠.
1: 그 에란 씨는 언제가 봄이었어요?
0: 저는 지금?
1: 어우, 얄미워. 제가 그러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 최고의 봄날이 아닌가. 오. 왜냐하면 우리 가이란 아나운서처럼 예쁜 미모의 아나운서, 그리고 멋진 세 분의 소리꾼,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제 생애는 손꼽히는 봄날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0: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최고의 봄날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 시간 함께하신 이 흥겨운 우리 소리가 여러분 마음 깊이 전해져서 이 봄바람을 마음에 담고 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네, 끝으로 오늘 봄처럼 화사하고 멋진 소리 계속해서 듣고요. 저희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4: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6: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7: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0: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1: 해요!
2: 출동하고 싶네.
0: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이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아, 6월 5일은 국악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자 했던 연민락 정신을 만나보는 그런 날이 되겠죠.
1: 네, 국악이 누구나 함께 듣고 또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음악이라는 의미가 담긴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단순히 국악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네. 국악 주간으로 아예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입니다. 남원 진도 부산 국립국악원 일원에서 공연은 물론이고요. 체험, 학술, 전시 국악의 매력을 그야말로 다채롭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셔서 우리 국악의 매력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노래 들어볼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0: 아, 그럼요.
1: 오늘은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은 민요의 흥겨움부터 그리고 판소리의 깊은 울림 그리고 연희의 신명과 연민락의 품격 있는 선율까지 모든 것을 다 느껴볼 수 있는 국악이 가진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갈 국악 영재 친구들이 꾸미는 무대라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0: 자, 그러면 대망의 오늘 첫 무대입니다. 국악의 날의 기원이 된 연민락 중에 사장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0: 네, 국악의 날 특집 첫 무대로 국립국악중학교 학생들의 연민낙 공연 함께했습니다. 정말 국악의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자, 이 팀은 어떻게 꾸려진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1: 네,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34기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이 어벤져스처럼 모여 만들어진 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눈길을 사로잡는 팀이에요.
2: 어쩐지. 예. 그러니까요, 어벤져스예요. 공연을 보는 내내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3: 여밀나기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라는 뜻을 가진 음악인데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뜻을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더 연습도 책임감 있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0: 네, 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네. 국악에 대한 애정과 노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무대였는데 국악의 명맥을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 내가 생각하는 국악이란 이런 것이다, 요 좀 아주 맛깔나게 좀 소개해 줄 친구 있을까요?
4: 네.
0: 좋아요.
2: 네. 예.
4: 국악은 빈박처럼 각 악기마다 고유의 맛과 색깔들이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비빔밥에 고추장이 빠질 수 없듯이 네. 각 악기마다 감칠맛이 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멋지다.
0: 그러네요. 비빔밥이다.
2: 앞으로 비빔밥을 보면 우리 국악이 생각날 것 같고 예. 고추장에 이렇게 비빌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예.
2: 근데 또 요즘에는 K-팝이 대세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국악을 잘 모르는 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국악을 좀 영어로 잘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 친구 있을까요?
5: 네.
2: 한번 부탁해 볼까요? 영어로 국악 소개.
5: 국악 is Korean traditional music. It uses many instruments with different sounds. It also expresses deep feelings. All the sounds come together to make beautiful harmony.
0: 무슨 뜻이에요?
5: 국악은 이제 네. 저희 한국의 전통 음악이기도 하고 이 음악은 이제 깊은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곡이 이제 그런 장르이기도 하고
2: 네.
5: 또 이런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이제 아름다운 선율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0: 야, 뭐 굉장히 좋은 표현 많이 담았어요. 그렇죠? 예, 아주 영어로 저도 예, 땡큐.
5: You're welcome.
0: Good job. 오케이. 예, 자, 월드 투어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친구들 또 유난히 또 흥이 좀 많아 보이는 친구들이었는데 연습 도중에 좀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지거나 힘들 때 그때 좀 즐겨서 춤은 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6: 바로 크레용파 빠빠빠 댄스입니다.
2: 네.
6: 한번 보여드릴게요.
0: 그럴래요? 네. 예, 이게 분위기 좀 올려주나요?
6: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음악 한번 주세요.

0: 텐션 올라가네.
1: 네, 순식간에 에너지가 올라가. 느껴지네요.
0: 야, 어떻게 오늘 좀 제대로 된 건가요? 빠빠빠? 어때요? 평소랑 비교해서. 아니 그냥 얘기해도 돼요.
2: 너무 잘한 것 같아요.
0: 잘했다고요? 난 다시 해야 되나 그랬는데.
1: 그럼 조우종 씨도 네. 순간 국악중학교 학생인 줄 알았죠.

0: 저는 아 왜 춤 같은 거 나오면은 또 제가 춤신 추망이기 때문에 바로 점프가 가져야죠.
1: 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아, 그럼요. 예, 아우 잘 봤습니다.
1: 네, 국립 국악 중학교에서 국악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특별히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런 건 좀 개선되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2: 국악인들이 설 수 있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어. 저희 이제 국악 방송이 있잖아요.
1: 네.
0: 예, 저희 이제 앞장서 나가고 있고 또 많은 방송에서 또 국악이 사랑받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 또 기회 주시고요.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우리 국악 빛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역시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3: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강효주 교수입니다. 국악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악을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 소리를 그리고 경기 민요를 더욱더 알리는 데 기여하는 소리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국악의 날을 기념하여 저희가 빠질 수 없겠죠.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료 명창이신 이춘희 선생님 문화에서 함께 소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경기민요 팀입니다. 와!
1: 경기민요의 전통을 지켜오신 이춘희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며
2: 맑고 투명한 시냇물 같은 경기민요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3: 경기민요의 교과서라고 불리시는 강효주 선생님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셔서 경기민요가 더 좋아졌어요.
0: 정말 좋아졌어요?
3: 네!
0: 우리 경기민요의 매력은 알면 알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흠뻑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매력에 여러분을

0: 네, 이춘희 명창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시죠.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 소리에 맥을 지켜오신 분이고, 그리고 강효주 명창은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후학을 양성하면서 경기민요의 매력을 널리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강효주 명창과 어린 제자들이 함께한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1: 네, 국악의 날 특집답게 우리 전통의 소중한 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보시죠.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의 날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종 씨, 국악의 날이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고 해요.
1: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함께했지만 네. 두 번째 날 더욱더 뭔가 느낌이 네. 풍성해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네. 이 소중한 우리 음악을 기리는 날이 왜 이제야 정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악의 날 이제 두 도를 맞았는데 네. 더욱더 우리 소리를 가까이 즐기고 나누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저는요, 이번에 시간을 내서 네. 서울숲에서 하는 체험을 네. 한번 가보고 있어요. 체험 무대가 있대요. 네. 가서 거기에서 번화 돌리기도 하고 네. 탈 만들기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0: 아, 저도 같이 갈게요.
1: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함께 즐기다 보면 우리 국악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는 어떤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그 어느 때보다 흥이 정말 가득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의 아주 멋진 무대였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공연의 심장입니다.
2: 네.
1: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특집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건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특별한 팀인데요.
0: 네.
1: 솔직히 국악에서 타악이 빠진다면 많이 허전하잖아요.
0: 그럼요.
1: 북이 울리지 않고 장구가 조용하고 꽹과리가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관객분들도 아직 시작 안 했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는 늘 우리가 공연의 심장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무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0: 멋지다.
2: 공연의 심장. 어쩐지 무대를 아까 보는데 제 심장도 막 두근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신이 나고 심박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좀 팀워크도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아이돌 그룹처럼 각자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3: 저희 팀은 아이돌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3: 한번 소개해볼까요?
2: 네.
3: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 저 광현이고요. 분위기 메이커, 예능 담당 건우. 반전 매력 담당 도윤.
0: 반전.
3: 소리로 무대를 찢는 파워 담당 경민. 절대 리듬감 지아. 디테일 장인 지연.
0: 디테일하다.
3: 마지막으로 비주얼 담당 하영까지. 데뷔만 안 했지 거의 아이돌 저리 가라는 팀이에요.
0: 그러네요. 진짜 준비가 다 돼서 이제 데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모였

0: 잖아요. 네. 국악의 날이 생겼다라고 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1: 솔직히 처음에는 국악의 날이 있다고?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근데 의미를 듣고 나니까 완전 저희 기념일인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갖고 평소에 국악을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기념일이 생기니까 더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렇게 국악의 날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께 더더욱 알리기 위해서 꼭 경험해야 할 필수 코스를 좀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아침에는 이제 멋진 국악 공연을 보고 점심에는 이제 장구나 북 같은 악기를 직접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대동놀이를 즐기며 마지막으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악이 좀 어색한 음악이 아니라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야, 역시 반전이 있다. 매력 있다. 예, 코스를 딱 짜줬어요. 국악의 날에 딱 어울리는 코스 같고 올해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서 하루 동안 만약에 나한테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뭐 해보고 싶어요?
4: 한복이나 저희가 입은 의상처럼 이걸 입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 버스킹을 해보고 싶어요. 네. 지하철역 앞이나 광장 앞에서 국악의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도 국악의 소리 나오면서 점점 모여들 것 같거든요. 네. 다들 국악이 이렇게 재밌었나? 하고 놀라는 반응이 보고 싶어요.
0: 근데 만약에 버스킹. 두 명 왔어.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해요?
4: 더 크게 쳐가지고 모이게.
0: 그렇지 그렇지. 야, 역시 자세도 남다릅니다.
2: 그러니까요. 역시 네. 차세대 국악인답게 아이디어와 패기가 넘칩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이 공연을 많이 한 만큼 에피소드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5: 예전에 다 같이 공연을 하다가 손에서 채를 놓친 적이 있는데
2: 채를?
5: 아,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더라고요.
0: 휙휙휙 날아갔어요?
5: 네. 어떻게 머리가 순간 하얘졌는데 그래도 네. 공연을 해야 되니까
0: 그치.
5: 결국 채가 없는 채로 공연을 했습니다.
0: 어떻게 해요?
5: 아, 관객분들이 다행히 눈치를 못 채셨는데 무대에 내려가서 애들이랑 봤어? 봤어? 이러면서 한바탕 웃어넘긴 적이 있었어요.
2: 우와.
5: 그래서 진짜. 그때 이후로 실수도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0: 그 이후로는 그럼 채를 놓친 적이?
5: 있긴 하죠.
0: 있어요. 또 있어요. 그걸 못 고쳤네. 예. 아, 근데 정말 즐거운 에피소드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프로 정신까지 갖춘 것 같은데 네. 국악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국악을 멋지게 알리는 그런 타악팀이 되길 바랄게요.
2: 네. 국악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는 유쾌한 시간이었는데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타악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

0: 예, 역시 타악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장단이 울릴 때마다 제 몸이 막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친구들의 이 호흡과 집중력이 그대로 느껴져가지고 더 생생하게 다가왔던 무대였습니다.
0: 네, 정말 국악의 날 특집답게 우리 국악의 신명과 열기를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는데, 이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매력으로 찾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2: 주원아, 주원아, 그거 알아? 9월 5일이 국악의 날이래.
3: 국악의 날?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4: 안녕하세요. 우리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박서준,
3: 박주환입니다.
4: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소리,
3: 국악의 가치를 알리는 국악의 날을 축하합니다.
4: 국악은 우리나라의 아주 멋있는 전통 음악입니다. 여러분, 딱 1분만이라도 들어보세요. 귀와 정신이 맑아지고 회복되는 게 무엇인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3: 오늘 저희가 국악이 무엇인지, 판소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 우리 국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5: 그날 밤을 새우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정신없어 날새기를 기다릴지. 우물가 두레박 소리 듣고 나갈 적은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터집고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좋지라는 어미 잃고 기어여 죽게 되니.

0: 많이 주며 도적인들 아니 주랴 처설 많이 베겨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1: 예.
0: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려 이 생각 말고 자주 자주 다니시면 내 자식 모은 매기인들

0: 허히하히 웃음 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이에 첫 좀 먹여주오
1: 온유월 때약 볕에 기운 매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자져가서 이에 첫 좀 먹여주오
0: 백석청 탄신의 가에 빨래 허던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에 젖 좀 먹여주오
1: 젖 없는 부인들은 돈돈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 되씩 떠서 주며 맘쌀 인하여 주 지인봉사 좋아라
0: 어허 고맙소 제. 은혜 백골 난망이요 저설 많이 베겨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덕 밑에 쭈푸려 앉아 아이를 어룬다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금자동이냐 옥자동 주유천나무쌍동 은하수직 여성은 이가 되어서 환생 표진강숙행이 가 되어서 환생 달 가운데는 옥토끼 댕기 끝에는 진주씨 옥고람에는 미라불수 주얌주얌 잘깡잘깡 엄마 아빠 도리도리 어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하나 줘다 드레박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새양지가 들랑날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에
1: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으르르르르르르
0: 아나 아가
1: 둥둥둥둥 어둥둥둥 내 딸
2: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국악의 날 특집입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함께했는데 당시 어떠셨어요?
3: 일단 여민락 정신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우리 국악의 멋과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네, 이런 아름다운 국악의 전통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은 씨한테 물어볼게요. 참여 무대에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죠?
3: 네,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여러분도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무대는 박서준, 박주원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3: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5: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0: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6: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0: 예술인 산재보험.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8: 이만큼 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수 있겠죠?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0: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날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는 오늘 김포청년 명인명무전의 사회를 맡은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수도권 중에서도 정말 가장

0: 한마당을 한번 열어볼까 해요.
1: 몇 분이요?
0: 다섯 분.
1: 별이
0: 다섯 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는데요.
0: 네.
1: 자, 첫 번째로 들려주실 아티스트는 윤경란 해금 연주자의 지영이류 해금 산조, 전통 산조죠. 전통 음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 윤경란 씨는요, 연주자는 초중고를 김포에서 다녔다고 하고요. 처음으로 해금을 접한 곳도 바로 이곳 김포라고 합니다.
1: 그래서 김포에서 예술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네. 하고요.
0: 우리 윤경란 해금 연주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와 추임새로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고수에는 최영진 고수가 장단을 쳐주신다고 합니다.
1: 네. 자, 최영진 고수와 윤경란 해금 연주자의 멋진 연주죠. 지영이류 해금 산조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쥐락펴락 밀고 당기고 네. 우리가 마음이 함께 호흡이 밀었다가 당겨지는
1: 그렇죠.
0: 그런 체험을 네. 첫 번째 무대를 통해서 해봤고요.
2: 마치 해금 연주를 연애하듯이 아. 밀당하듯이
0: 아 상화씨가 못하던 거
2: 그렇죠. 아. 쥐었다 폈다
1: 네. 네. 이렇게 또 하는 거 아주 매력적인 무대였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0: 네.
1: 해금은 줄을 명주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활대 있죠. 바이올린 보면 이 활대 있듯이 우리 해금에도 활대 있잖아요.
0: 줄 사이에 끼고 연주하죠.
1: 이거를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말꼬리.
0: 그렇습니다. 말총.
1: 말총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죠.
0: 네. 자 이렇게 해금 함께 감상을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악을 했으니까 그 다음 가를 해야겠죠.
1: 네.
0: 판소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이분도 지금 김포에서 정말 자랑하는 예. 스타 별입니다. 별 이름하여 신한별님이
0: 진짜 별이 들어가요.
1: 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바로 박동실제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대목을 네. 함께 감상을 해볼 텐데
1: 우리 신한별 소리꾼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많은 추임새가 나오기를 꿈꿔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한별 소리꾼의 이 꿈 여러분들 같이 이뤄주실 거죠?
0: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판소리에 이어서 감상할 무대는 바로 한국 무용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김지우 씨의 무대인데요. 고향 예고를 졸업을 한 후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어릴 적부터 유명했대요. 김포에서 신동 났다고
1: 춤을 잘 춰서
0: 그만큼 오늘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현재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무용 경연대회 대상을 그냥 휩쓸고 있고요. 야. 그만큼 인재라고 합니다.
1: 네.
0: 오늘 무대는 국가무용문화재 제97호인 임해방류 살풀이 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1: 네.
0: 판소리 감상한 후에 춤까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두 아티스트

0: 두 출연자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때여 심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범피중류 둥덩실 떠나갈지 소상 팔경 지나 인당수에 당도하였겄다. 한 곳을 당도하니 이 난곳 인당수라 광풍이 대장오고 파도가 대놈 헌용이 싸우난 듯해 전바다 한가운데 노도일 그 닷도 근처 용종줄 끊어져 기파도 바람불 제야 한개 찾아진 날 갈 길은

저도 청크러져 채척 분별할 수 없다. 선인들 황황 대고 고사기구를 처리제 섬살로 밥을 짓고 큰 소잡아 이틀이고 동술 삼색실과 오색 당소를 받쳐놓고 삿도 잡아 큰 칼 꽂아 기는 듯이 받쳐놓고 심청은

부사공이 북채를 들어 고사를 드리는 뒤 보궐 도리둥 도리둥 동동동 도리둥 둥둥 헌화

본을 받아 다 갚기 위해 편히 막대한 공이 아닌가. 하우시 군현지소 배타고 다살일째 오보그정한 음식 구조를 돌아들고 해성의 한장 오강으로 돌아 그쪽에 그도 또한 배를 타고 임술지 조치로를 종일 휘지 소유하고 지국총

백용신 서해 백용신 북해 응용신 강한지장한 천택지군이 일시로 흥냐

자느나 혈혈단신 우리 부친 누구 의지한단 말이냐.

가면 도하 찾아가서 우리 부친이 눈 떴으면 떴다든지 애통하여 세상을 바랬으면

거동마라 심청인 거동마라 바람 맞은 병신처럼 이리비 저리비들 백전으로 나서더니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내가 이리체 되기는 부친 유신 부족합니다. 제마 보물 없애고 두 눈을 딱 감고 백전으로 손 한번 해치더니 강상의 몸을 던져 갯머리에 꼭 꿇어져

0: 자, 신한별 씨와 김지우 씨의 이 멋진 무대 네. 다시 한번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1: 이제 또 이어서 두 분의 멋진 무대 만나볼 건데 또 한 분은 또 다른 김포가 자랑하는 별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름은 양은별님이죠.
0: 어, 진짜 별자가 다 들어가요, 그죠?
1: 이게 별이에요. 예.
0: 네. 그리고 2023 김포시의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1: 아, 벌써요?
0: 벌써요? 무슨 말이죠?
1: 대단합니다, 진짜.
0: 아, 그렇습니다. 오. 그만큼 참 영향력 있는 멋진 소리꾼이 바로 양은별 씨인데요. 네. 국립국악고 그리고 한양대를 거쳐서 동대학원까지 꾸준히 국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은 가야금의 임재인 그리고 피리의 이근재의 반주 위에 아주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긴 아리랑과 창부타령 두 곡을 들려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1: 자, 그리고 한아름 연주자의 채상설장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1: 한아름 연주자는 현재 세안대학교 전통연희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대회죠. 전주대사습 놀이에서 장원
0: 와우.
1: 1등 그다음에 임방울 국악제 농악부분 대상 1등 아니면 안 받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상한 정말 실력파 연주자입니다. 장구제비. 자, 이 두 분은 이제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0: 먼저 양은별 소리꾼의 무대부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1: 네.

0: 자, 이분들이 이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을 배워서 새롭게 또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1: 그쵸?
0: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오늘 딱 이 자리, 이 무대를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 심사숙고해서 창작을 했는데 어떤 분은 직접 작사, 작곡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정말 정말 들기름 짜내듯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오늘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1: 자, 첫 번째 무대는요. 네. 김포의 아까 신동이라고 말씀드렸죠. 토박이. 김지우 씨. 네. 김지우 씨가 말이죠. 여기가 지금 통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0: 네.
1: 알고 봤더니 김포 토박인데 여기 통진 초등학교 나오고 통진 중학교 나오고 그랬대요.
0: 통진의 정말 찐토박이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김포 금쌀을 제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먹어서 이제 엄청 춤을 이제 막 잘 추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해 봅니다.
1: 그리고 꿈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요즘에는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들, 감성들을 추구하는 게 추세인데 본인은 이 전통미를 추구하고 싶다. 전통미를 추구한 창작을 하고 싶다라고 밝히더라고요.
0: 네.
1: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추구하는 방향을 보고 오늘 새롭게 준비한 무대 흥청망청이라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 뭔지 알겠다. 김지우 씨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알겠다라는 걸 단번에 느끼실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무대는요.
1: 예.
0: 아까 해금 연주.

0: 해주셨던 윤경란 해금 연주자와 그리고 오늘 함께 무대 만들어주실 분이 가야금 연주자 네. 이해준 가야금 연주자의 활의 노래라는 역시 이것도 초연입니다. 무대를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1: 이 곡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손놀림이?
0: 뭔가
1: 현란하다 네. 아, 이런 뜻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게다가 윤경란 씨한테 제가 김포는 나에게 무엇이다? 라고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김포는 나의 집이다. 깔끔하셨습니까? 완벽한 대답이에요. 나의 집이다.
0: 그렇죠.
1: 오,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0: 자, 이 두 분 김지후, 윤경란 아티스트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우.

0: 김지구, 윤경란 연주자와 또 무용수의 멋진 무대 만나봤습니다.
1: 네, 자 이제 다음 무대는요 김포시 홍보대사 양은별 소리꾼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
0: 네.
1: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이 곡을 새롭게 작곡을 했고요.
0: 직접 작사 작곡한 예. 겁니까?
1: 그리고 의상도 새롭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돈 들였단 얘기죠.
0: 너무 힘
1: 공 들이고 돈 들이고
0: 너무 힘준 거 아닐까요?
1: 왜 힘을 좀 빼야 되나?
0: 아니 그냥 엄마 또 고생하실 거 아니에요.
1: 왜 엄마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0: 아닙니다.
1: 그만큼
0: 신경을 많이 썼다. 예, 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곡명이 사랑히 눈이 온다.
0: 아 사랑이가 아니라 사랑히예요. 사랑히 눈이 네. 온다.
1: 그 히 뭐야?
0: 방울목.
1: 사랑히
0: 사랑히 예 눈이 온다. 근데 직접 또 네. 곡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곡 속에 또 전문 요원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김봉영 전문가.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0: 곡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그럼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겨울의 입김은 날이 추워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얗게 얼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주는 투명함과 깨끗함이 좋아 포근한 눈이 되고자 한다. 눈은 말한다. 이 온기에 내리면 곧바로 녹아버릴 테지만 누군가에게 포근히 쌓여 안아줄 수 있다면 모두 녹아 바다로 흘러넘쳐도 행복하다고. 그러니 눈이란 이불 속에서 쉼을 누리고 일어나 하얗게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면 된다 말한다. 나무에 내린 눈도 창가에 내린 눈도 모두 당신을 위해 내리는 눈이니 이 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쉼과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
0: 이야. 예, 양은별 소리꾼 정말 실력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도 어떤 그 깊이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뭔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녹여져 있죠.
0: 그렇습니다.
1: 실제로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냐,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마음을 노래하는 그리고 마음으로 노래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지금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작사 작곡 소리에는 양은별, 첼로에는 이재우, 가야금에는 임재인, 피리에는 이근재, 그리고 편곡에는 이채연님이 함께 해주시는 무대
1: 네.
0: 사랑이 눈이

0: 어떤 사랑의 간질간질함부터 가슴 벅찬 마음속의 표현까지 이 곡 안에 다 실어 담은 것 같습니다.
1: 사랑이 눈이 온다.
0: 네.
1: 네, 함께 만나봤습니다.
0: 자, 양은별 씨한테 다시 한번 박수 네. 부탁드릴게요. 예. 아, 좋은 무대였습니다.
1: 자, 다음 무대도 만나봐야 되겠는데요.
0: 네.
1: 이번 무대는 좀 분위기를 확 바꿔줄 것 같아요.
0: 어떤 곡이죠?
1: 어떻게 될까요?
0: 쿵짝쿵짝으로 바뀌나요?
1: 그렇겠죠.
0: 신나는 리듬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1: 네.
0: 국악을 잘 알지 못하는 국알못이라 할지라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오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신한별 소리꾼의 수궁풍류 그리고 군밤 타령인데 신한별 소리꾼과 함께
1: 네.
0: 국악인가요 팀이 또 함께합니다.
1: 자, 일단은 수궁풍류라는 곡을 좀 설명해드리면은
0: 네.
1: 용왕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그 토끼 간을 간직한 그 토끼에게 연회를 베푸는 그런 대목을
0: 네.
1: 또 표현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리고 군밤 타령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 군밤 타령을 일렉 기타와
1: 네.
0: 전자 드럼을 활용을 해서 더욱 풍성하게 풍부하게 또 어떤 매력적인 음악으로 그렇습니다. 재탄생시켰습니다.
1: 이것도 정말 잘 또 히트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뭐 날 이제 좀씩 있으면 그쵸, 좀 풀릴 그쵸. 거고
0: 예.
1: 또 군밤 많이 또 찾을 텐데
0: 그렇죠.
1: 이런 음악 들으면서 또 오늘 겨울을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런 음악 여러분들 들으실 때 물론 이제 뭐 잘 감상하시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취임새 같은 것도 막 중간중간 그냥 잘한다 좋다 이렇게 막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얼씨구 좋다 잘한다 치유하자 예쁘다 잘생겼다 현저히 또 줄어드는 목소리
1: 아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0: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1: 네.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우리 아버님이 잘생겼다니까 아버님이 네 넘어가라는 얘기 아닐까요?
0: 그렇죠.
1: 자, 그러면
0: 신한별 네. 소리꾼의 무대로 수궁풍류 군밤 타령 그리고 국악인가요 팀의 무대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1: 네.

0: 드러머의 박세훈, 기타리스트 배대준의 연주로 수공풍류 군밤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봉혁 씨. 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0: 뭐죠?
1: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빨리 해야죠. 여기 대본에 시디어 시디어 헤어지기 시디어 이렇게 하라고 써져 있잖아요. 빨리요. 시디어 시디어. 빨리 해요. 시간 없어요.
0: 시디어 아예 하지 말자 이거. 에이.
1: 시디어 시디어.
0: 근데 아쉽긴 하시죠, 여러분. 근데 마지막 무대가

0: 진짜 뜨거운 무대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전통 공연 가다 보면은 항상 이 무대의 맨 마지막에는 예. 풍물 그렇지. 혹은 판꽃을 그렇지. 해서 같이 뭐 대동 이렇게 해서 노는 분위기로 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0: 그렇죠.
1: 오늘 무대도 이 대미를 장식해줄 무대 바로 판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한아름 씨의 무대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뷰할 땐 굉장히 수줍은데 무대 위에 올라가면 그냥 폭발적으로 그치. 변하는 네. 마지막 무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포 청년 명인 명무전 오늘 마지막 무대 우리 한아름 씨의 네. 장구 그리고 임기호 씨의 꽹가리 북에는 박민경 징의 김서현 태평소의 한지영과 함께 판꽃 한마당 오늘 끝 무대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1: 네.
0: 오늘 김포 청년 명인 명무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저희는 바투의 이상화
0: 김봉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꽃
1: 주세요.
0: 어이쓰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낯선 가게 사이로 어느덧 가을의 향기가 넉넉하구나. 이 서울의 물레동 거리에 오늘도 임금님이 행차를 하신다는데. 하늘도 높고 말도 살찐다는 이 가을, 우리 임금님이 찾으신 환상은 무엇일꼬?
1: 좋구만. 응, 좋아. 가을이 오는구나. 가을이 와. 좋다. 참으로 날씨가 좋구나. 하늘도 높고.
2: 참으로 천고 미비의 계절이로구나.
3: 안녕하세요, 임금님.
1: 아이고, 비디 양반 오셨는가?
3: 네, 천고 미비는 뭐예요?
1: 천고 미비 몰라?
3: 천고 마비 아니에요?
1: 땡! 천고 미비. 하늘은 높고 미종은 살찐다. 그게 청고마비 아닌가? 청고마비 틀렸다고 놀리려고 했지. 에이구, 치.
3: 예, 유니버스가 강력하시네요.
1: 아, 그럼 저의 세계관은 강력합니다. 아, 아름다울 리가 아니고 맛있을 리.
3: 가을도 됐는데 임금님을 살찌울 수 있는 메뉴는 뭐가 있을까?
1: 가을이 왔으니까 맛있게 먹으면 보기 요리.
2: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인데?
3: 덕담을 줄여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1: 덕담이라니 힌트를 줬는데. 맛있게 먹으면 보기 오리. 아, 정말. 아, 이제 가을도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좀 뭐야, 몸에 좀 이렇게 기운을 집어 넣어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오리를 먹자, 오리. 오리는 내 돈 주고라도 사 먹으라는 게 오리 아닌가? 근처에 오리 아주 맛집이 있다 그러더라고. 오리 맛집. 가보세요. 쪽 어딘 것 같은데?
0: 보기 요리라는 신기한 말씀도 어명이 따라야지 않겠소? 어디 한번 임금님 말씀 따라 오리를 찾으러 가봅시다.
1: 어디 보자. 어이구, 사람들이 많네. 밥때가 돼서 그런가? 하하. 아이고, 참. 어디 보자, 무엇을 먹어야 맛있을라 하나. 우리야 제비보리. 오감탕? 오감탕 뭐야? 전골. 뭐야?
3: 홍동하실 때나 말씀하시죠. 노래를 부르시는데 아저씨가
1: 내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나?

0: 뭐 내가 뭐 아저씨는 뭐 아저씨는 뭐 아저씨는 뭐 맛있는 것도 골라 먹으면 안 되냐? 어허, 이렇게 또 운을 띄어야 운율이 있어야 아, 또 맛있는 음식을 잘 골라지지요. 어허, 다 올인데 좋은 음식 기호에 맞게 그게 돼 있네. 요걸 그러면은 저 사장님을 사장님한테 부탁해버렸다. 사장님. 아 예. 아 사장님. 아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아유 낯이 있구나. 아 예 사장님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오리인데 뭐가 조금씩 다르네요.
1: 예.
0: 혼자 와서 이렇게 먹기에는 뭐 좋은 게 없을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 집의 대표 네. 반찬이 네. 이제 저렇게 오리 야채 불고기라고 오리를 얇게 썰어가지고 간장 소스에다가 네. 해갖고 야채하고 버무린 게 있거든요. 그게 제일 대표고 그다음에 이제 오감탕이라고 저희 집에서 이제 오리하고 오리 뼈를 과가지고 이렇게 탕으로 만든 오감탕 있어요.
0: 그게 감자탕이에요?
1: 예예 오리하고 감자하고 같이 넣어서 고구하고 이렇게 해서 밥을 볶아서 이렇게 잡수시면 너무
0: 볶아도 줘요?
1: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수시면 너무 맛있을 거예요.
0: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
1: 알겠습니다.
0: 네네. 네. 신속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와 텐션이 이 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야. 뭐 이렇게 많아요?
1: 저희 집이 이제 메인으로 맛있는데 네. 밑반찬으로 더 유명한 집이에요.
0: 아니 그러니까.
1: 예 예.
0: 아니 나는 오리를 먹으러 왔는데 아. 둘레 했어 여덟 아홉 구척 반상이네. 어, 제가 파김치 좋아하거든요.
1: 그러세요?
0: 예. 어, 제가 파김치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지? 예 감사합니다.
2: 주문하신 빵이 사장님께 오시던데.
0: 사장님, 아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궁중에 우리 수락관 상공님들이 생각이 나서 아, 그래 우리 조상공이 참 음식 솜씨가 뛰어났었거든. 아 우리 그 조상공님 얼굴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내가 좀 그랬어. 그리워서.
2: 혹시 그 조상공님 환생하시.
0: 엔이에요? 엔? MBTI. 엔. 공상은 맞는데 엔. 야, 환생까지 나올 정도가 엔인데? 어? 환생 뭐?
3: 어이씨구!
0: 환생으로? 어?
4: 몸에 좋은 약재들과 함께 깨끗하게 손질해서 기름기와 잡내를 쫙뺀 오리들을 함께 넣어주네. 이 오리가 몇 마리요? 그 위에 오리뼈를 40마리나 더하고 12시간 고안한 육수에 다시 삶아내니 오리와 감자가 들어 오감탕! 감자를 먼저 능넉히 깔아주고 각종 채소와 부추를 더하고 손으로 하나하나 살을 바른 오늘의 주인공 오리고기 납시오! 후수한 육수를 얹고 깻잎도 수북히 얹어주고 활용 점점 들깨도 넉넉하게 올려준다. 곱도들 오리와 감자 오감탕 납시오!
0: 어디 보자. 아니 한번 맛을 볼까나? 야 이거 잠깐만 이게 근데 이게
5: 맛있겠구나.
0: 무슨 오감탕이? 우와. 우와! 이거 보입니까? 오리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 우와. 야, 향긋하구나. 된장 베이스에 이게 국물이, 어? 오리와 부추, 깻잎에 선바전이로구나. 잠깐, 와, 이거 어떻게 해? 어? 와. 와.
3: 맛있구나!
0: 아니, 부추가 하나 깊은 연속에서도 이 오리고기는 어찌나 부드러운지 그냥 떡 끝으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뭉근하게 풀어지는 아주 포릇한 이러구만. 야, 나 살다 이렇게 부드러운 오리고기 처음 먹어보네.

0: 이런 오리고기가 있을 줄이야. 역시 오리와 감자를 넣은 오감탕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이거는 뭐 나의 입과 혀와 코와 식감을 자극하는 오감을 자극하는 오감탕이로구나. 내가 너무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눈을 빼먹었네. 자, 지금까지는 깊고 구수하고 은은한 맛의 오리고기였다면 이제는 고추도 들어간 매콤 쌀쌀한 간장 양념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여기다가 간장의 짭조름하고 칼칼한 맛이 어울려지면 어떤 맛이 나는지. 이건 완전히 또 새로운 맛이구나. 간장과 고추가 이 오리 맛에 관여하기 시작했구나. 와인의 입안에서 맛의 세계대전이 벌어지겠다.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나는 오리.
1: 그렇지.
0: 일편단심 오리. 오리가 너무 부드러운데 국물 맛도 좀 봅시다. 이거 야 이거는 구수하고 활기차고 들깨 맛이 고소하게 배어 있는 그 된장 베이스 추어탄 국물하고도 과히 견주어도 밀리지 않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알겠네. 저쪽 별관은 지금 꽉 찼더라고요.
2: 점점 뭔가 당하고 있는 느낌.
0: 아니요, 뭐 내가 우리 저 유명 피디를 얼마나 아끼는데.
2: 맛 표현으로 더 야몰르게.
0: 아니요. 맛 표현은 근데 요즘 이렇게 음식을 계속 이 우리 현대 음식을 먹다 보니까 각 재료들이 콜라보. 요즘 말 좀 씁시다. 요 현대 음식들은 각 재료들의 개별의 맛도 살리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요게 아주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조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맛 표현이 좀 더 달라지고 있지 않나. 뭐 콜라보 마음에 든다.
3: 숟가락 들어 한 입 떠서 불어 넣었더니 혀 끝에서 춤을 추는구나. 어깨 춤이 난다, 엉덩 춤이 난다. 야들야들 오리고기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고 구수한 국물은 손이 멈추질 않네. 이 국물 등줄기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것이 가을 별미구나.
0: 잠깐만. 야, 이거 사장님. 이거 완전히 금손이네, 금손. 응? 내가 아까 좀 낯이 있다 그랬더니. 잠깐만. 그럴 게 아니라, 안 되겠다. 가가지고 주방을 좀 들여다보고 봅시다.
3: 응? 한번 가보자!
4: 실례합니다.
5: 안녕하세요.
4: 예. 네. 아, 제가. 예. 아니,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는지 좀 보러 왔거든요.
5: 예.
4: 이게 오리예요?
5: 예, 오리예요.
4: 와.
5: 가진 양념을 다 해가지고 삶은 오리거든요. 소고오리 아니고 이제 아예 완성된 오리예요.
4: 아, 완성된. 예.
5: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머니가 이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작업으로 일일이 이렇게 전부 뼈를 발라내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뚝배기로 하나씩.
4: 그 여기서 이만큼 이제 수작업하실 때 이만큼 있는 거죠?
5: 네네.
4: 오.
5: 네, 엄청 고기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4: 아, 이거는 지금 그럼 이건 뭐예요?
5: 이건 이제 처벌로 오리를 한번 삶아요. 그래갖고 그 오리에 잡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은 오리를 또 물로 깨끗이 여러 번 씻은 다음에 약재를 넣어가지고 밑에다가 물을 이만큼 잡고 오리하고 오리뼈를 삶아가지고 제가 만든 다대기, 양념 다대기를 넣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삶아서 건져내고요. 그 뼈를 또 우려낸 거를 또 여기다가 또 한 종일 구우거든요. 그 고운 육수로 이렇게 또 우리를 삶아가지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4: 그래요. 그 사장님이 만드신 다대기는 뭔가요?
5: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이제 비법으로 만든 다대기죠.
4: 여러 가지 비법으로 만든?
5: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오감탕이라고 오리 감자탕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국내 최초로 이게 나왔거든요.
4: 네. 그러니까 네. 아무리 봐도 제가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 그 수학하는 그 조상궁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0: 응? 어? 무언가구나. 상공, 과인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거늘. 어? 음식에 대해서, 이 양념과 육수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아뢰도록 하라.
1: 알겠습니다.
0: 이 아이가 이제 오리 감자탕, 그렇죠. 오감탕에 네. 그게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럼 이제 각가지 이제 부추랑 오리 이제 고기 손질하신 네, 거랑 막 해가지고 딱 해서 등뼈가리 뿌리고 깻잎 얹고 해가지고 네, 나오면 오감탕이 되는 거네요? 네.
1: 손이 엄청 가고
0: 우리 초상궁이 참으로 정성이 가득하고
1: 감사합니다.
0: 과인이 비문을 내리도록 하겠네요. 아, 근데 너무 정말 네, 너무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만 들어봐도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간 육수인지 네, 오감탕뿐만이 아니고 다른 음식 준비들도 정말 얼마나 정성을 들여다 하시는지가 정말 느껴집니다.
1: 네.
0: 저 다음 메뉴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아.
0: 네. 그럼 저는 네, 사장님도 작업하시는데 방해 안 되도록 네, 가서 또 다음 메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산뜻하고 고소한 오리 야채 불고기 준비 끝! 잘 달궈진 돌판에 촥 익혀주면 아이고 군침 난다.
1: 야, 과연 색의 조합이 참으로 오묘하구나. 응? 푸른색과 오리고기의 색과.
2: 응? 우리 시청자분들께 요 지글지글 소리를 좀 들려드리자.
1: 자, 요걸 찍었어. 양념도 찍었어.
3: 맛있겠구나.
1: 먹어보겠습니다.
0: 맛있구나.
1: 과연 구중농거래 있을 때 먹던 신선동에서 먹던 불고기가 생각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오리고기잖아. 응? 이야, 오리가 부추, 양파, 당근과 만나서 사인사색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다.
0: 맛있구나.
1: 과연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오리를 먹으니까 아주 몸이 보여지는 기분이로구나. 맛있구나. 자, 쌈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맛있을 거야. 오리만 잔뜩 넣어야지. 자, 마늘 하나 넣어. 자, 됐죠? 어우.
0: 맛있구나.
1: 그냥 생물을 싸서 먹으니까 정말 입안이 깔끔하게 탄거릇한 맛으로 포장이 되네. 이게 완전 포장도로네. 그런가? 그 아까 내가 이제 쌈을 먹었는데 말이야. 그 쌈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나? 우리 PD 양반? 하나도 없구나.
4: 국녀랑 호랑이랑 마늘 먹은 거지. 쑥이랑 싸먹은 거 아니야?
1: 거기에는 싸먹었단 말은 없지. 아 뭐야, 정말 너무 무식해. 우리나라 쌈의 역사는 그 삼국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그 한치문의 해동역사라는 그 책을 통해서 보면은 고구려인들이 무하고 그 쌈으로 먹을 수 있는 상추를 들여와서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그 문헌인 그 철록지어를 보면은 고려 사신들이 그 상추를 가져왔는데 그 상추의 품질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천금을 주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중사람들이 천금채라고 불렀대요. 천금채. 그리고 그 조선 헌종 때 정학규가 지은 농가 원령가를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게 아주 잘 나와 있다.

0: 벌써?
1: 음식에서도 참 박식하시고.
2: 아 그리고 내가 하도 이상한 걸 가져와준 말이야. 내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물론 이거는 익성관은 아니고 일반 관리를 사모인데 아, 자 시작해볼까요? 미종의 동의보감. 자, 그 동의보감 속에는 오리의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양과 해독. 오리 고기는 기운을 보강하고 여름철 멸독을 풀어주며 각종 독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와 혈액 건강. 오리 고기는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체질별 적합성. 오리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허약하거나 열이 많은 체질에 특히 적합합니다. 어떤가? 많이 유용하지?
1: 응? 박식하시네.
2: 박식한 거로 갑시다. 근데 모자가 아 요거 다음에 새로 또 구해야 돼. 아 내 익성관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우와. 네네. 잠깐만. 우와. 사장님 이게 지금 뭐 그런 거예요? 어, 저는 피자 안 시켰는데? 네, 감사합니다.
3: 네, 이거 그냥 떠서 네. 잡숴보세요.
2: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치즈와 함께. 우와, 이거 봐. 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야, 너무 이쁘다.
4: 맛있구나.
2: 야. 오. 이거 뭐라고 해야 하지? 매콤한데 시원해. 메시한 맛이라고 할까요? 막 말 지어낸다. 어? 형, 대충 알아줘요.
5: 참고로 임금님은 볶음밥이 디저트라 하셨다. 오늘은 그 볶음밥에 서역에 치즈까지 올리셨네. 그렇게 맛있어? 임금님, 귀한 타락으로 만든 치즈를 그 맛있는 볶음밥 위에 얹는 것은 요즘 스타일인디. 임금님도 이제 요즘 사람 다 드신 것 같소.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치즈가 오리와 밥과 함께하니 그 또한 금상첨화구나.
2: 아, 정말 오늘도 오리를 먹으러 왔지나 미종과의 아름다운 하모니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참으로 흡족하게 잘 먹었도다. 맛있구나.
1: 오늘 두 가지 드셨는데 둘 중에 더 베스트를 뽑으신다면?
2: 아, 내가 너무 괴롭혔나? 왜 나한테 이런 숙제를 준 거지? 자 이제 뭐 수능도 다가오고 있고 우리 수험생들 정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1: 왜 실적 비교하세요?
2: 네? 아니요 수능 우리 수험생도 얼마나 힘들어요. 오리들 많이 드시고 기호에 따라서 오리 야채 불고기도 드셔도 좋고 오감탕도 아주 맛있습니다. 예.
1: 잘 빠져나가시고
0: 얼씨고
5: 오감 만족시키는 뜨끈한 오감탕! 오리 고기 맛이 일품인 오리 야채 불고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오리 고기로 든든하게 한상을 하니 관절기 감기 걱정은 올해는 안 해도 되겠소! 오늘 또 임금님과 함께하는 맛있는 한상 어떠셨소? 여러분도 쌀쌀한 가을날 따뜻한 오리로 오감을 만족해보시오.

0: 배가 고프다.
1: 이럴 땐 말이야. 응?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나?
2: 아주 차수 씨 하시네, 우리.
0: 스트레스와 노화가 싹 풀리는구나.
1: 왔다요, 왔다. 아.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할 수 있겠죠?
1: 호우,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고좋네.
1: 그때여 춘향에게 반한 이도령이 방자를 불러 춘향 집을 물으시니 방자 손을 들어 춘향 집을 가리키는데 이 손끝에는 이런 풍경들이 다 있던 것이었다.

이도령이 남원을 떠난 지 온 석음음이 지날 때 이도령과 춘향이가 서로 너무나도 그리워 생각하고 생각하며 또 생각이 들어 만개한 달빛 아래 서로 그리워하며 이연가를 부르노라.

하느님 안 계시는 내 세월은 꿈도 한도 없구나. 저 달아, 우리 도련님이 보이느냐? 보는 대로만 네가 일러 나의 수심 좀 풀어다오. 천년을 기다리고 물어봐도 가는 애만 더도 없어.

내 남은 떠나온 지 몇 날 며칠이 되었는지도 이제 모르겠구나. 한양성 남북촌에 옥녀가인 만큼만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예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성주의 한 참외 농가. 든든한 꼬마 농부들이 농가를 점령했습니다.
1: 되겠다. 잘 보네.
2: 와, 이쁘네. 네, 감사합니다. 이야, 할머니 일꾼 생겨 진짜 든든한데?
0: 함께 농사짓던 남편은 물론 손자 농부들까지 생긴 요즘 문제는 하나.
3: 얼른! 애들 다 일어났다. 빨리 작업해야 돼. 빨따! 그래야 농사 의지 묻겠노.
0: 귀농 결심한 막내딸인데요.
3: 행동 좀 빨리빨리. 엄마 속 터져. 어? 야, 일하러 갈까? 뭐 또 사진 찍고 있어. 빨리빨리 좀 하지.
4: 엄마, 내 참외 주문 건축에 그거 인센티브 주시나요?
3: 뭐?
4: 아니다.
3: 에이씨. 작업할 때 말 좀 시키지 말라니까 숫자 또 잊어버렸잖아.
4: 그래, 이거잖아.
5: 그래, 그걸 놔두라고 그래. 엄마 좀 보게.
4: 이거를 말했으면 되잖아.
5: 그거 본다고 하겠다. 네가 나갔잖아 지금. 엄마 지금 적으려고 하는데.
4: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3: 선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내 스타일이고, 근데 후는 정말로 이거는 진짜 안 해도 나중에도 될 일인데 이게 분간이 안 돼. 그럼 나는 속이 터지는 거지.
6: 아, 저 느긋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많이 답답해 하시죠. 저는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거고.
0: 딸과 외손주 가족을 품에 안은 엄마 지소 씨와 화려한 돌싱이 되어 어린 남매와 함께 귀농을 결심한 막내딸 나영 씨 가족의 유쾌해 발랄한 귀농기.
4: 엄마 이거 귀엽게 잘 나왔어.
3: 너무 잘 나왔다.
0: 초단위로 온도가 달라지는 모녀의 농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한 달은 더 빨라진 수화.
3: 오케이. 어우, 이쁜데. 정품. 자, 여기 주세요. 살살 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이렇게 순이 내려와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이렇게 안으로 걷어 올려줘야 돼.
0: 14년 전 귀농해 20동의 하우스에 참외 농사를 짓는 지소 씨와 종원 씨. 부부의 농가를 막내딸과 손주 둘, 초보 농부들이 점령한 지 석 달 됐습니다.
6: 오케이, 이렇게 하얀 색깔, 예선 봐봐.
7: 일단은
6: 이렇게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사, 봐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초록색이지. 이건 덜 익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0: 노랗게 익고 흰색 골이 깊은 참외를 따야 성공.
4: 이야, 이야, 이 이다이 땄다, 이다이.
3: 우와. 와, 이쁘네. 네, 감사합니다. 요게 20개부터 29개, 아, 21개부터 30개까지 들어가는 게 이다이야. 이다이. 이다이 딸 거야?
8: 응. 저기 안쪽에 많아.
0: 9살, 10살, 1살 터울 남매도 올해 29살인 남매의 엄마 나영 씨도 수학에 진심인데요.
3: 허리 아프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무조건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거라 갖고. 작으면서 이런 거는 어차피 상품 가치가 없잖아. 놔둬도 이거는 상품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건 따버리는 게 낫지. 저 담아, 아빠. 따구니.
0: 하나하나 알려주기 바쁜 지소 씨.
8: 내가 이렇게 덜 익은 것 같아. 할머니, 이거 참외.
3: 어떤 거? 그거는 따면 안 되지. 하나. 네. 그냥 좀 새파랗지 않아? 색깔 안 이쁘는 거 따지 마세요. 알바비 천원 마이너스 깔 거야. 잘못 땄으니까. 오케이?
8: 그러면 몇 원씩 빼는데?
3: 한 개 잘못 따면 천 원씩 뺄 거야. 알겠지?
8: 천 원씩?
3: 그 예쁜 것만 따면 또 천 원 더 해줄게. 맞아, 2등급이야. 예습이 이제 작업해도 되겠다. 참외 선별해도 되겠다. 잘 보네. 야, 할머니 일꾼 생겨 진짜 든든한데?
6: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9: 아, 나영 씨보다 더요?
6: 네, 저 계속 열과 같은 거 먹어가지고.
3: 할머니가 예습이 데리고 일시키는 게 낫겠다.
0: 대구에 있는 나영 씨가 집에서 오가며 주말에 일을 돕긴 했지만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내려와 참외하우스 일을 시작한 건 석 달 전. 이혼한 나영 씨는 아이들과

0: 아침 일찍 일어나 지칠 법도 하건만 3일 수학서부터 후반 작업까지 지소 씨 부부와 함께 일하는 손주들과 딸 나영 씨.
1: 으차.
2: 참에다.
3: 참에다.
0: 세척과 선별, 포장도 고스란히 농부의 몫이라는 걸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요.
2: 나영아, 저 한 속옷 덮어줘.
3: 아.
2: 행동 좀 빨리빨리. 엄마 속 터져. 어? 야, 일하러 갈까? 뭐 또 사진 찍고 있어. 빨리빨리 좀 하지.
3: 이분도 일하는 거다.
2: 뭔 일을 해?
3: 이거 뭘 해야 될까, 아이가? 작업하는 거.
2: 그건 뭔데, 그게?
3: 인스타그램에 홍보해야 될 거야.
2: 아, 그래?
3: 그래, 새참에 하는 거.
2: 아, 그래? 그럼 열심히 찍어줘. 엄마 참에 많이 홍보해줘.
3: 아,
2: 예쁜
3: 것도 찍어야지.
2: 예쁜 거 짜? 이거 찍어주세요.
0: 귀농 결정 후 농사 외에 홍보도 맡아 하는 나영 씨.
3: 스마트 스토어도 홍보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해참에 나오는 것도 홍보하고 그러면서 좀 구매할 수 있게 좀 그 소비자 유입률 이런 거 좀 다 늘리고 그런 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0: 참에 닦으랴 홍보 사진 찍으랴 정신없는 시간.
2: 이봐, 여기 올라오는 거 있지? 얘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완전하게 올라오지가 않았잖아. 띠뚱거리지?
3: 어.
2: 이건 물참외야. 그럼 이거는 빼줘야 돼. 자, 이거 물참외는 빼주고.
1: 오세요.
2: 그러니까 이게 그 선별 작업을 하는 거야.
0: 틈틈이 공부도 해야 합니다. 가끔 친정에 와서 참외 맛볼 때와는 다른 느낌. 배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은데요. 그나마 일을 덜어주는 것은 선별기뿐. 모든 것이 수작업입니다. 나영 씨가 찬물에 참외를 씻으면 크기별로 선별된 참외를 엄마인 지소 씨가 박스에 담습니다. 크기별로 정해진 개수만큼 참외를 담으면 힘을 쓰는 일은 종원 씨의 몫. 확인해 확인을 거쳐야 해서 집중해야 하는데요.
3: 아마 내 참외 주문권 두 개 그거 인센티브 주시나요?
2: 뭐?
3: 아니다.
2: 에이씨. 작업할 때 말 좀 시키지 말라니까 숫자 또 잊어버렸잖아. 둘. 작업할 땐 헷갈리니까 말 시키지 마.
1: 저 옆에 가만히 있잖아요. 헷갈린다고.
0: 눈치코치 14년의 아빠와 달리 엄마의 코털을 건드리게 된다는 나영 씨. 10년 정도를 밥솥 따로 걸고 살던 모녀가 합치는 과정이니 이 정도의 마찰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2: 자, 이거 붙여주세요. 붙이고 싶습니다.
0: 살얼음 같은 분위기를 녹이는 건 두 손주. 고사리 손으로도 인부 한 명의 몫을 톡톡히 해냅니다.
4: 이거 따로 먹고 있는 거?
5: 됐다. 어머니가 다 붙였어요.
2: 오케이.
3: 자, 엄마 갖다 놓을게.
2: 오케이. 잘했어요.
0: 문제는 잘 하다가도 남매끼리 투닥거린다는 것.
5: 아니, 내가 원래 내가 쓰고 있었던 거라고.
3: 그냥 우연히 엄마가 쓰고 쓴 거야.
5: 아니, 나 내게만 줘.
0: 서로 하겠다며 아웅다웅 하는 것도 요즘의 일상인데.
2: 줄게, 줘. 줘,
1: 줘. 야, 너, 니는 안 되겠다.
3: 아니, 예선이가 자꾸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
5: 응.
3: 하니 억울해.
2: 작업 다 했다. 몇 개야? 몇 개 났어?
1: 18박스.
2: 응? 아, 택배까지? 응. 택배 두 개잖아.
1: 응, 그래, 한 박스 치고.
2: 17개. 그럼 18박스네. 오, 많이 났다. 첨을 치고. 오, 잘했어, 잘했어.
1: 이거,
2: 자, 뭐, 빨리 증명 가자. 시간 다 됐다.
1: 끝.
2: 시시 잘 받고 오세요.
0: 올해 첫 수확임에도 괜찮은 수확량.
2: 출발. 잘 갔다 와.
0: 인터넷 주문을 통한 택배와 공판장 경매를 주로 하는 지소 씨네 농장. 나영 씨는 올해 첫 공판장 행이 기대됩니다. 때일은 참외 출하라. 출하 작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부지런한 농부들이 벌써 한가득. 보이지 않는 긴장감.

0: 이 공판장을 메우는데요.
1: 우리 집게 아빠 어떤 거였지? 저거 핑크 색깔 저거죠? 우리 거 적은 편은 아니다 진짜로.
2: 지금 한 줄 나도 네. 두 사 두 집 거거든. 넣고 나오면 공만 나오면 그게 박붙이가 나왔거든. 아.
1: 한 줄에 있다고 해서 같은 집게도 아니라는 거잖아.
0: 나영 씨는 몰랐던 출하장의 공식.
1: 경쟁 되겠나? 아, 진짜 잘 받아들 것 같은데. 자존심이 안 될 것 같은데.
0: 사실 출하 순서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가격을 받느냐는 것인데요. 나영 씨 생애 첫 출하다 보니 긴장감이 100배입니다. 경매사의 진행으로 시작되는 경매는 과일의 크기와 품질을 본 구매자가 가격을 책정. 최고가를 부른 구매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데요. 겨우내 밭에 이불 깔면서 접목하고 순치고 수정까지. 수확의 노고가 단가로 결정되는 순간 긴장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최고 받는 사람하고 같이 나왔어요.
1: 금액이
2: 시세가.
1: 오. 맞아, 잘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게 약간 희열이네. 고기 하나 사 먹을 수 있겠다. 맞지? 아싸.
2: 이제는 끝났어.
1: 이제 끝났어.
0: 첫 판매부터 순조롭습니다. 이럴 때면 나영 씨도 귀농 결정한 것이 뿌듯해지는데요. 기분 좋아진 건 지소 씨도 마찬가지.
3: 하니 예슴이 자매 작업할 때 도와줬으니까 할머 용돈 주는 거야. 자, 건희야 알바비. 자, 알바비.
4: 감사합니다.
3: 건희에서 알바비. 감사합니다. 알바비 계산 다 해줬다. 네.
4: 나는?
3: 올라가, 올라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서 재밌게 놀다 와.
0: 종일 농사일했던 엄마에게 휴식도 줄 겸 아이들과의 나들이.
3: 알았어, 잘 갔다 와. 얼른 가. 빨리 갔다 와. 하면 좀 쉬게.
0: 사실 오늘 나영 씨는 아이들과 중대한 의논도 해야 한다는데요.
1: 장난감을 사고 싶다고?
4: 응. 나는 3개.
1: 엄마는 별로 마뜩치 않은데. 사야 돼?
0: 웬만해선 아이들 장난감이며 간식거리를 자제시키지만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시내에 나가려면 30분 이상 걸리지만 큰 마음을 먹었죠.
4: 아이스크림.
1: 아이스크림 있어요?
4: 나는 비행기 장난감.
1: 비행기 장난감.
4: 없어.
1: 없어.
4: 아이스크림도 없어.
1: 아이스크림 여기 있어.
4: 아니야, 자동차 장난감 여기 있어.
1: 하나만 빨리. 정말 기가 막히게 자는구나.
0: 잠에 고를 때보다 눈이 밝아진 남매.
4: 여기 색깔별로 다 있어. 파란색.
1: 제가 장난감 여기서 발견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4: 이거 진짜. 엄마? 이제 아이스크림.
1: 이제 아이스크림?
0: 오늘만큼은 아이들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영 씨.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 곳도 찾았습니다.
1: 여기는 젤라또 아이스크림 판매합니다.
4: 언니. 바나나 젤라또.
1: 바나나 젤라또?
4: 망고.
1: 망고? 요새 망고? 망고 맛.
0: 작년 겨울 귀농을 결심하고 아이들 방학 내 내려와 함께 지내며 농사일을 배웠던 나영 씨. 하지만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과 2학년.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진 아이들에게도 귀농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1: 이렇게 둘이 여기 중간에 두고 먹어. 이거는 하나밖에 안 받았어? 두 개인데 이거 안 먹어?
4: 먹어. 근데 이거 바나나는 무슨 맛인지.
1: 아, 엄마 벌써 힘들다, 야.
0: 아이들이 먹는 것을 봐가며 눈치를 보던 나영 씨. 의심 없이 아이스크림의 달달한 맛에 취한 아이들에게 본론을 꺼냈는데요.
1: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대구에서 계속 사는 게 좋겠어? 아니면은 성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까이 사는 게 좋겠어?
4: 대구가 낫지 않을까?
1: 대구가 좋을 것 같아?
4: 응.
1: 이완이는?
5: 할머니 집은 그냥 놀러 가면 되잖아. 어차피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1: 응.
5: 자기나 하면 되고.
1: 응. 이완이는 그러니까 성주로 들어와서 새 친구들 사귀는 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
4: 응.
1: 불편할 것 같아? 새 친구 사귀는 게 조금 무서워요? 예서민이 괜찮아요?
0: 아이들 마음에 문이 열릴 때까지 꾸준히 설득해 볼 생각인데요. 아이들이 곤히 잠든 밤. 나영 씨는 웹소설을 씁니다. 주부로 살면서 웹소설 작가로 꾸준히 일했던 나영 씨. 농사를 배우면서도 이 일을 놓지 않고 있다는데요.
6: 근데 일단 이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0: 거대 플랫폼에 작품을 내고 다른 작가들과 협업한 적도 있는 나영 씨. 요즘 차기작도 연재 중이죠.
6: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요건데 댓글을 어떡해. 이런 게 있었구나.
0: 구독자의 반응이 매출로 이어지는 건 농사나 웹소설이나 다름없는데요.
6: 뭐 적게 보면은 뭐 한 치킨값 두 마리 정도 벌었고요. 진짜 첫 오픈하고 한 몇 달 동안은 한 킹크랩 세트 대짜 한 마리 먹을 수 있을 정도 벌었습니다. 네.
0: 낮에는 농부로 밤에는 웹소설 작가로 이중 생활을 하려다 보니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3: 아직 안 자고 많아.
6: 나 지금 매장 쓰고 있어.
3: 왜? 벌써 다시 다 반 다 됐네. 나 발 너무 아픈데 큰일 났다.
0: 며칠 전 발을 다치고도 끊임없이 농사짓는 지소 씨의 걱정은 딸 나영 씨.
3: 다섯 가나?
6: 아니 이제 시작해가지고 좀 걸릴 것 같아.
3: 스마트스톤 전기 좀 해놨나? 왜 언니하고 통화해봤나?
6: 아니 아직 언니야 나 바빠가지고.
3: 그거 빨리 생각하고 올려야 되는데.
6: 요것만 빨리 쓰고 바로 수정하려고.
3: 매번 거 쓰는 거야?
6: 응. 재환은 말없이 길을 거닐었다. 그녀가 남기고 떠난 말 한마디를 곱씹고도 곱씹으면서 내 모습이 초라하지 않을 것이다.
3: 대단하다. 왜 이거 다 쓰노?
6: 괜찮지.
3: 독자들은 좀 늘어났나?
6: 이제 좀 가끔씩 보면 댓글이 계속 업데이트 되더라.
3: 자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고? 벌써 1시 반 다 됐네.
6: 지금 아니면 또 작업할 시간 없다 이거다.
3: 아침 또 참여달라고 하면 뭐 되나 뭐면.
6: 일어나야지 뭐. 죽었다 깨나도 일어나야지.
3: 뭔가 일어나겠다 씨.
6: 깨어 먼저 때려서라도 깨워줘. 아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용돈벌이는 또 된다 애가.
3: 용돈벌이가 벌어가 아마 생활비를 좀 보태줘봐라.
6: 뭐 보태줄게 어떻게든.
3: 독자가 늘어나야지 뭐 돈이 더 들어갈게.
6: 좀 그래도 나중에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3: 그래 뭐 스스로 배부르겠나만 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되겠지.
0: 공무원 생활을 하던 남편과 살림과 육아를 했던 지소 씨. 슬하의 삼남매 모두 출가시킬 즈음 귀농을 마음먹었고 참외농사를 지으며 힘든 날도 있었지만 꾸준히 노력해 자리를 잡았는데요. 일찍 결혼한 막내딸이 이혼 후 귀농을 결심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7: 부딪힐 거 생각하니까 또 한켠으로는 차라리 안 왔으면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지가 해보겠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게 대견해서 그럼 와서 한번 같이 해보자.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죠? 애들도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지내는 게 낫고.
6: 부담을 지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어찌 됐든
8: 엄마가 또 이제

0: 끌어안게 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참 죄송하기도 하고, 네.
1: 젊은 나이에 두 아이의 양육까지 맡아 하려면 농사며 글쓰기며 어느 하나 놓을 수 없는 나영 씨.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게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참외하우스에 영양제를 뿌리는 정원 씨. 애써 기른 참외가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 따질 겨를도 없죠. 그런데
2: 준천이다, 빨리 나와. 빨리 일어나. 제발 좀 일어나거라. 얼른! 애들 다 일어났다. 빨리 작업해야 돼. 빨리 따!
3: 4시에 나가지고.
2: 뭐 한다고 4시에 잤어? 빨리 따, 일어나! 에이, 참네. 그래야 농사 왜 지묻겠노?
1: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피곤한 딸을 보면 안쓰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말하는 지소 씨. 농사로 밥 벌어 먹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딸 나영 씨가 알았으면 해선데요. 아빠 역시 딸이 안쓰럽긴 마찬가지지만 딸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죠.
4: 앞으로 농사 지으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쳐봐야 돼. 맞잖아, 아빠가 맨날 칠 수는 없다는 거지. 난 이거 처음부터 잘하는 거 없어. 그래, 해보면서 배우는 거지. 아빠도 처음에서 그랬어.
5: 얘 경우는 물왜 되냐 하면은 이 앞에 쳤던 거
3: 다른 물이 있었어.
4: 약이 스킬스로 치니까 빼고 이렇게 가가지고 자, 요 상태 되고 요 올리면은 요거 올리면 많이 나오고 요러면 적게 나오고 그렇지 가봐 여기 그렇지 골고루 치면 돼. 너무 높게 하지 말고 그래 그렇지 잘 친다. 골고루 그래. 막내딸이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상상을 못 했으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 해본다니까 참 걱정도 되고 신기하기도 그렇습니다.
1: 지금은 그저 왕초보 농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입니다.
4: 그렇지 됐습니다. 요라고 요걸 이제 요걸 빼야 되는 거야. 요 눌러 봐봐.
3: 요거 당겨?
4: 밀 울로.
3: 위로?
4: 빼봐. 빼.
3: 오케이.
4: 온터치 이렇게.
3: 오케이. 이거 참외 농사를 또 크게 지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아빠가 또안 해주실 거 같아가지고 좀 체력을 많이 길러야 될것 같습니다.
1: 부모님 곁에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지만 나영 씨가 상상하던 것과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 특히 수확철인 요즘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나마 식사 시간이 잠깐의 휴식.
6: 하고 있는지 봐야지.
2: 잘하고 있는지 봐야지.
4: 이 아내가 이거 구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를? 이 아내 맨날 뭐 끼워 먹고 이거 다 도와주지도 않고.
1: 딸과 손주들이 온 후로 식사 한번 대충 때운 적이 없는 엄마. 매번 파티 같은 식사를 준비하죠.
2: 고기가
6: 이만한 거예요.
2: 좀 살려줄게. 찍어서 먹어.
6: 됐습니다.
1: 이만하면 할머니와 함께하는 귀농 생활도 최고. 고기 앞에서 가족들이 한층 화기애애해졌는데요.
6: 맛있다.
1: 그런데
2: 뭐 하나 또? 또 핸드폰 보나?
3: 지금
2: 아이고 니 애들 밥물때 핸드폰 본다고 자수를 하지 마. 니나 핸드폰 좀 보지 마라. 맨날 핸드폰 보고 앉아서 밥 먹을 때마다.
3: 쟤안 먹고 있잖아.
2: 그래도 그렇지. 핸드폰 왜 상위에 올려가 있는데?
3: 지금 소품 보고 있다고 이거 지금.
2: 나중에 봐도 되잖아.
3: 나중에 보면 언제 보던데? 또 이것저것 일 시키면.
2: 또 봐라, 또 토단다. 그건 뭐 알아서 가고 끝내면 되지.
3: 아니 내가 할 말이 있잖아.
2: 엄마 이게 물러가나?
3: 아니 이게 먹으려고 하니까 나도 지금 입이 있는데 왜내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냐고.

0: 집 아무도 없고 지금 엄마 혼자만 있고 내 지금 소품 산다고 이야기까지 했으면 엄마가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1: 순식간에 모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참외 홍보일을 맡은 막내딸 나영 씨가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찾다가 발생한 일인데 엄마의 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2: 내가 말을 말자. 네.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0: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 같은 거 아예 안 하는 거야?
2: 예수마!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살았어!
3: 방금
2: 아니, 방금 좀...
4: 나는 당신 나이야. 엄마가 그리 보마. 아빠가 가슴이 하다 정말로 답답하다. 좀 내가 그 말 좀 한 사람이 가만 좀 참고 하라게도.
2: 내가 나쁜 말 했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 왜 핸드폰을 보냐고. 애들아 또 핸드폰 못 만지게 하면서. 그건 나쁜 말 아니잖아.
4: 그래 나쁜 말 아닌데 당신도 그걸 한번 하고 말해야 되지. 그 참 그런 이야기가
2: 나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말 댓글 꼬박꼬박 안 하나.
4: 그래 오세요. 애들이 뭐 그 하나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리고 나영이 너도 내가 볼 때는 엄마한테 막 사사건건 데리고 와 그러지 마. 아빠 옆에서 짜증 날 때도 있어. 좀 그러지 마. 막 따지도 이게 필요 없어. 그 나중에 듣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엄마 사실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사실 이랬어요. 그건 뭐 누가 뭐라 그러노.
1: 10년 넘게 떨어져 있던 모녀가 붙어 살다 보니 툭하면 발생하는 의견 대립.
0: 아니야. 지수 씨 미안해.
2: 말로만.
0: 미안해. 뽀뽀해줄까?
2: 됐거든.
0: 미안해. 사랑해.
4: 너만 지켜도 그만 안 보인다. 속이 공하고 있다니까.
2: 공하고 하고 말하고 할긴데 뭐. 이래도 내 자식이고 저래도 내 자식이고.
1: 모녀 사이 전쟁이 늘 이런 식으로 끝나는 이유. 딸과 손주를 위해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나영 씨도 알기 때문입니다.
0: 엄마 왜 여기 있어? 내 싫어했잖아.
2: 이게 나 또 대리 만들었지 내가 지금.
0: 아니 나랑 아빠랑 오면 다시 같이 하면 되잖아. 내가 할 테니까 나가 있어. 아니 카나가 또 엄마 골병들 거 아이가.
1: 아빠가 무작정 귀농을 결심했을 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농사에 매달렸던 엄마. 안정될 즈음 딸과 손주들이 내려왔으니 엄마 어깨에 짐이 얼마나 무거울지 안 봐도 뻔합니다.
0: 아, 좀 같이 좀 하라니까 진짜 좀. 말 진짜 안 듣는다. 이카이 엄마 병원비가 더 나와요, 병원비가.
1: 며칠 전에 발을 다쳐 깁스를 푼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일을 하시는 이유 또한 그 때문일 테죠.
0: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아 걱정하는 가족들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인데.
2: 미리미리 좀 해주면 얼마 줬노 말하기 전에.
0: 내가 얘기했잖아 시키라고.
2: 시작해야지 따라와가지고. 미리 알아서 좀 해주면.
1: 어느 때 어느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미리 일을 할 텐데 아직은 초보라 알 리 없는 나영 씨.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둘이 하는 것보단 셋이 하는 게 낫죠.
2: 아침에 내일 뭐 날씨 따뜻해지면 아예 아침에 스케치가 따자. 나영하고 환희하고 예심 다 불러라. 일단 생각하고 또 따자. 됐다 나영. 그만하고 가자.
0: 됐어?
2: 보람차 하루
5: 일을 끝마치고서 저 다리 저편에
2: 해가 떠도셔 다리 떠도셔.
4: 몰라 또 딴 소리야.
2: 몰라 그래 뭐 대충 하고 부르는 거지 뭐.
0: 귀엽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1: 싸웠다 풀렸다를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가족이지만 함께하는 데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7월이면 참외 수확이 끝나고 부가 수익이 없었던 지소 씨. 딸 나영 씨가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공업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상품성 없는 참외를 모아 건조도 시켜보고 반찬도 만들어봤죠.
2: 이거는 참외 지금 나오고 그런 게 정도가. 효소도 만들어봤어요. 효소도 만들어보고 짜갔지. 짜가지는 이제 매년 가을에 이제 그 참외 수확이 끝나면 그게 이제 새파란 걸로 해갖고 짜가지 해갖고 짜가지 많이 만들어 먹고. 이게 참외 색깔 나나 너무 노랗나? 괜찮나?
0: 내가 딱 생각했던 색깔이 이 색깔이었어.
2: 아, 그래? 약간
0: 호박죽 같이 담백해.
2: 담백해? 그럼 조금 더 해볼까 여기 섞어서.

0: 나 휴식 안 하신 계속 손이 가는데 안 먹어.
1: 그래?
0: 이것만 먹어 내가. 이게 치자를 넣은 거야?
2: 아, 아니요. 한, 엄마 비밀.
0: 비밀?
2: 어, 혹시 모르지 또 내가
0: 지금
2: 엄마 책이고 지금 엄마 책이면 안 되니까.
0: 아, 저 직원이에요.
3: 오늘 도전한 것은 참외잼. 요리 솜씨 좋은 엄마가 개발한 것입니다. 참외와 호박을 섞어 잼을 만들면 시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독특한 참외잼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0: 아, 예쁘다.
4: 오리지널 참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
3: 아내의 요리 솜씨를 아는 남편이 눈을 못 떼는데요.
0: 아니. 네, 감사합니다.
2: 아니야. 자, 드셔보세요.
4: 감사합니다.
3: 딸이 귀농한 후 후순위로 밀려났지만
0: 맛있지?
4: 다른 거 들어있다.
2: 원래 내가 요리 솜씨가 있잖아.
3: 아내의 손맛은 서운함까지 있게 합니다.
4: 그래, 음식은 내 인정한다.
0: 맛있다. 맛있다 형. 원래 필라테 있으면 괜찮은데?
4: 야, 형, 한 수대, 양심 한 수대.
3: 식사를 마치고
5: 맛있는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2: 마이크가 있어야지. 자, 마이크 잡으시고.
5: 아니에요.
2: 자,
4: 나간다.
3: 9살, 10살 된 손주들의 파격적인 선곡.

0: 와, 감정이며 기교며 모든 것이 완벽한데요.
1: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느낌. 근데 애들 얼굴 보면 기분 좋고, 전화로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이모네 집 왔다 갔다 차 타고 다닐 때 오디오 틀어놓고 불러갖고 가르치는 노래인데 진짜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잘하네. 너무 행복한 하루죠.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2: 어? 그렇지.
3: 누나 더 가까이.
0: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은 또 하나의 재미. 고단한 하루를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주문입니다. 일어나.

0: 아이들도 이 시간을 위해 매일 노래 연습까지 한다네요.
1: 아버지, 강이요.
2: 최고, 잘했다.
3: 잘했어요.
2: 잘했어요.
4: 하나 안 잊어버렸네, 수미하고 하니하고.
0: 다음 날 일찍 농사일을 마치고 외출에 나선 나영 씨. 오늘은 어디 가는 걸까요?
5: 빨리 하면 좋은데.
0: 아직 아들, 딸과 함께할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 대구에 있는 집을 처분하지 못한 나영 씨.

0: 씨. 엄마의 집 가까운 곳에 집을 얻으려 노력해봤는데요. 인터넷상으로 매물이 없어 애를 태웠습니다.
1: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들어오세요. 예.
1: 저도 이제 귀농을 하려고 여기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는 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랑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기들 이렇게 해서 3명이서 지금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전세나 뭐 반전세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제가 좀 구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2: 전세 반전세는 지금 겨울에는 조금 귀한 편입니다.
1: 아, 네.
2: 한 2, 3개월 뒤에 이제 좀 날씨가 풀리고 하면은
1: 네.
2: 아마 빈집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1: 아, 지금 매물이 없구나.
2: 이것도 이제 뭐 매매로 나와 있는데
1: 네.
2: 요거는 1억 8천.
1: 1억 8천, 아, 좀 세다.
2: 네.
1: 우와.
2: 요거는 건물에만 매매를 해도 돼요. 요거는 3억 얼마나.
1: 세다.
0: 아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멋진 집을 찾으면 설득도 수월할 거라 생각했는데 가격이 문제.
2: 다시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시고
1: 네.
2: 거래 오시면 같이 네. 레방할 수 있도록 할게요.
1: 네, 알겠습니다.
2: 네, 그래요.
1: 안녕히 계세요.
2: 네. 네. 네. 아이고, 늘 이래 바쁘시겠다.
1: 안녕히 계세요.
2: 네,
1: 네. 네. 네.
0: 계속해서 엄마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분리돼야 네. 엄마도 나영 씨도 편해질 텐데요.
1: 네. 다음에
0: 다른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 마음에 드는 집은 가격이 비싸고 가격에 맞는 집은 아이들이 무서워할 농가뿐입니다.
1: 아, 제 첫끼 산말리네, 산말리.
3: 생각했던 가격대에 마땅한 집들이 별로 없나요?
1: 근데 저는 솔직히 1억 미만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매매가 아니라 전세, 월세면. 근데 뭐 기본 다 1억 이상으로 이제 하시고 또 1억 미만의 집은 이제 또 리모델링이란 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좀 예상 밖이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욕심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
0: 빨리 보금자리를 찾아야 안정적인 생활이 시작될 텐데 걱정하는 나영 씨를 위해 엄마가 나섰습니다.
1: 여기.
0: 14년 전 귀농할 때부터 귀농센터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은 엄마가 귀농 귀촌센터에 묻자며 나선 건데요.
4: 나이는 혹시 몇 년생이세요?
5: 지금 96년 12월생입니다.
4: 아, 96년 엄청 어리신데요. 저희가 어리실수록 학년농을 위해 가지고 좀 혜택이 가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지인은 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소는 어떻게 돼요?
5: 지금 대구시 달서구에 있습니다.
4: 아, 달서구에 계시고.
5: 네.
6: 얘네들 원래는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5: 네, 올 10월 안에 올 10월에 집 계약 만기라가지고.
6: 아, 10월에.
5: 네.
4: 집 같은 거 못 구하셨으면 저희가 귀농인인 집이라고. 뭐 이제 한 이번 달이나 3월 초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좀 되게 싸게 해가지고 귀농인 집 뭐 약간 농가주택 그런 식의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두 군데가 이제 막아 이제 사시던 분이 이제 끝나가지고 네, 이게 1년까지는 살 수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1년 더 살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전입자분들 희망자도 없을 때 1년 더 살 할 수 있거든요. 계속 네네 기본 1년인데 지금 대가하고 용암 쪽에 나오지 싶어요.
5: 아, 대가 용암.
4: 대가 용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8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때마침 이제 또 기간이 끝나서 아마 공고 나갈 거거든요.
5: 네. 아, 저 부모님이 지금 용암에 계세요.
4: 아, 그러실까요?
5: 네, 용암 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4: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교육 준비하시면서
5: 네.
4: 이제 주거집 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5: 네.
4: 저희 센터 집합 교육 들으시면서 어떤 사업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5: 네.
4: 이렇게 차차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0: 집 문제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 교육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됐는데요.
7: 오늘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됐으니까.
1: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역시 믿을 건 엄마뿐. 큰 걱정 한시름 덜었는데요.
1: 엄마 지인이 귀농에는 자제분 있다 하니까 거기서 가서 뭐 어떤 면이 좋은지 네가 또 궁금한 거 이것저것 한번 물어보자.
0: 지소 씬 내친 김에 딸의 귀농 친구까지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옆 동네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이웃. 3년 전 아들 부부가 내려와 농사 짓고 있다는데요.
2: 오라버니!
3: 예?
2: 일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잠깐 들어가도 돼?
3: 들어도 됩니다.
4: 안녕하세요.
3: 예.
2: 어우, 모든 잘 지내셨다.
3: 서른 잘 지냈습니까?
2: 명절 다 보내셨어요. 아이고, 아들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우리 딸.
4: 네, 안녕하세요.
2: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딸내미가 귀농 귀촌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갖고 아드님 또 귀농 먼저 하셨잖아. 그래갖고 혹시 얘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 싶어갖고 얘가 또 한번 찾아뵙고 싶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자문 좀 구하려고.
3: 잘 오셨네.
0: 앞서 귀농했다는 선배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4: 농사 지으시면서 아 이거 하길 그래도 잘했다 싶었던 게 있는지.
5: 되게 농사는 장점이 되게 뚜렷해요. 딱 하나. 통장에 꼽히는 돈을 보시면 그만큼 행복할 수 없어요. 일단은 뭐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게 먼저 선제 조건이긴 한데
4: 네.
5: 잘 지으면 직장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주머니가 좀 더 편하긴 하죠.
4: 전에 판매라든지 뭐 사진 촬영
0: 시골 살이며 농법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영 씨의 폭풍 질문.
4: 인프라 같은 거. 어쨌든 이제 내 이름으로 해서 또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게 어려운 것도 많고 되게 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5: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네. 모여있는 모임 같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4H 연합회라던가
4: 네.
5: 아니면은 뭐 의용소방대 아니면 청년회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 오~
5: 그런 부분에 이제 가입해서
4: 네.
5: 젊은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네. 훨씬 대화 코드도 잘 맞고 또 아버지랑 다른 농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울 게 많아서 그런데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젊은 분들이랑 어울리면서 또 다른 부분적으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한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끝난 대화.
6: 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나 오 했나?
4: 네, 되게 저한테 잘 맞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아드님 며느님. 미 저랑 한 살 차이인데
6: 내가 한번 나랑 이어주러 가면 되잖아.
4: 네, 알겠습니다.
6: 젊은 사람 서로 이거 왕래가 돼야 되잖아. 왕래.
4: 네.
6: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지.
7: 밥 한번 먹으라 그래.
6: 네, 밥도 먹고.
4: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6: 감사합니다.
4: 예. 네.
0: 선배 귀농인의 조언을 들으니 자신감도 생기고 열심히 밀어주는 엄마에게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만 같은데.
4: 가정용이랑 정품 선물용이랑 그다음 알뜰콘은 요 세 가지로 나눴어.
7: 3kg 2만 원이야?
4: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짜잘한 거 판매 페이지 말하는 거야?
7: 아니 우리 거 그 해놨던 걸 보여달라고.
4: 포토샵 이걸 말하는 거야?
7: 정품 못 나니 뭐 몇 킬로 하는 거 그거 그 페이지를 열어보라고 엄마가 좀 보게.
4: 그래 이거잖아.
7: 그래 그 놔두라고 그래 엄마 좀 보게.
4: 이거를 말했으면 되잖아.
7: 그거 본다고 하겠더니 네가 나갔잖아 지금. 엄마 지금 적으려고 하는데.
0: 역시나 쉬운 게 없습니다.
4: 아 왜 화가 나고 그래?
7: 답답하니까 가지.
0: 5년째 사용하던 상품 설명서를 새로 제작하려다 또 불이 붙은 모녀.
7: 그럼 이걸 지금 다 수정을 하자. 이거 지금 네 수정할 수 있어?
4: 야 너 해봐야 알아.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7: 안 해봤어?
4: 응. 요거 두 개만 없애고
7: 이 박스는 그대로 똑같고
0: 그간 외주에 의뢰했지만 나영 씨가 귀농하며 맡겠다고 했던 건데요.
4: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엄마?
0: 연습한 실력으로 상품 설명 페이지를 만든 나영 씨. 엄마의 마음에도 찰까요?
4: 이것도 어제 수정해서 바꿔놓고 이걸 조금 이렇게 위로 당겼어.
7: 그래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저기 다 마무리 다 됐네.
4: 그리고
7: 그럼 이제 올리면 되는 거야?
4: 근데 이거 개수는 이렇게 이제 일단 변경을 해놨는데 일단 좀 이따가 이거 스마트 스토어 그 옵션 변경을 이제 내가 지금 바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건 이렇게 올라갈 거다 하는 거 알고 있어.
7: 알았어. 기획실장님.
4: 네.
7: 기획실장님.
4: 마케팅.
7: 마케팅 실장님.
4: 네.
7: 잘 부탁드립니다.
4: 네. 네.

0: 열심히 농사 짓겠습니다. 네. 마케팅 열심히 해주세요.
1: 네.
0: 인센티브 팍팍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2: 퇴근!
0: 나도 퇴근이다.
1: 퇴근, 아. 잘한다.
0: 나도 퇴근이다.
1: 니들 왜 퇴근 안 했냐? 너 이제 끝나면은 숙제해야지.
3: 함께하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모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1: 지금 땅 예쁘다.
0: 아, 진짜?
1: 날씨가 흐려서 초록색 날에 색이 잘 나온다.
0: 잘 나와? 네 작가 아이가. 이거 또 잘라먹네 이거 잠깐.
1: 아, 잘라먹었어. 예쁘지? 잘 나왔지?
0: 그러네.
1: 오 예뻐.
0: 예뻐?
1: 아 잠깐 볶음.
0: 됐어?
3: 힘을 합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익을 높여서 나영 씨의 삶도 엄마의 삶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1: 아빠 찍은 거. 오늘 찍은 거. 이거.
0: 잘 써먹겠다.
1: 고맙지.
0: 이거 작업하자 오늘. 어. 작가는 다르네.
1: 이거, 이것도 아빠 되게 영화 스티커 같지.
0: 그래.
1: 이걸로.
0: 오케이.
3: 엄마 지소 씨와 막내딸 나영 씨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참외 농장. 한 발 한 발 맞춰가는 과정에서 맵고 쓴 날도 있겠지만 그보단 참외처럼 달달한 날이 더 많을 겁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니까요.
0: 파파야 같은데?
1: 파파야?
0: 아니 파인애플이.
1: 파인애플.
0: 너무 좋다, 그게.
1: 완전.
0: 고생기 시작이다, 너. 맘 잔디 무해 된대. 알겠나?
1: 알겠어.
0: 키 한 뼘 더 자란다 생각하고. 응. 조심해.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내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당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당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0: 괜찮았나요?
1: 괜찮다.
2: 하이어리 같은 느낌.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땀 향기가 줄기에서 엄청 배어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오세요.
2: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 일본이 이거.
4: 아.
3: 우리 언니도 영어인데.
0: 멀시고 좋군 낮. 그 남동녀의 따라나.
5: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6: 국악하는 10대들.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다행히와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0: 일이관지 충서이의라.
1: 오도는 일이관지 하나의 도로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다. 너에게는 그런 도가 있느냐?
0: 아직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1: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구나. 무엇이냐?
0: 궁극의 미가 아닐까 합니다.
1: 궁극의 미? 아름다움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하나의 도다?
2: 앞뒤가 꽉 막힌 우리 아들, 의외로 심중에는 흥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0: 오늘 영경으로 떠나십니까?
2: 그래, 이 아비도 천국의 학자들을 만나서 궁극의 도를 논해볼까 한다.
3: 아버지, 사라능담 비단 잊지 마셔요.
2: 명심, 또 명심하마.
0: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2: 그래. 가자.

오라버니가 배울 춤 정체가 무엇이오?

0: 황제 춤을 배우시겠다.
1: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이라 하니 내 반드시 가르침을 받고자 하네.
0: 철없는 선비님께서 춤바람이 단단히 나셨구만.
1: 그대가 그대의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면 알 것이야. 춤이라는 것이 본래 인간의 육신을 통해 하늘의 이치에 도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지.
0: 글쎄요.
1: 나는 다만 궁중정제를 배워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는 것뿐이네.
0: 선비님의 자세는 높이 사겠습니다. 허나 오로지 상감마마를 위한 춤, 저처럼 천한 기녀가 궁중정제를 어찌 알겠소? 게다가 아무리 청해도 사내는 못 배웁니다.
1: 아니, 배우고자 머리를 조아리는 네가 사내인지 계집인지 어째서 분별하는가?
0: 세상이 분별하는 걸 낸들 어쩝니까? 아, 처음 급하시면 초선민 선발전에 나가시던가요. 여학행수가 궁중정제 특훈을 시켜준다죠. 미인 후보들한테?
2: 와, 상금이 99평 복층기와집?
3: 복층기와집?
4: 궁정기사 딸린 4천마력급 가마.
3: 4천마력?
5: 네 집 아신지 장원만 뽑히면

0: 자가 후딱 뒤바뀌겠네.
1: 그렇지, 바뀌지, 바뀌고. 과거 급제보다 낫구만.
2: 미인 후보들은 궁중정제를 익혀 본선 무대를 꾸민다. 그래, 됐다, 됐어. 궁중정제, 내 춤으로 만들 수 있겠어.
3: 무슨 수로? 돌아보니, 도대체 뭘 어쩌라고? 조선 미인 선발전에 나간다고?
4: 헐.
5: 조선 미인 선발전에 출전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 궁중정제를 익히려는 것이다.
3: 그러니까 심야저고를 입고서 미인대회에 출전하시겠다는 거잖아.
5: 군자 표변이라 했다. 군자라면 옳은 것을 위해 표범처럼 재빨리 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지. 나는 궁중정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으로든 변할 각오가 돼 있다.
3: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5: 너는 그저 여인의 자태와 몸가짐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된다.
3: 춤이 뭐 그리줬어?
5: 오로지 서책으로만 엿보았을 뿐인데 궁중정제는 그 어떤 춤보다 아름답더구나.

0: 이젠 살아있는 궁중정제를 반드시 만나야겠다.
1: 근데 조선민 선발전엔 누구 이름으로 나가게?
0: 그야 응당 그게 네 이름이지.
2: 최고의 미인을 뽑는다는 건데 미인을 향한 험난한 여정은 결국 이곳에서 시작되지.

0: 아, 가볍게 어떻게 해.
1: 임수요.
2: 어서 오시오. 얼마요?
3: 2냥입니다.

지금부터 진선미 부의례에서 조선 여인의 모범이 될 미인을 뽑고자 하오니 부디 살펴주소서.

0: 예의와 정절, 매무새를 기준으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예선인 초상화 심사부터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세요.
1: 피부에 바르는 홍삼, 미용 홍삼죠.
2: 이렇게
3: 돌아보니 초상화 그려줄 솜씨 좋은 화공이 생각났어.
4: 응?

0: 자, 비켜. 비키라니까.
1: 관객이 아주 씨가 말랐어.
2: 멍석이 반이나 찼구만. 나 나간다.

0: 해야겠다. 우리 화공.
1: 뭐? 저 문둥이 처자가?
0: 숨은 고수님이래. 청나라 화가 피가수의 필치를 닮았다던데?
1: 춘사위로 봐선 고급진 초상화가 나오긴 글렀다. 일어나, 딴 데로 가자.

0: 그림싹은 얼마나 드리면 돼요?
1: 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2: 흥정은 초상화 마친 후에 하거라. 낙방할 수준으로 그릴 것이 뻔해.

0: 군둥이 첨보시나? 그림이나 확인하죠.
1: 어마어마 솜씨가. 오라버니.
2: 아니, 기희야? 얼른 좀 보렴.
3: 아니, 선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색감은 섬세한 초상화라.
2: 기희야, 내가 뭐랬니?
0: 그림 싹은 열량에다가
3: 두 배! 스무 량 드리겠어.
0: 그럼 스무 냥에다가 그 배공놀이기 얹어줘요.
3: 그건 실수. 무슨 그런 춤사위를 하고서는 이게 어울릴 거나 갔어?
0: 스무 냥의 배공놀이기에 흥정과 정중히 거절이요.
3: 이리 주시오. 찢어진 단말.
2: 오라버니도 참 쫀쫀하오.
4: 초상화가 탐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지.

0: 조선민 선발전의 지원자가 예선 인원의 10배수를 넘었다니 사실이요?
1: 네. 전국 팔도에서 후보들이 밀려오는 건 물론이고 고위 관료들도 굵직한 상단들의 후원 또한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0: 그 편전에서 임금의 기분이나 맞추는 나보다 부인이 더 낫소?
1: 아니 왜요? 임금과 또 편치 않습니까?
0: 새님 같은 임금이 이번 대회도 걸고 넘어지는 걸 겨우 막았지. 그저 당이 선생만 끼고 도니 깐깐할 밖에.
1: 그 당이 선생은 여식이 없답니까?
0: 왜요? 그 딸을 장원에라도 앉혀주실 거요?
1: 못할 것도 없지요. 당이 선생과 가까워지고 또 임금과 신뢰를 얻는다면 말입니다.
0: 그 성균관 대제학임 내 하고 점잔을 떠는 놈이 그 딸을 이런 태에 내보낼 리가 없지.
1: 아유 천시려워.
0: 그거 그거 조합이네.
1: 그래요? 이번 대회만 성황리에 마친다면?
0: 그럼 임금도 전주의 최고의 실력자 나의 힘을 무시하진 못하겠지요.
1: 당연하지요.
2: 참 묘한 일이야. 표지가 그토록 곱다니.
3: 누구? 나?
2: 춤사위는 상스러워서 못 봐줄 지경이던데.
3: 아, 그하고. 근데 아버지, 지금쯤 영경에 도착하셨겠지?
2: 교희야, 내 간곡히 부탁하마. 아버님께 비단 심부름 시키는 것 좀 끊거라. 아니, 성균관 대제학 당의 선생 채통이 있지 않느냐?
3: 오라버니가 지금 누구 채통 따질 때요?
2: 예선엔 붙어야 된대 말이다. 야, 강원도 사람이 붙었네.
4: 강원도 사람이 붙었어. 아니야.

0: 오라버니, 사내라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1: 자, 내 호패, 이 선비 잘 좀 부탁한다. 오늘부터 나는 규희, 최규희.
0: 내 이름값 제대로 해. 행실 그르쳤던 내 혼사길 다 막히고.
1: 걱정 마라. 합숙 기간 동안 궁중정제 키는 데만 전념하마.
0: 알았어.

0: 불통. 찍을 수도 없어. 불통. 불통.
1: 오, 드디어 왔네.
2: 누가?
1: 미인 후보 송혜규.
0: 송혜규. 아, 그 초상화 심사에서 만점 받은 송혜규?
1: 네.
0: 미인 후보 송혜규? 어, 틀림없어? 진짜 송혜규?
3: 예, 제가 송혜규. 뭘 잘못...
4: 어, 잘못됐지, 잘못됐어.
0: 그쪽은, 어? 이게 아니고 그냥 송혜야, 어? 불통!
4: 어?
1: 약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0: 한 바퀴 쭉 살짝, 돌아봐.
4: 아유,
0: 뒤가 이쁘네.
4: 너무 예쁘네.
0: 더

0: 최규희라 합니다.
1: 약 한번 쭉 돌아. 아유, 말할 것도 없다. 통!
2: 10살 땐 고추 아가씨 선발 대회, 12살 땐 호미 아가씨. 15살 땐 소 달구지 아가씨 선발 대회. 넌 몇 번째야 이런 대회?
0: 글쎄. 처음.
3: 어? 야! 나 기억 안 나? 아, 왜? 우리 동아미모 한약 같이 지어 먹었었잖아. 압구정 황진희 의원에서.
0: 황진희 의원?
3: 진짜 모르겠어? 어.
4: 오늘 아침에 처음 쓰는 비단 모선이란 말이야. 아씨, 너 때문에 우리 원 나갔잖아.
0: 아유 죄송. 아유 죽을 죄를. 아유.

기란을 통해 조선 여인의 미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미인을 가리는 본선 무대를 여러분들이 꾸미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조선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이것은 조선 최고의 아름다운 춤이다. 오늘 축하연으로 특별한 궁중 정제를 청해볼까?

0: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인고?
1: 방희 선생의 딸 최규희입니다.
0: 방희 선생?
2: 왜 이렇게 손에 힘을 꽉 주고 있어? 나 기억 안 나?
3: 아, 혹시 황진희 의원에서 타격제어 먹었어? 난 아닌데.
2: 그때 저자에서

0: 야, 안 들어가고 뭐해?
1: 이 방에서 다 같이 함께 잠을 잔단 말이오?
2: 별당하시 나셨네. 어? 나 같은 금수저도 불평 없는데. 아, 나 꼭 독방이 필요한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보지?
1: 그런 것이 아니라.
3: 거시기 방이 어디요?
1: 무슨 일이요? 얼굴이.
3: 어미, 아 흐른다 흘려. 아무나게 비싼 홍삼인디. 그, 나 좀 방으로 좀 대불고 가야.
1: 아휴.

어머, 그건 지필무? 민서 말 전 나온 거 맞아? 자기가 무슨 과거 보러 나온 선배인 줄 아나 봐.

0: 혼자 체면 참 기구하구나. 궁중정제는 어느 세월에 익혀 도르이로 갈란지.
1: 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소자도 기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은?
2: 됐다.
3: 마님, 개성장단 대방 정대연의 처가 뵙길 청하옵니다.
2: 들라하게.

김대감마님, 제 딸 단이에요. 우리가 조선 최고의 상단을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우리 단이 아드님처럼 훌륭한 양반댁 자제와 혼인하려면 이번 미인대회 장원을 반드시 따내야 하는 거리요.

0: 안녕, 일찍 일어났네. 난 아침마다 몸을 풀어줘야 개운한데.
1: 나도 아침마다 책을 읽는 게 습관이야. 너도 책...
2: 무슨 책이야?
0: 무보라고 해. 춤의 순서를 그려놓은 춤 악보 같은 거.
1: 근데 그림만 그려져 있네?
0: 그림이면 충분하니까. 나 쓸 줄 모르거든.
1: 아, 근데 설마 이거 다 네가 그린 거야?
0: 당연하지. 너도 같이 해볼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고 허리를 쫙 편 다음에
1: 아니야.
3: 자자자, 미인 후보님들 서둘러. 오늘 일정 아주 빡빡해. 일단 열녀 춘향이 태어난 남원에 가서 여러분의 학문적 소양을 평가한 다음 저녁에는 정력에 좋다는 추어탕을 팔팔 끓여서 먹어볼 것이야.

0: 시제는 만고 열려 정씨부인 칭소. 이 열려 사당에서 정씨부인에 대한 각자의 느낀 점과 배울 바를 글로 써내는 것이다. 미인의 절대 덕무 정절을 평가할 것이니 유념하도록.
1: 후보님들 서두를 거 없네. 해가 지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0: 부럽다. 쟤네 엄마가 고액과외 시켜주나 봐.
1: 부럽다.
2: 부러우면 돈 많은 부모 많나. 그것도 능력이야.
3: 단이 얘 좀 봐. 어? 조선 최고의 상단집 딸내미라 역시 달라.
1: 요즘엔 공부건 미모건 요 쎄복이 받쳐줘야 한다니까요.

0: 이 답안을 좀 보게.
1: 어찌 여인의 필체가 이렇게 박력 있을까?
2: 오, 짐승체. 그 요즘에 선배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짐승체 아니에요?
0: 간신히 언문 몇 자로 적어낸 시들과는 격이 달라. 그 아비의 그 딸이라고나 할까. 난 말이야, 이 아이가 이번 대회에 장원감으로 어떨까 마음에 두고 있다네.
1: 아, 대관절 이 처자가 누구래요?
0: 당이 선생의 딸, 규희.
3: 규희? 그기 지배로 정해졌다고? 민 선배 좀 장원이?
4: 답안지는 제대로 벗겨서 낸 거야?
3: 응, 당연하지. 내가 얘 감을 안 놔둘 거야.
4: 괜히 사고 치지 말고 엄마만 믿어. 명문가 사돈을 만들려면 기필코 장원.
3: 응, 기필코 장원.
4: 아이고 내 새끼.

0: 열녀 정씨 부인 어떤 여인인 것 같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하지 않아? 10살에 시집와서 12살에 열녀가 됐다는 게.
1: 그게 그렇게 대단해?
0: 그럼 가문의 영광이지.
1: 겨우 12살짜리 여자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0: 그게
1: 봐, 그냥 돌멩이 비석일 뿐이잖아. 저 여인 가난한 인생이다.
0: 가난?
1: 나보다 훨씬.

0: 너 이름이 뭐야?
1: 소혜. 뭐 하는 거야?
0: 네가 쓴 시잖아. 난 네가 얘기한 그대로 받아 적었어.
1: 야, 안 돼.
0: 그리고 내 이름은 야가 아니고 규헌. 최규희.

0: 뭐야?
1: 네가 규희? 너 명심해. 이대회 장원은 누구? 나야, 나.
0: 비켜줄래? 그리고 그거 위험해.
1: 야!

0: 마련한데 팔.
1: 각오는 됐겠지?
2: 오늘
1: 허발나게 어렵고 따분한 일정이 기둘리고 있다 안 오냐.
3: 세상에서 제일 질색인 거.
0: 제일 설레는 거.
4: 제일 아름다운 거.
5: 춤! 그중에서도 궁중정제.
6: 궁중정제에서는 숨쉬는 것조차 예와 규범과 따라야 합니다. 들이쉬고 셋, 넷, 버티고

0: 혹시 설마 금수저 살인 미소? 어머, 김생도령이다! 한양아씨를 반이 넘어갔다는 그 마성의 미남 김생도령?
1: 어메, 멋져보라.
2: 미의 정진하는 모습이 더없이 감탄스럽군요. 미흡하나 꽃 한 송이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소금 꽃다발 저거 내가 받을 거야. 나 저거 못 받으면 짐 싸고 만다. 저는 꽃다발이 받고 싶어요. 또 귀재야?
3: 소인동 이불 와라 했어. 소야, 가자.
0: 응?
3: 무보 그려준다며. 잊었어?
0: 그래.
2: 꽃 따위로 아첨을 하지 말란 얘긴가? 재미있는 아가씨네.
4: 궁중정제는 한 박자 한 박자 너무도 엄격해. 덩덩덩.
5: 글쎄, 박자가 제멋대로 같은데. 덩쿵 다라라라라라.
6: 이런 느낌을 주는 춤은 처음이야.
7: 나도 처음.
3: 누군가와 진지하게 춤 얘기를 나누는 거 가장 가까운 법과도 할 수 없는 얘기였거든.
6: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절친?
3: 그게 그렇게 되나?
6: 이 세상에 고운 춤이란 게 따로 있는가 봐. 궁중정제는 사당패 춤사위랑은 확실히 달라.
3: 그럼 얼마 전에 문둥춤

0: 저는 이 또래 여사당을 만났는데 딱 한 양짜리 춤을 추더라.
1: 규희, 넌 춤에도 값을 매기고 그러는구나.
0: 아, 너도 봤다면 구경값은 고사하고 비웃어줬을 거란 얘기야.
1: 그럼 내가 췄던 궁중정제는 몇 양짜리야?
0: 아, 감히 어떻게 네 춤에 그 가치를 정하겠냐. 그리고 궁중정제는 정, 중, 동 세상 모든 것에...
1: 뭐가 그렇게 자신 있니? 그깟 춤이 대수야? 궁중정제처럼 지루한 춤은 질색이야.
2: 뭐야?
1: 한 양짜리 춤? 그래, 그 여사당 춤춘다고 뭐가 생기겠어? 국밥 한 그릇? 폭사관 2부짜리? 한숨뿐이겠지. 춤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2: 아, 소혜야! 소혜야!

0: 내 꽃을 거절했다. 금이
1: 누굴 찾던 중이었어.
0: 아, 왜 이래. 날 찾아온 게지.

0: 내 어미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은가?
1: 어떤 놈이길래 조선민 손발자를 맞추냐고!
2: 왜 그래?
3: 몰라, 그냥 답답해.
4: 네가 미인 선발전에 참가했다면서?
1: 당치 않습니다!
5: 얘들아, 너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6: 교원이 돼, 이놈!

0: 만고 만고 복록을 태산같이 두리두둥실 많이 싣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1: 그래!

네, 저는 사물놀이 이서의 위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밖에. 그래서 궂은 날씨에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이서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넷이서 뉴 오리지널 공연은요, 저희가 3년 전에 이 남산구악당에서 디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으로 창단 공연을 올렸었습니다. 그때는 사물놀이 완판, 클래식한 레퍼토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미래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첫 번째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회향 축원을 준비했는데요. 회향은 불교의 용어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공덕, 아름다운 것들을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나누어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고사상을 멋지게 차려놨습니다. 아직 촛불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 고사상에 광명의 촛불을 밝혀주실 분으로는 사물놀이 창시자이신 김덕수 선생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엽죠? 저희 박현기 군의 조카입니다. 제 사촌 동생이고요. 네. 선생님의 인사가 끝나시면 누구시든지 곡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개인의 복을 빚어도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복을 빚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빚어도 좋고요. 누구시든지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복 많이 빌고 복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넷이서 뉴 오리지널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케스트라 뭐 악보가 있나?
1: 금난세 지휘자는 마지막 곡은 즉흥 연주로 제안했는데요. 영화나 다큐멘터리든 어디서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곡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선택했습니다.

0: 배고프지도 않아요. 계속 더 해도 좋을 것 같은 너무너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1: 딸이 처음 바이올린 협연할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2: 연주곡은 다 좋았는데 이제 그 뮤지션들의 이런 열정, 그게 참 보기 좋았었어요, 저는.
3: 공주문예회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다양한 공연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인데요.
4: 다음 6월 17일에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를 주제로 마티네 콘서트가 또 열리고요. 예술가의 삶과 예술가의 공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아트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6월 20일 날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를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5: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고마워요.
3: 지휘자 금난세의 유쾌한 해설로 더 재미있게 즐기는 클래식 음악. 마틴의 콘서트와 함께 클래식이 주는 또 다른 감동을 느껴보세요.
6: 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객석도 웃음으로 지휘한 유쾌한 음악회였습니다.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는 공연마다 다양한 협연자가 참여하는데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의 서정성을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선율로 들려준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의 열정적인 연주도 인상 깊었습니다. 나른한 한낮, 일상의 활력이 되어줄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는 10월까지 공주문예회관에서 계속될 예정인데요. 오는 6월 17일에는 낭만주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만나실 수 있고요. 7월과 9월, 10월에는 엘가, 베토벤, 베버의 작품을 유쾌한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는 문화예술과의 만남, 마에스트로 금난세가 선물하는 유쾌한 클래식을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만의 아지트가 있으신가요? 아지트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나 서점 혹은 자주 찾는 공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국악방송에도 새로운 아지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소리꾼이자 배우, 이 시대 젊은 국악을 대표하는 김준수가 문을 연 공간, 바로 김준수의 아지트인데요. 만능 엔터테이너 김준수의 첫 단독 MC 도전이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문화인 공감에서도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녹화 현장을 방문해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에 어떤 친구들이 놀러 왔을까요? 우리 음악의 오늘을 만들어가는 김준수의 아지트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7: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 소리꾼 김준수가 여는 현재 진행형 토크쇼. 비밀스러운 아지트에서 만나는 우리 음악의 진솔한 모습. 국악방송의 새로운 간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우리 시대 국악 아티스트들을 아지트로 초대하는 공연형 음악 토크쇼인데요. 국악을 위해 세워진 이 아지트의 주인은 바로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2021년 KBS 국악대상을 수상한 젊은 국악인의 대표 주자로 소리뿐 아니라 창극, 트로트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예술인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저희 아티스트에 초대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 또 그분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1: 김준수의 아지트에는 매회 특별한 시그니처 오프닝이 있다는데요. 바로 김준수의 소리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겁니다.
2: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문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0: 우선요, 가장 그 첫 포문을 열었을 때 내가 편한 사람들이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의 음악을 알아주는 법. 오늘 이곳에서 펼쳐지는 어떤 첫 번째 이야기가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김준수의 아지트를 축하하기 위해 김준수의 오랜 지기들이 출동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판소리와 피아노를 결합한 피아노 병창으로 국악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 고영렬인데요. 2016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자이기도 하죠.
4: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나는 사랑이야.
0: 저의 음악 친구입니다. 고영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영렬 씨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0: 야, 그렇게 깍듯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사실 영렬 씨는 이제 북이 없어도
1: 동시대를 살아가는 소리꾼 두 사람이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 국악인이 진행을 맡은 프로그램이니만큼 우리 소리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5: 앞에서 판소리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0: 조금 더 음악적인 깊이가 생기고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5: 제가 숨 쉬는 것도 음악이 되고 네. 관객이 숨 쉬는 것도 음악이 되기 때문에 네. 관객이 숨을 쉬게 하는 것조차 음악이 돼서 야. 아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보겠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또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하자고요.
5: 함께요?
0: 함께.
5: 아 좋아요. 어쨌든 국악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른 타 방송국들은 어쨌든 국악 전문적인 방송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에 대한 한계가 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일단 그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내 생각 자체를 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두 번째 손님 역시 김준수의 오랜 벗. 바로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입니다. 전통 창법에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해 국악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는데요.
0: 소희 씨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0: 와, 이렇게 첫 번째 손님으로 소희 씨가 나와주셔서
6: 네.
0: 저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6: 네.
0: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6: 사실 저는 준수 씨 덕분에 국악방송 녹화하러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낯설었던 설레던 그 감정들보다도 딱 무대에 서서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너무 신이 나고 편안하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0: 편하게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6: 네.
0: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6: 너무 응원할게요.
0: 고맙습니다.
6: 파이팅!
7: 음악 시간에
1: 같은 길을 걷는 동료이기에 서로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사람.
6: 멋이 참
1: 두 국악인의 소리와 이야기가 더해질수록 이 작은 공간도 함께 풍성해집니다.
0: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1: 김준수의 아지트를 더 풍성하게 해준 마지막 손님은 월드뮤직밴드 두 번째 달입니다. 2004년 결성 이후 국악과 재즈, 왈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여온 대한민국 대표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인데요.

0: 저희의 오랜 친구 김준수가 본인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사회를 본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여러 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1: 또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악방송 대표 경연대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올해 20회를 맞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이름을 알린 국악그룹 구이임.

0: 불세출, 오름세가 김준수의 아지트에 모였습니다.
1: 너무 가득한데.
2: 이렇게 이제 김준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에 또 이제 구임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3: 네, 저희가 한국 음악 프로젝트 대회에 참가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20년 동안 잊지 않고 저희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4: 우리 김준수의 아지트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5: 늘 형님의 악기를 응원하는 한 동생으로서 김준수의 아지트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형님, 화이팅!
6: 자, 우리의 친구 김준수의 아지트 1회를 넘어서 1000회 만회가 될 때까지 화이팅!
7: 김준수의 아지트 화이팅!
8: 첫 술을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그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김윤수의 아지트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국악 공연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연형 음악 토크쇼. 소리꾼 김준수와 이 시대 국악 아티스트들이 만들어가는 우리 음악의 현재. 김준수의 아지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너질.
9: 네, 무대 위가 아니라 편안한 아지트에서 동료들끼리 즐겁게 수다를 떠는 것 같죠? 저도 기회가 되면 김준수의 아지트 꼭 놀러가 보고 싶네요. 만능 엔터테이너 김준수의 첫 단독 MC 도전을 축하해주러 온 친구들은 피아노 치는 소리꾼 고영열, 그리고 국악인이자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였는데요.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를 지음이라고 하죠. 이들을 보면서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벗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인들의 다양한 음악과 진솔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김준수의 아지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효명세자는 순조 말기 대리청정으로 세도 정치를 억제하고 왕권을 바로 세우고자 했지만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안타깝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뛰어나 궁중예술에 꽂힌 정재의 황금기를 이룬 효명세자. 재임 기간 중 총 3차례에 걸쳐 대규모 궁중연회가 열렸다고도 기록돼 있는데요. 직접 궁중음악에 가사를 쓰고 공연을 연출한 효명세자의 꿈과 이상이 창극으로 탄생했습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립창극단이 창극 효명을 선보이는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극으로 다시 태어난 효명세자의 이야기, 국립창극단 효명의 주인공 이광복, 이소연 씨를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네,
9: 오랜만에 저희 문화인 공감에 오셨습니다.
10: 네.
9: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10: 네. 안녕하세요. 국립창극단 단원 이소연입니다. 저 5년 만에 뵙게 됐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9: 네.
11: 네, 안녕하세요. 국립창극단 단원 이광복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9: 네.
11: 다시 한번 기쁘고 반갑습니다.
9: 네. 네. 진짜 5년 만에. 그때는 제가 송현민 씨랑 2MC 할 때였었는데, 이제 저 혼자 하고 있어요.
10: 네.
9: 너무너무, 예, 그대로 오신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네. 5년 전과 지금이. 너무 똑같으세요.
10: 똑같으세요.
9: 아, 훈훈하네요. 예. 간간이 이제 VCR을 통해서 만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신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10: 네.
9: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10: 네, 저희 이제 국립창극단 창극 효명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9: 언제부터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10: 한 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9: 네.
10: 6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공연이라서
11: 네. 23일.
9: 네.
10: 6월 23일부터 공연이 시작되어서요. 저희 막바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 막바지 준비 네. 바쁘시고. 예. 황복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11: 네. 효명에서

0: 효명 역할을 맡아서
1: 오. 네,
0: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두 분 오랜만에 또 나오셨고 국립창극단이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창극단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국립창극단은 1962년도에 창단되었고요. 전통 판소리 오바탕을 바탕으로 음악 극 형태인 네. 창극이라는 장르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예전에는 어쨌든 그 오바탕을 기반으로 계속 연행되고 공연을 해왔다면 요즘에 와서는 사실 이제 동시대적인 그리고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관객분들이 또 이해하기 쉬운 또 네. 그런 작품들로 새로운 창작 작품을 통해서 또 우리의 판소리를 입혀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네 그런 단체입니다.
1: 국립창극단의 역사가 그럼 벌써 60년이 넘은 거네요.
0: 네, 60년이 넘었죠.
1: 와,
0: 네.
1: 그렇게 네. 오래됐다니 다시 한번 또 놀랍습니다.
0: 네.
1: 작년에 진짜 파격적인 전개로 화제가 된 작품이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심청. 저희가 소개도 했었는데요. 그때 소연 씨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심청에서 뺑덕어멈 역할을 맡으셨죠.
2: 네. 뺑덕어멈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1: 네.
2: 사실 이전에는 뺑덕어멈이 좀 해학적인
1: 그렇죠.
2: 그런 이미지의 인물이었는데 그때 심청에서는 이제 뺑덕어멈이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심청이 그렇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개연성을 주는
1: 네.
2: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1: 네. 약간 이제 심청이지만 심청에 대한 어떤 스토리 전개라기보다는 네. 의외의 전개 스토리여가지고 저도 네. 소개하면서 좀 놀라긴 했었거든요. 네. 관객들 반응은 어땠었나요?
2: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1: 아, 불편해하기도 했어요.
2: 네, 왜냐하면 또 전통적인 이 효를
1: 네.
2: 대표하는 심청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비틀 수가 있나 하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1: 네.
2: 하지만 또 동시대적인 그런 감각을 좀 가져온 작품이라서 또 젊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던 새롭게.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두 분이 정말 간판 스타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신 작품 수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2: 네.
1: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2: 저는 대표적으로는 춘향전에서 춘향도 역할을 맡았고요.
1: 네.
2: 병강세 점찍고 옥녀에서 옥녀 역할.
1: 네.
2: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심청에서 뺑덕어멈 이런 역할도 맡아봤고요.
1: 네.
2: 네. 이런 역할들 주로 여성적인 역할들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1: 황복 씨는요?
0: 저도 뭐 춘향전에서 뭐 이도령 역할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최근에 했던 작품들로는 뭐 폐왕별이에서 유방 역할도 맡았었고요.
1: 오.
0: 그리고 리어에서 에드거 역할.
1: 그러니까요.
0: 이날치에서 이날치 역할.
1: 예.
0: 그리고 보어자에서 수양대군 역할.
1: 그 네. 얘기들을 저희가 조금 있다가
0: 네.
1: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0: 네.
1: 꼭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 보호자 말씀도 또 해주셨어요.
0: 네.
1: 아니 왕과 사는 남자 영화가 정말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0: 맞아요.
1: 약간 이 작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게 올해 3월에 있었던
0: 네.
1: 거죠. 어떠세요?
0: 네. 사실 이번에 했던 게 이제 초연 이후에 재연을
1: 네.
0: 한 공연이었거든요. 뭐 이 보호자라는 뭐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유정난 사건들로 이제 쉽게 이제 관객분들이 생각하시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1: 네.
0: 계유정난 이후에 27년이 지난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1: 네.
0: 이제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이제 뭐 수양 그리고 안평, 그리고 안평의 딸인 무심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안평이 애정하고 사랑했던 대어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1: 네.
0: 대어양으로 소연 씨가 출연을 하셨었고요.
1: 오.
0: 그리고 우리가 목유도원도의 그림을 잘 그린
1: 네.
0: 안견이라는 인물도 나오고요. 그래서
1: 오.
0: 계유정난 이후에 27년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과 창작을 해서 어쨌든 무대 위에 올렸던 작품이에요.
1: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분은 국립창극단에서 또 인연이 돼서 실제 부부이시기도 합니다. 올해로 이제 결혼 몇 년째인가요?
2: 10주년입니다.
1: 10주년? 네. 우와.

0: 그러면은 연애 기간도 길었을 것이고
1: 네.
0: 결혼 10년까지 이제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의 기분 상태를 딱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때요? 두 분이 이렇게 계속 국립창극단에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서로 라이벌 의식 같은 것도 있나요?
1: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제일 먼저 마주하는 제일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0: 아.
1: 제 1번 평론가일 수도 있고 제 1의 또 팬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마음이라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네. 서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게 계속 24시간 보면서 함께 숨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좋으시겠어요. 24시간 부탁이. 네. 아니, 왜, 보통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네. 그냥 좀 일할 땐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냥 집에 돌아와서도 그냥 좀 냉랭하게 있고 이런데, 네. 두 분 그러실 수가 없겠는데요?
1: 네, 맞아요.
0: 계속 같이 지내시는.
2: 네. 네, 그, 싸우고 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출근을 해서 사실 또 냉랭하게 있으면 너네들 싸웠어?
0: 그러니까.
2: 막 이런 또 이제 말씀을 물으시면 또 그렇게 티를 낼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자연스럽게 또 풀리는 것도 있는
0: 아,
2: 것
0: 그래요?
2: 같아요.
0: 그래요? 굉장히 좋은 점도 있네요.
1: 네, 맞아요. 네네네.
0: 그럼 만약에 서로가 서로의 제 첫 번째, 제 1의 평론가가 된다면 약간 어떤 정말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해줬을 때 네. 조금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1: 기분 나빠요?
2: 아니요. 그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연 씨가 사실 이런 작품을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0: 네.
2: 그런 대본 해석 능력 해석하는 게 좀 빨라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좀 빠른 편이에요.
0: 아무래도 그래, 여자의 그런 감성적인
2: 네네 그런 것
0: 더해져서.
2: 같아요.
0: 네.
2: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봐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게 조금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소연 씨는 굉장히 그게 빨라서. 저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르침을 많이 주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네. 이제 왜 어떨 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0: 그럴 수도 있잖아요.
2: 어떨 때는 이제 계속 했던 말을 이제 자꾸 하고 그러면 어떤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들을 수는 있지만 이제 혼자의 시간으로 이제 대본을 분석할 때는 그 말이 어느 순간에 저한테 이미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0: 선생님 연분이시네요.
2: 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와. 지원군이죠.
0: 와 네. 어떠세요? 소연 씨 입장에서
1: 그렇게 생각했다니 다행이네요.
2: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0: 반대로 이제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실 거잖아요.
1: 맞아요. 또 지지를 또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0: 네.
1: 네가 더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제가 아무래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0: 네.
1: 아무래도 배우들은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 확신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맞구나 그리고 의논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지점도 있고요. 좋은 것 같아요.
0: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부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과 맞추는 호흡보다도 더 좋을 거라는 생각
1: 그래야 될 텐데요.
2: 그래야 되는데
0: 네.
2: 이게 사실 조금 이제 무대에서 물론 이제 역할을 이렇게 같이 자주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같은 페어로 사실 주인공을 맡은 거는 처음이에요.
0: 아 처음이에요?
1: 네.
2: 네. 그러니까 제가 이도령을 하고 춘향이를 만약에 캐스팅이 됐잖아요.
0: 네.
2: 그러면
0: 아,
2: 이게 바꿔서. 붙여주질 않더라고요.
0: 다른 짝꿍으로 해주셨는데
2: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놀랐어요. 네.
0: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0: 이 두 분이 한 무대에서 또 만나게 되는데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조선시대 궁중무용에 큰 영향을 미친 효명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창작 창극 효명의 막이 오릅니다. 일단 효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 네.
2: 네, 효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짧은
0: 맞아요.
2: 생을 사신 분이세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서 그 대리청정을 맡아서 또 어린 나이에 국정도 돌보고
0: 네.
2: 정치와 모든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돌봤던 인물인데요. 그만큼 좀 영민하고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2: 저도 이제 효명을 하면서 사실 이 효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때 시대에 어쨌든 세도 정치로 인해서 흔들리던 왕권을 또 바로

0: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1: 네.
0: 그리고 예약 정치를 통해서 또 그런 문화나 예술을 또 이렇게 다잡아 가면서 기틀을
1: 맞아요.
0: 마련하고
1: 네.
0: 그런 걸로 인해서 모두를 또 통합하고 화합하려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네,
1: 네.
0: 그래서 이번 효명이라는 작품 안에서도 그런 인물적인 그런 효명에 대한 정치 방향이나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1: 네.
0: 무대에서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1: 정말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저 이제 한국무용 전공했으니까, 한국무용사에 있어서도 효명세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많은 연구들이 또 되었고, 그런 효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중정제를 또 아주 크게 키우기도 했고, 뭔가 안무, 이런 것도 소리만큼이나 중요하게 이번에 다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드는데요.
0: 맞아요.
1: 어떤가요?
0: 이 정제, 궁중 정제를 그대로, 고증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요.
1: 네.
0: 또 아무래도 창극이 이 시대성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발맞춰서 이 안무도 김제덕 안무가께서 새롭게 이제 해석해서 또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효명의 심리를 또 창작된 안무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이 공막무라는 춤이 있는데요. 약간 창작이 가미된 그런 춤이긴 하지만 그 둘이 함께 이 예술과 그런 정치가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춤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을 예정입니다.
1: 네. 말씀해주신 대로 안무는 모던 테이블의 예술 감독인 김제덕 안무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겉멋신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 네, 맞아요. 사실 창극에서는 아무리 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1: 네.
0: 이 노래, 그 소리가 더
1: 그렇죠.
0: 위주가 되고 그리고 드라마가 좀더 위주가 되는데
1: 네.
0: 이번에는 이제 춤으로서 그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제
1: 오.
0: 춤이 더 주가 되고 그
1: 네.
0: 안에서 이제 연기나 소리가 잘 묻어나도록 하는 게또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와, 그럼 두 분께서는 소리뿐만 아니라 춤 연습까지 하시느라
0: 네, 너무 진땀을 빼고
1: 힘드시.
0: 있습니다. 네, 정말 집에서 계속 맞춰보면서.
1: 아,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네요. 네. 아니, 안 그래도 5년 전에 뵀을 때부터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서 제가 첫마디, 살이 더 빠지셨나요? 치셨나? 이랬는데.
0: 운동을 좀 했던 것
1: 예,
0: 같아요.
1: 춤추느라 그랬나 봐요. 네. 아니, 정말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고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굉장히 그런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과연 이제 효명세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창극으로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효명 역에는 우리 광복 씨 그리고 김수인 씨가 또 맡게 되었고, 묘묘 역. 묘묘라는 인물이 그러면 어떤 인물인 건가요?
0: 묘묘라는 이름 자체는 묘하고 묘하다 해서 이게 효명세자가 지어준
1: 아,
0: 이름이에요.
1: 진짜로,
0: 정말 그
1: 실제로?
0: 대사에 그런 묘하고 묘하다, 우린 묘묘라고 부르자라는 대사가 있어요.
1: 네, 근데
0: 사실 이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고요.
1: 아, 진짜 부인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에요?
0: 그리고 이 인물은 궁 안에 이 효명세자를 죽이기 위해서 궁 안에 잠입한 살수 역할입니다. 근데 또 이제 살수 역할만 하는 건또 아니고,
1: 네.
0: 이게 또 한편으로는 궁 안에 잠입은 해서 효명세자를 죽여야 하지만, 이 효명세자를 곁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예약 정치, 예술, 그리고 예술 세계와 또 어떤 이상 세계 같은 것들을 제일 가까이 바라보면서 그런, 관객들 입장에서, 아, 효명세자가 이런 걸 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제1의 관객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게끔 해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인물
0: 맞아요.
1: 이거군요. 이 묘묘 역에는 이소연 씨 그리고 김우정 단원이 또 맡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더블 캐스팅이다 보니 조금 그 나만의 차별점, 나만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분은?
0: 아무래도 그 김수인, 김우정 커플은
1: 네.
0: 움직임이 굉장히 또 뛰어나고
1: 아,
0: 그렇다
1: 그래요.
0: 보니까 저희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저희는 창극이고 그렇다 보니까

0: 그런 움직임에서 어떻게 드라마를 더잘 입힐 수 있을까를 계속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걸 이제 집에서도 하시고,
0: 네.
1: 집에서도 하시고, 예.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같이 무대에서 커플이 된 적은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2: 네,
1: 네.
2: 처음이에요.
1: 어머,
2: 네,
1: 어떠세요,
2: 그러니까
1: 느낌이?
0: 항상 광복 씨가 등장하고 퇴장하면 제가 등장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마주하고 서로 마주보고 춤도 춰야 하고
1: 네.
0: 이러니까 키득키득 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2: 그게
1: 결혼 10년이 됐는데도
2: 네.
1: 불구하고.
2: 오히려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뭔가 그 연기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게 다가올 때가 낯선 거죠. 그러니까 어색하다기보다 좀 낯섦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또 그런 걸 관객들이 바라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2: 네.
1: 합니다. 이제 두 분이 부부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효명을 함께 준비하시면서 또 어떤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지도 궁금해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효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1: 네.
2: 어떤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잘 이끌어왔던 왕이었기 때문에
1: 네.
2: 짧은 기간이지만
1: 네.
2: 그 짧은 시간 내에 관객들한테 이런 효명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많이 되었어요.
1: 네.
2: 그래서 효명이 하고자 했던 예술 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도 관객분들한테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1: 네.
2: 이번 창극 안에서 어떤 그 안무적인 부분이나 또 연극적인 부분이나 또 소리적인 부분들도 물론 잘 전달해야 하지만 효명이라는 인물을 잘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네.
1: 묘묘역은 어떤가요?
0: 네, 묘묘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움직임 안에서, 화려한 움직임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드라마,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1: 네.
0: 또 효명 세자의 이런 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창극이 나아갈 방향하고도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1: 네.
0: 창극도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 다양한 예술들과 함께 접목되고 합쳐지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 네. 극본은 국립창극단 류은선 예술감독이 집필을 하셨고, 작창은 국립창극단원이었던 유태평양이 맡아서
0: 네.
1: 벌써부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류은선 감독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무용과 창극이 결합해 새로운 무대가 탄생할 거다. 관람 포인트를 하나씩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0: 유은상 감독님께서 집필도 하셨고 또 공동 집필하신 이만희 작가님이 계신데 이 작가님의 또 특징이 또 영화 시나리오를 많이 쓰셨어서 또 함께 창극을 집필하셨던 감독님과 함께 창극과 영화가 함께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입체적으로 회오름극장에서 볼수 있다라는 그런
2: 네.
0: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어떤 줄거리를 계속 우리가 창극으로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줄거리로 이렇게 다 풀어가잖아요.
1: 네.
2: 근데 어떤 사건들이 여러 가지 또 사건들도 나오고요. 그 안에서 장면, 씬씬이 정말 다른 장면처럼 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그래서 아마 보시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1: 마치
2: 생각.
1: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0: 네.
1: 관람을
2: 네.
1: 하면 된다.
2: 네. 네.
1: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볼게요.
2: 네, 우선 뭐 앞두고 있는 효명 작품 잘 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1: 네.
2: 그리고 올해는 또 완창 계획도 좀 있어가지고 네, 그거 준비 잘 해서 또 관객분들과 무대에서 잘 만나고 싶습니다.
1: 네, 아유, 그것 준비도 보통 일은
2: 네.
1: 아니겠어요. 소연 씨는요?
0: 네, 저도 창극 효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반기에도 또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만나 뵙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술과 정치에서 갈등하던 효명 세자가 순원왕 후에 사순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국립창극단 효명은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펼치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겉모습 놓치지 마시고요. 국립극장에서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국립창극단 효명의 주인공 이광복, 이소연 씨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악방송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예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6월 5일) 국악의 달을 맞아 6월 14일까지 국악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서도 우리 소리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국악주간 기획공연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국악주간 기획공연은 6월 13일과 1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5시 하루 3번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13일과 14일 오전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영상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게임 음악을 선보이고요. 또 2시에는 첼로와 가야금을 결합한 듀오 첼로 가야금이, 5시에는 퓨전 국악 노름마치 예술단이 공연을 펼칩니다. 6월 14일은 2시부터 국악 아카펠라 토리스가 민요와 판소리 주요 대목을 아카펠라로 재해석해 들려주고요. 마지막 무대는 국악그룹 충전소의 전통 연희와 줄타기 신동으로 알려진 남창동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날 번화돌리기, 탈만들기 등 전통 놀이와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서울숲으로 국악 나들이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죽도 하고 싶네. 괜찮았나요?
2: 괜찮네요.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1: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2: 국가를.
3: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동양 고주파의 음악은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하고
1: 육체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하얀색에도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를 섞어도 되게 저희는 어울릴 수 있는 밴드예요.
2: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부터 이미 실험적인 뭔가 재미난 것들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아니야.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번 공연은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홍대 클럽 공연이고요. 클럽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신날 것 같고 그냥 공간적인 그리고 그 홍대라는 네이밍과 친구들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요.
3: 저는 좀 음악에서 베이스 음역대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반음계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줄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은 56현 정도 돼요.

연금이라는 악기를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되게 화려하면서 소리가 좀 처연했어요. 그 좀 슬픈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두 캐릭터를 다 가진 연금이라는 악기에 끌렸고.

다 국악 장단을 중심으로 이제 곡이 형성이 되고 음계도 대부분은 이제 국악에서 많이 쓰는 음계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양금이란 악기가 있고 저로서는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컬도 없는 음악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새로웠거든요. 모든 게 다 새로웠는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0: 의외로 사이캠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제가 되게 받았어요.
1: 포스트락 같은 경우도 그 악기 일부가 이제 전통악기라는 게 좀 많이 생각했고요.
2: 가까이서 공연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았고, 빨리 코로나 끝나고 관객들이랑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 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할 수 있겠죠?
1: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일 수와 열대야일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세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지 삼해 용왕을 청하여 군신 빈객을 좌우로 늘어앉혀 수삼회를 즐기더니 과음오신 다시 온지 용왕이 우연히 득병하여 백약이 모여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는 탑상을 타

0: 흑방귀 현은 흑운이 궁전을 뒤덮고 폭풍새우가 사면으로 두르더니 서은 도사가 학창을 떨쳐 입고 궁전을 내려와 제베이진왈 약수삼천리에 해당화 구경가 대구은 요지연의 천년벽돌을 얻으려고 가옵다가 화약풍편에 듣사오니 대왕의 평세가 만만이중 다기로 배웁고 저왔나이다.
1: 알아요.
0: 용왕이 판기허사. 원컨대 도사는 나의 맥을 보아 황황은 나의 평세에 특효지약을 자세히 일러주시옵소서. 왕이 발을 내어주니 도사 앉아 맥을 볼 제심 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 장은 금이요 신방 광수요 피난토라. 간목이 택과하여 복극도 하였으니 피가 상하옵고 담성이 심원이 신경이 비약오고 폐대장이 왕성헌이 간담경자진이라. 방서에 일러쓰되 비는 일신지 조종 이후 담은대 일신지 표군이라. 심정 중 만병이 식오고 심동 즉 만병이 생하오면 신경 곧 상하오니 무슨 병이 아니랄까. 오로 칠상이 급하오니 가감 백줄탕을 잡수시오. 백줄을 초구하야 서돈이요 사이는 초구하야 두돈이요. 백봉룡 산약 오미자 회양 당기 청구강 알독갈 가간 돈 감초 질포 수일승 전반윤용 사십여 처불쓰되 효무 동정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감 백줄탕을 잡수시 백줄을 추구하야 서돈이요 사이는 추구하야 두돈이요. 백봉룡 산약 오미자 회양 당기 청군과 갈독갈 가간 돈 감초 질푸 실롱시 백조약을 각가지로 다 쓰려다는 치려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테 모일 적어 인삼은 비가모니 대보원기하고 시간 생기면 조영량이로다. 창출을 감으노니 건비당이오고 제사 제스보고 겸치담비라. 감초는 감으노니 구직 온중하고 생육사화로다. 침구로다 살일째 천지지 상경이면 갑인 갑술시 담경유수로 주고 을일유시에 대장경 상향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신매기주해 삼해간 사이음 육공손시룩 팔레관 구혈 열삼기보자 팔문과 삼액을 풀어주되 효염이 없 쓰니 십이경 주어보자 승장엽전 천돌구미 거월 상완 중완 하완 심권 단전 곤륜을 주고 촉대음 비경 삼음교 등

0: 비내기 상하오면 복중으로 난병이여. 복중이 졸려 아프기 난 화병으로 난병인디 음황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 통하여 손기 산기 난 정음이여. 진경임이 난 정량이라. 음모화동 황달을 겸하여 싸우니 진세산가 토끼가를 얻으면 자효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염라대왕이 동성 삼촌이여 동방흥사기가 초산이 되어도 두루황새암천 돌아갈기 허였소.
1: 그때여 별주부가 음친경에 기어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왠갓 날짐승들이 모여들어 상좌 다툼을 허는 뒤 가관이었다. 봉황새 청난지며 니네 말을

0: 네. 네. 그래서 탄생 건이 천길이나 높이 날아 기불 각성하여 있고 용문산 석상오동 기영 기영 올라
1: 좋지. 예.

널 삼았으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까마귀 꾸지 좋아요. 너는 대가리 크고 털 덥수룩한 놈이 어디로 상장한단 말이냐. 봉황새 꾸지 좋아요. 너는 전신에 흰 점 없고 두 눈에 검은 창뿐인 놈이 어디로 상자한단 말이냐. 까마귀 왈

두고 오나은 길에 적벽강 선유할지나 미도 삼국망으로는 할지 천하의 반분을 내 홀로 알았으니 천하

너가 웃고 네 앞만 그런디도 네 심정 불치어여 열두 가지 우르모르로 과부집 남기 앉아 우르모르로 동료할 까옥 까옥 토락토락 개이연 음성으로 수절과 부유인을 제띠소리 꽉꽉 나면 세상인가 하니 미워라 돌을 틀어날리며 떠나자 배 떨어지니 세상에 미운 놈은 너 밖끝도 있느냐 빈터에 나 찾아가지 이 좌석은 물기로다 까마귀 왈. 내 아무리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만좌 중에 내 망신을 이다지도 시킨단 말이오. 그때요 별주부는 또 한편을 바라보니 왠갓 길김생들이 모여 앉아 상좌 다툼을 하는 뒤 가관이었다. 오!

0: 코끼리며
1: 좋지해
0: 옥경상관 승 필하던 풍채 좋은 사냥으라 서백이 비수 사냥할째 비웅 비표 보미로다
1: 좋지해
0: 창해 방랑당 저 격시황의 천하람지

된다고 저자 나비. 꽤 많은 여우 날랜 토끼털 좋은 너구리며 암곰 솥곰 메뚜시며 노루사슴 승냥이 이러한 동물들이 앙금앙금 내려와서 상차타 춤을 끌어는구나. 아, 우리가 연년이 회치호고 노는 노름에 상좌 없이는 못 놀겠대. 그러니 금년부터서는 상좌를 정하고 노름이 어떤고. 그 말이 옳다하고 저기 앉은 장도감은 언제 났소? 노르란 놈이 좋아라고.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내 나를 살짝 쉬면 기경상천 이태백이 날과 둘이 동전

0: 나는 네 모를 김생이가 이리 존케 되었으나 태백과 연갑이니 내가 상자를 묻었나 팔파총 너구리가 난지며
1: 좋지
0: 장도감도 내 아래요 팔파총은 언제나 쏘 나우수작 들어부소 웅작 내 지은 집에 좌편 청룡가리요 우편은 금봉로라 이교의 뜻을 두고 조작은 이 글을 지어 동작

0: 보시오.
1: 대체 별주부 관상 잘 보시오. 영락 없이 그렇소. 내 세상은 그렇다 하거니와 수궁 흥미는 어떠호? 우리 수궁 흥미야 좋지요. 수궁 풍경 방귀 듣고 가자 하면 마다 할 수 없고 가자 흔들 갈 수 없으니 당초에 듣지도 마시오. 내가 만일 듣고 가자 하면 쇠아들놈이오. 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내가 이를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우리

중에 신위 체령이라. 무비원 대해다 전역한 집을 짓고 유리 기둥 후박 추측 출안화가 이기 판궁 소산단디 우리 왕 즉위호상 만주 귀시하고 백성이 안덕이라 왕무금병천일주와 천배인오빠헌 가문 안주 불로초 취토로 먹은 후에

소장 참과 채석강 태백 흥미 대화성으로 웃으면 이 세상에

0: 전무제도 잃어버린 채미를 알았던 늘 이 세상에 있을 순간 달란 세상을 다 버리고 태서방도 수궁을 가면 훨씬 벗은 점포물에 좋은 표수를 할 것이요. 민비색을 밤낮으로 데리고 만세 통나그를 허락하시오. 별주부가 어떻게 말을 잘해놨던지 토끼가 딱 풀렸겠다. 할일 없이 수궁으로 들어가는데 차라로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깡총깡총 월로 수변을 내려 달지 걷는 산바위 틈에 여울한 놈이 난지며 여봐라 토끼야 와야 너 어디 가느냐 너 수궁 간다 너 수궁은 무엇하러 가느냐 나 별주부 따라서 교수로로 간다 허허 자식 싫은 놈
1: 아이고
0: 불쌍 다쳤 태궁아 녹록 간지른 마음 벌려 터랴마는 고인이 이르기를 태상 호비라 허여겠으니 너와 나와 이 산중에 암혈에 깃들이고 인천에 같이 놀아 풍월로 벗을 삼고 피우고 안개 낀 날 팔자 취석으로 찾아 동천상 동지상국 일식예별을 맞았더니 저지경이 웬일이냐

나 글잘 쓰는 위인형가 역수 한풍술 분소리 정사일보 제무작구 천추원한 초해왕도 진무관에 한번 가서 다시 오지 뜨리.

0: 난 망버리가 아니 손길을 흐리가지 마라. 여보시오, 별주부.
1: 예.
0: 우리 여우 사촌 아니었더라면 큰 일 날 뻔했소.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못 가겠소. 별주부 기가 막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시오마는 저놈 심술이나 한번 들어보시오. 먹을 때가 있으면 지가 앞을 서서 가고 죽을 때가 있으면 퇴서방을 앞세워 갈 것이니 더군다나 내일 아침 김포수 날랜 총알 꾸르르르르르르르 탕! 그분 탕소리는 빼래도 그렇다대 아니갈 리 있겠소만은 여기서 수긍이 얼마나 돼요? 별주부가 다시 구변을 내놓는디 수궁천리 뭐라 마소 맹장도 푸른천리 양해원을 가고 왔고 위수어북항태공도 문왕 따라 입주그르려고 한기도장 척두근하는 황면장군 한신이동 소하 따라 한중가성 대창단에 굴렀으니 태서방도 나를 따라서 우리 수궁을 들어가면 조군 벼슬을 할 것이니 염려 말고 따라갑세. 그러면 온갑세 각상을 바라보니 도유구투구요가 떠나내는 한가헌 추강어부 풍월실록 타는 벤지 심리장강 벽파상후 왕래를 하던 거울댄지 우호상연 오를 속에 범상공 노던댄지 동강칠리 단호와 음자 등 낚시댄지 야

0: 별집은 기가 막혀. 응. 여보 태공 간 좀 빨리 가지고 오시오.
1: 아마
0: 가든 토끼 돌아다보며 욕을 한번 퍼붓는 뒤 제기를 붓고 발기를 갈려서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인데 드린다 말이냐. 미련하더라 미련하더라 너 그 용왕이 미련하더라 너 그 용왕 실겁 이날 갖고 내미련 기덕의 용왕 갖거두면 영락 없이 죽을걸 내미 궁기서이 아니었더라면 내 목숨이 살아나리 내돌아간다 내가 돌아 간다 백운 청산으로 나는 간다.
1: 아 시부야
0: 별집은 기가 막혀. 여보 태공 간 좀 판날만큼만 띄어주고 가란 말이오. 가든 토끼 힐끗 돌아가고요. 야 이놈 별집이야 네 죄상을 생각하면 너를 단박에 저 내민 바위에다가 옹기찜 부시듯 부셔 죽일 일이로 돼. 수로 말리를 나를 얻고 나온 정성으로 너를 살려줄 것이니 이 다음에는 그런 보초 떼기 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정성이 지극하니 너 그 용왕에게 먹일 약이나 하나 일러주마. 수궁에 들어갔더니 암자라 이쁜 놈 쎄 뜨구나. 하루에 1,500마리 씩만 잡아서 석 달 열흘간 먹이고 복쟁이 쓸개 천석을 만들어서 양이간에 다 먹이면 죽든지 살든지 끝장이 날 것이다. 자 나는 간다. 어서 들어가거라. 별집은 할 일 없이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란 놈은 죽을 목숨 살아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정을 떨다가 노루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탁! 걸렸겠다. 아이고 이런 어쩔거나 차라리 내가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정초한식 단오추석이나 받아먹을 것을 이제는 네 놈의 뱃속에다 장사를 할 거나. 이리 한참 서유울째 18이 때가 윙 하고 날아드니 아이고 신앙청 사촌님네들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 이놈 그물에 걸렸으니 속절없이 죽게 되었구나.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였사오니 내 몸에다 신화 좀 쓸어주시오. 네가 꾀를 부릴 양으로 신을 쓸어달라 하지만은 사람의 손을 당할 소냐? 사람의 손이 어쩌단 말씀이오? 내가 이럴 테니 들어봐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나리오 됐세놓으면 땅인디 요리저리 금이 이기는 일월 다니는 금이요 엄지 장가락이 두 마디 기는 천지 인삼제요 치가락이 장가락만 못오기 정월 2월 3월 장가락이 그 중에 길기는 4월 5월 6월이요 무명지가락이 장가락만 못오기는 7월 8월 9월이요 소지가 그 중에 짜롭기는 10월 동지섯 딸인디 4월 요유가 여가 있고 건간 간진 소리고대 선천 팔괘가 여가 있고 굴도로 두고 일러도 감중년 감상년 여가 있고 육덕이 머리에 대가

천지가 모두 일장중이니 네 아무리 꾀를 낸들 사람은 소나라 못 땅어리라 두 말을 말고로 주어라. 그저 죽고 살기는 내 제점이었으니 그냥 내 몸에다 신화 좀 쓸어주시오. 18대가 달라들어 실을 빈틈없이 담뿍 쓸어놓고 날아간 뒤에 토끼란 놈은 죽은 듯이 없었을 적 그때 마침 초등목수 아이들이 지게 갈 키를 짊어지고 메나리를 부르며 올라오는디 어이

0: 자기 어? 없건만은
1: 아,
0: 우리네 팔자는 무슨 여러 팔자로서 심심산곡을 다니는가 여보아라 동지들아 너는 저거를 피우고 나는 이고를 피어 부러진 잔목 떨어진다 겹을 긁고 배워 뭉뚱거리며 부모 처자를 극진 공대를 하여 보세 이 가리 너 화롬차 이래고 올라오다가 보니 토끼가 걸렸겠다 아따 이 아들아 토끼 걸렸다 그 불패라 꼬먹고 가자 한 놈이 썩 들어가 토끼 뒷다리를 쑥 빼보더니 이야 이놈 걸린 지 오래되었나 쉬를 담뿍 쓸었구나 그러면 그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놈의 냄새를 맡대 머리 쯤 맡았으면 잘 꼬먹고 갈 것인데 해피는 밑구멍에다 맡아놓은 것이 꽤 많은 토끼가 숭에서 참고 나왔던 도토리 방구를 스르르르르 껴놓으니 꼭 구랭이 썩은 냄새가 나던 것이었다 아따 이놈 썩은 지 오래돼야 한다 구랭이 썩은 냄새가 난다 썩었으면 냅싸버려라 휙 집어 던져놓은 것이 쫙 걸러가 오똑 서서 예요 이 시래비 아들 놈들 이번에 수궁에 가서 너거보다 더한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데 니놈들 손에 죽을 소냐? 이놈이 또 한 목숨 살아났다고 방정을 떨고 한번 돌아보는데 관대장자 한구족 분양만 키가 날 많으며 운주결승을 창자 방이 의사만 키가 날 많으며 신 줄기물을 채갈 야.

이라도 하루가 허기가 날 안오며 예전 청산 두연 자준다 각세 소리 타향 수국에 갔던 번님 고국 산천이 반가우라 기산광야 너 눈천지 금잔디 차르르르 깔린디 이래 뛰고 저리 뛰고 깡짱 뛰어 돈 일며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치와자 존 내 고국 산천이 반가워라 이리 한참 논의 저게 독수리란 놈이 어디서 윙 하고 날아들더니 토끼 대굴박을 후닥닥 뚝딱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 내가 둥둥 떠댕기다가 시장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왔다 아이고 장군님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맞죠 대간에서부터 먹어야겠다 아이고 장군님 나 죽기는 설찬으나 나 서름이나 들어보시오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서름이 있단 말이냐 이놈이 청승조로 한번 울어보는디 아이고 아이고 어쩔 거나 아이고 이룰 어쩔 거나

공산에다 던져도 임자 없이 죽게 되니 이야 언제 설 수 있까? 야 이놈아,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숭례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숭례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준치를 하나 주십디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렇게 쫙 펴놓고 보면 궁기가 서너 개 뚫렸는데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썩은 돼지 창자 나오니라 하면 그냥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돼지 창자 나오니라 하면 그냥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삥아리 새끼 나오니라 하면 삥아리 새끼가 하루에 1,500마리씩이나 나오는 그런 좋은 보물을 임자 찾아 못 전하고 저 무주 공산에다 두고 죽게 되니 그간이 원통어요. 야 이놈 토끼야, 그럼 네 목숨을 살릴 테니까 그거 다 줄래? 아이고 장군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있느냐? 저기 있죠.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좋은 소지병 들고 들고서 훨훨 날아가더니 발틈에다 탁 내려놓고 여기냐? 예. 야 이놈 토끼야, 내가 시장에 죽었은 게 빨리 들어와서 의사 숨치를 내오니라. 장군님, 내가 저 안에 가서 내올 텐게 내 뒷발을 잡고 계시다가 놔달라는 대로 좀 놔주시오. 토끼는 꾀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발 속으로 쑥 집어넣더니 장군님 달만 허요. 조금만 더 놔주시오. 조금 하더니 뒷발을 탁 차고 안으로 쑥 들어가 느닷없이 희주 반장을 내겄다. 세월이 요

야 이놈 토끼야, 내가 시장이 죽었다는데 뭐시 그리 한가한채라고 시주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가져오너라. 토끼가 호령 흐르는데 야 이놈 독수라,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텐게 어서 날아가거라. 야 이놈아 다시는 안 나올래? 내가 뭐 들으러 갈 것이냐? 노래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집안에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이나 할란다. 어서 날아가거라. 이것이 내가 살아났으니 의사 좀 치라.

이제 오 이제 보니 네가 홍보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잘 왔다. 이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곤목촌 밥달 운동계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너라. 이런 놈은 홍날 예잡들 해야 하는.

주자 입고 벗고 내 모른다 다섯 주자 바닥 지지 안에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여주자 고치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향미가 줄기에서 엄청 불어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오세요.
2: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0: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유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 자, 갑시다.
2: 부담되죠. 뭐 또 한시랑 하게 될지 진짜 몰랐는데 저희도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0: 별을 눌러주세요.
3: 앞으로 얼마나 떨릴까.
0: 눌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미우루 역시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이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 맞는가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정말 꿈만 같았고 우리 대장 너무 잘했다? 너무 귀여워하다?
4: 제가 개인적으로 뮤르 노래하는 모습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완전 팬으로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면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완전 팬! 이제 팬! 네, 팬으로 들었습니다.
0: 네.
5: 한글 잘 쓰네.
6: 저는 본인들만의 팀 색깔이 딱 있기 때문에 늘 무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객석으로부터 어떤 상쾌함을 주는 거에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픽을 뽑으라면 뮤르가 아닐까.
7: 아, 니들은 내 거야. 아니 아까 인터뷰할 때 사실 뮤르가 약간 쪼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2: 근데 저희가 사실 좀 여려요, 마음이.
7: 그러니까.
2: 여려가지고.
7: 그러는데 안에 있는 그냥 호랭이가 막 나와가지고 막 북치는 애는 완전 미쳐버렸어. 아, 너무 멋있었어요, 네.
8: 아 진짜 니은 씨의 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
6: 니은 씨는 조선 시대 태어났으면 동네 그 빨래는 다 했을 것 같아요. 다 두드리니까 다 두드려 그냥. 예 예.
9: 예 남자 소리꾼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10: 아시죠 그 뮤르에 관련된 저희들의 기대감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걔는 보통 아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끝이 어버들이에요.
2: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0: 그래요?
10: 그리고 한 가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역시 잘하는 사람은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올스타가 또 됐습니다.
11: 아니 소리를 안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잘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량이 아주 넓어. 성량이 좋아서 몸도 참 비대하지만 비대한 게 절대로 안 이쁜 게 아니라 귀여워.
6: 귀여워 맞아요.
11: 정말 귀여워.
6: 귀여워.
11: 아 너무 잘했어.
2: 감사합니다.

0: 싹쓸이판 원더걸스를 선택한 김아은과 류루는 올스타를 받아 다음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항상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재밌게 우리가 즐겁게 잘 하고 오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앞으로의 무대도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고 저희도 저희의 음악들을 하면서 국악을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요.
3: 국악의 새로운 맛들을 계속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누군가는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1: 트와이스.
0: 예. K-POP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입니다.
2: 인정.

0: 트와이스를 선택한 도전자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1: 여기도 잘하잖아.
2: 그쵸, 잘해줘.
1: 와, 오늘 완전 느낌 완전 다른데?
2: 옷으로 막 컸는데.
0: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3: 3대3이네, 3대3.
4: BTS.
1: 귀여운 친구들.
5: 어떻게 또 이렇게 붙었어?
6: 너를 좋아하고,
7: 너를 좋아하고,
6: 너도 나를 좋아하고,
7: 나를 좋아하고,
6: 우리 서로 좋아하고,

0: 돌아가고 돌았다더라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았다더라면
1: Come on 거기 친구 Come on 거기 목요 집이 와서 얘들 좀 봐.
2: 분위기 너무 좋다. 국가토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3: 트와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4: 왠지 의상부터가 딱 이렇게 차이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살짝 여기 강렬하다면 저희는 뭔가 조금 상큼하고 약간 발랄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5: 자, 우리 판스타
6: 공식 질문인데요. 서로 별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을지.
4: 저희는 14개 초과로.
6: 14개 초과?
7: 올스타 올스타.
8: 15개.
6: 15개? 알겠습니다. 예.
8: 아, 저희가 1라운드는 13개, 2라운드는 14개. 이번엔 올스타를 받고 싶습니다.
7: 올스타.
8: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9: 성인 노래 성인 노래
8: 쓴맛을 보여주는
10: 형 누나들 저희는 잘할 테니까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11: 아, 이게 제일 재밌는데?
12: 근데 듣자 하니까 거꾸로 프로젝트의 의철 씨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13: 의철 씨 뭐 어디 계룡산에서 뭐
11: 계룡산
13: 뭐 소리 지금 연습하셨어요?
14: 아, 제가

0: 아이돌에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논산훈련소 갔을 때 이제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트와이스의 노래였다는 거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1: 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트와이스를 잘 모른다면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출소한 지

0: 사수리 한 사람한테 영화 시키면 나 뭐해요?
1: 근데 그게 여름 노래여가지고 예상을 못하는 가수를 뽑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남은 가수들
2: 팀원들한테도 예상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
1: 감히 그분들의 음악을 골랐어요.
2: 네, 바로
1: Yes or Yes! Yes.

0: 새로운 트와이스의 곡의 그런 느낌을 좀 맛보시지 않을까.
1: 잘 지켜봐 주시죠.
2: 야, 검은 거 나오는구나.
3: 검은 거 나와?
4: 오, 저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5: 네. 소리꾼인데 검은 것도 배워가지고.
4: 아, 진짜요?
3: 좋다. 비장의 무기.
6: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7: 먼저 거꾸로 프로젝트가 출격합니다. 판 스타트.
8: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로 고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가 나와 이 상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딱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yes or
9: yes.

0: 연극 대박이다. 야, 이게 이렇게 웃기네.
1: 권구가 락이 좀 잘 어울려요.
0: 락이에요. 네.
2: 사실 저희는 되게 상큼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색다르게 완전 락으로
3: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진짜.
2: 네, 정말 변형시키셔서
4: 거꾸로 프로젝트

0: 제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1: 소리가 되는 것만 되나
0: 충분히 생각하시고
2: 소리 진짜 잘해요.
1: 소리가 되는 거야.
0: 별을 눌러주세요.

0: 거꾸로 프로젝트는 총 12개의 별을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이 Yes or Yes라는 그 상큼한 아이돌의 노래가 이게 락으로 바뀔지 몰랐거든요. 락 베이스에 판소리가 들어가도 너무 잘 어울리는 문화를 이번 무대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무대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2: 저는 오히려 반대였는데요. 화면 전에 딱 되면서 마라 맛으로 바뀌는 듯한 예스!

0: 이 화면이랑 불도 나오고 되게 매운데 노래가 맵다 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1: 정민 씨는 노래 부를 때는 진짜 걸그룹 멤버 같아요. 그리고 우천 씨는 진짜 트와이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귀엽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반했어요. 네, 좋았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미녀 부분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 이어지는 부분도 좋았는데요. 낙 사운드가 풍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은 고가요.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1: 잘 안 들렸다는
3: 거.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음이 좀 작긴 해요. 음이 작고 그리고 여음이 짧기 때문에 사실 연주자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하지만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장르와의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4: 개량된 검은 고도 다양히 많고 줄이 늘어난 것도 많은데 제가 한 것이 사실 그 검은 고 병창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어요. 근데 요즘 가야금 병창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검은 고 병창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5: 검은 고 병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된다면서요?
3: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거의 없고요. 지금 5명 안에 들어갔는데
1: 5명 안에 드는 분이네.
3: 네네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우천 씨가 검은 고 연주를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4: 알겠습니다. 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6: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 교군 대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팔도강산 늘 유람가세.
7: 잘한다.
1: 소리
7: 너무 좋다.
4: 그런 남자 검은 고 주자가 많이 없어서 제가 연예인분들 손 대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8: 그래서
4: 뭐 구름이 그린 달빛, 그다음 군주, 사임당, 해어화 이런 데에 나오는 그 주연 배우들의 손이 다 제가 연주하는 검고 손입니다.
5: 다음부터 저희가 그런 장면 나오면 아 의철 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 돈 잘 버시겠네요. 5명밖에 없으면요.
4: 너 코멘트 하겠습니다.
5: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여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꾸로 프로젝트했습니다.
7: 아 검은 고 병창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9: 아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음역대가 낮아서.
10: 네, 음역대 너무 낮아서.
11: 분들의 라이키를 이번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12: 이 팀은 원래 악기 했었나요?
13: 처음인 것 같은데?
12: 그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노래랑 춤만 했던 것 같은데, 그치?
13: 아, 역시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들이 많은가 봐.
12: 아, 그니까.
14: 판소리를 하면서 서양 악기까지 배운 거야?
13: 그러니까.
15: 어리지만 소리, 끼, 춤을 더 잘한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6: 실전에서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5: K-판의 무대, 판 스타트!

0: 나오죠.
1: 케이팝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분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 팀만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어떤 팀이 될지 판정단 여러분 별을 그리고 다 눌러줘.

0: K-POP은 총 3개의 별을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음악이 너무 저 커. 너무 크다고 가사를 못 따라. 이 세 친구들은 소리를 잘하잖아요. 근데 왜 소리를 안 하고 악기로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0: 소리만 잘하면은 악기는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악기로만 그냥 하니까 소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귀에 와닿지가 않아.
1: 정말 이 모든 출연자분들 중에서 제일 심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시거든요. 뭐 판소리를 영어로 바꾸신다거나 서양 악기로 국악 멜로디를 연주하신다거나. 근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게 한국의 멜로디와 서양의 악기가 만났을 때 좀 섞이지 않지 않았나.
2: 저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또 악기들을 이렇게 섞어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역시 음악은 농익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끄러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기 때문에 못 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싹스리판 트와이스를 선택한 K판은 세 개의 별을 받아 거꾸로 프로젝트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5: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6: 그니까요. 그냥 소리만 해도 됐는데.
0: 맞아. 그걸 잘하는 애들인데 저번에 보니까
7: 소리를 좀 더 넣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3: 생존이냐 탈락이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0: 나는 왜 이래
8: 바라는 하늘색 풍선을. 김동완 선생님 죄송해요.
3: 그렇죠.
9: 아, 너무하네요. G.O.D.

0: 사실 G.O.D는 뭐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 국민 그룹 수식어답게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이기도 하죠.
1: 국민 아이돌 G.O.D입니다.
0: G.O.D를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조선 판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와. 오.
2: 야.
0: 올스타의 신화를 계속 쓰고 있는 분이죠.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웅.
3: 아 여기도 결승전이네.
4: 야 이 이거 만만치 않은데 오늘.
5: 하게야 돼요 차.
0: 15개 별을 받아 올스타 확정됐습니다. 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0: 15개를 받아 올스타 뛰겠습니다.
1: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2: 가야금 병창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무대에서 필살기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1: G.O.D 선배님들 노래에는 랩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국악송 랩으로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네, 송 랩. 자, 데프콘.
3: M.R.C. 예.
4: 정철홍 씨는 세 번째 올스타를 지금 노리는 거거든요.
5: 이번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제일 부담되고 그러면서도 욕심이 나고.
4: 별 몇 개 예상하시는지.
5: 그래도 우리 힘을 합쳐서 올스타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6: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고.
0: 올스타를 받으면 그 다음 판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그 다음 판에서도 또 올스타를 받으면 또 그 다음 판에 진출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조선판 스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대도 정말 올스타를 받고 함께 진출하면 좋겠지만 뭐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죠. 각자 이만한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5: 만화를

0: 찍고 나왔다는 만찢녀 윤예원 씨. 제가 찍고 나오기 전에 그 만화책 덮어드릴게요.
1: 기대한다.
2: 아직 덮이지 않았고요. 네,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젊음의 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 네.
4: 나이 공격.
5: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G.O.D 선배님의 촛불 하나라는 곡입니다.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G.O.D 선배님들 노래가 대부분 랩이랑 노래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촛불 하나라는 곡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악 느낌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중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4: 아, 가야금 하면서 하는구나.
1: 아, 저 촛불 모양이네.
4: 촛불, 촛불. 하나가 아니라 너무.
3: 저 촛불 생일로 치면 한 300살 되는 것 같아요. 촛불 너무 많이 촛불 한 300살.
6: 윤예원 씨는 어떤 명곡을 재탄생시켰을지 윤예원 씨 무대 판 스타트.
5: 새로운 도전인 만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7: 세상사 일이 넓고 넓게 되었는데 우리 몸은 오늘도 방구석에만 들어박혀버렸구나. 사람 손길 닿은 지 오랜데 예전처럼 손잡을 그날까지 힘내라 대한민국 희망

모든 힘든 일이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이겨내는 그날까지, 촛불처럼 밝게 곁에서 노래!

0: 김예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별을 눌러주세요.
1: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최상일 때 노래했던 것만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컸어요. 김예원 씨요? 13개.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0: 윤영훈 씨는 총 10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현대음악이잖아요. 반주 들었을 때요, 가요틱하게 부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새로운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랩을 하면서 또 소리를 했으니까요. 어려운 거를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3: 진짜 노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건가 봐요. 손을 잡아주신다고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싶었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큰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0: 가스펠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섞일까 좀 이렇게 의심이 들었는데 중간에 그 잠깐 멈추면서 가야금 연주를 할 때 이 피소리하고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막 울컥한 거야.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이게 가야금 바오구나. 마지막에 촛불이 하나 딱 켜졌을 때 혼자 빠질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4: 들을 줄 알아. 들을 줄 알아.
5: 1라운드부터 쭉 예원 씨 무대를 보면서 예원 씨의 그 통통 튀는 매력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별을 누르지 않은 이유는 조선판스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0: 네.
6: 욕심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겨야죠. 이기고 싶어요.
0: 자 이제 정철홍 씨가 맞섭니다. 사실 인간이 워낙 간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스타를 계속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계속 앞으로도 올스타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올스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 받을 것 같다는 기분이라기보다는요 받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7: 오늘 부를 곡은 G.O.D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0: 3라운드에서는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감정 처리와 대사의 전달력,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정초롱 씨의 무대 판 스타트!

그때여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로 떠날 적어. 아이고 아버지! 허려여 심청이는

0: 와.
1: 아, 어렵다.
2: 잘해.
3: 잘했네. 뭔가 무슬하다 이거.
0: 자,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4: 과연 올스타 두 개 빠른 결과는 어떻게 될지.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별을 눌러주세요.
5: 저는 긴장은 안 된 것 같아요.
0: 정초롱 씨는 총 8개의 별을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초롱 씨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 좋아.
6: 너무너무 좋고 파워도 있고요. 맑기도 하고요. 그 이 노래 불렀던 분들이 5명이잖아요. 그거 소화 혼자 하려면 되게 어려울 텐데요. 소리를 하면서 이거를 또 바꿔야 되잖아, 스타일이요.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서요.
7: 다른 음악과의 창작 작업을 할 때 매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서를 꿰뚫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8: 정철형님의 노래를 너무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편곡도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방향성도 너무 좋았고, 근데 단지 너무 아쉬웠던 건 그 앞부분의 그 키의 밸런스가 너무 낮지 않았나. 읊조리는 그 부분

0: 음악은 어딘지. 조금만 정철용님의 그 키와 좀 맞았더라면 클라이막스에선 더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1: 네, 제가 G.O.D의 길이라는 곡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좀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라운드부터 쭉 오면서 고음에 아주 장점이 있다라는 심사평을 계속 받아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힘을 줘서 하는 노래도 좋지만 좀 이렇게 읊조리듯이 조용조용히 마음을 전하는 곡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 싹쓸이판 G.O.D를 선택한 윤예원 씨는 10개의 스타, 정초롱 씨는 8개의 스타를 받아 승자는 윤예원 씨입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반갑다.
1: 아쉽기도 하고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 대한 장점과 부족한 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루고루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2: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해 주세요.
3: 아~
2: 백지영.
3: 여성 가수분들인가 보다.
2: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입니다.

0: 백지영 씨를 선택한 도전자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1: 아유.

0: 박자희 씨에 맞서는 무대 위의 작은 거인 민은경.
1: 안돼
2: 안돼
1: 안돼 저는 안돼.
2: 왜 이렇게 되죠?
1: 왜 믿으면 안돼.

0: 올스타를 차지했습니다.
1: 둘을 또 이렇게 쳐.
2: 그렇네, 두 분 다 올스타네. 자,
3: 신영희 선생님이 두 사람 다 참 소리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두 분이 함께 나왔어요.
4: 아니, 어째 둘이 그냥 가게 됐어?
1: 그러니까.
5: 그러게요, 선생님.
4: 웃긴다, 진짜 자네들 진짜 웃기네. 어찌했을까?
3: 그러게요,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아유, 고민이 됩니다.
1: 이미 눈가가 촉촉하세요, 선생님, 벌써.
4: 두 분 좀 봐주십시오.
3: 예.
6: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상대를 선택하셨습니까?
5: 제가 먼저 백지영 씨를 선택했습니다.
7: 저는 백지영 씨로 하겠습니다.
8: 저도 백지영으로 하겠습니다.
9: 그 데스매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또 데스매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 진짜 산 넘어 산이다. 너무 빡세다.
10: 같은 소리꾼이고 같은 여성이고 같은 가수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두 이별가의 어떤 다른 느낌을 이제 뭐 시청자들이나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일단은 우리 박자애님은 민은경님이 갖고 있지 않은 본인만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5: 언니 워낙에 가창력 좋으시고 파워풀하시고 그런데 굳이 꼽자면 제가 조금 감성적으로 조금 더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8: 그래서 저도 감성을 오늘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0: 밀리지 않는 역시 요거상.
1: 이런 걸 맞불 작전이라고 하나요?
2: 그렇죠. 네.
3: 판정단 가슴에 구멍 한번 내주세요.
1: 구멍 한번 내주실래요? 예예예. 총 한번 쏴주실래요?
4: 처음에 이수영 씨 곡을 불렀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다라고 느꼈는데 역시나 백지영 씨 곡도 그냥 노래방에서 놀면서 부를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어렵다.
2: 그렇죠. 네, 역시 맨정신으로 부르려니까 예. 참 힘들죠.
4: 예. 정말 어렵더라고요.
2: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 예.
4: 그래가지고 오늘 무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건 뭐지? 아, 아따마 천이 하늘하늘한 것도 하시는 거야?
4: 백지영 씨의 사랑했던 날들을 골랐어요. 이제는 사랑했던 그날들이. 백지영 씨 정말 워낙에 발라드의 여왕이시고 음색이 우리 귀에 정말 익숙하잖아요. 이것을 나의 색깔로 입혀서 들려드리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곡하게 됐어요.
2: 박자희 씨 무대 판 스타트!
6: 파이팅!
4: 노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저 얘기할게요, 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담담하게 불러보려고 해요.

0: 박자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1: 어떡해, 너무 떨리겠다.
0: 박자희 씨의 마음의 결정해 주시고요. 별을 눌러주세요.

0: 올스타로 갈까 보다. 예, 갈까 보다 가시면 돼요, 올스타로. 예, 예.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보는 내내 각기 다른 표정으로 감탄하면서 무대를 지켜본 모습이 이쪽에서 볼 때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용기 씨.
2: 그 전전 라운드에서 아마 이수영 선배님 노래를 불렀을 때 이제 가요와 이 판소리를 할 때 그 자연스러움, 변환을 할 때 어색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소리를 하실 땐 정말 소리였지만 백지영 선배님 노래를 부를 땐 저 음악방송의 그 무대를 보는 것처럼 너무 이 흐름이 너무 우아했어요.
3: 아,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너무 잘 봤습니다. 예.
4: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3: 네.
4: 발라드로 시작을 하셔서 소리로 갔다가 발라드를 소리로 부르셨다가 발라드로 오신 거죠?
3: 네.
4: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잡력하게야.
0: 완전 크로스오버. 아, 제대로 줘.
4: 예, 예.
3: 아, 여러 명이 부르는 줄 알았구나.
5: 그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그 감정이 아 너무 막 칼에 꽂히듯이 이렇게 오고, 예, 울먹이실 때 정말 오래간만에 목 뒤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6: 칼 맞은 것처럼.
7: 그렇죠. 칼 맞았지.
5: 너무 노래를 완벽하게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3: 중간에 호흡

0: 이런 호흡 있잖아요. 그거조차 노래로 들렸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했어요. 아, 네. 옛날 생각도 나고. 예.
2: 자이 감 잡았어.
0: 그죠?
1: 감사합니다.
2: 분명 자이 씨는 좋은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가진 카멜레온 같은 소리를 가지신 분인데 지난 라운드부터 무언가 본인이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를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무대는 이제 자이 씨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만 더 절제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멋있는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0: 네.
3: 저는 아주 소수의 대중의 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판정단하면서 계속 헷갈린 게 가요와 판소리가 넘어갈 때 판단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자이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걸 좀 정리가 됐어요.
4: 아니 그래도 너무 전문화되면 안 돼요. 허경환 씨는 허경환 씨를 저희가 섭외한 이유가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4: 너무 전문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아하,
3: 그럼 좀 편하죠.
4: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아 민우 형 부담되겠다.
6: 나도 올스타 받겠는데? 라기보다는 아 잘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7: 좀 부담감 내려놓고 좀 이제는 좀 즐겨보려고요. 이제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마인드로 가도 되지 않을까? 네.
8: 아 떨려.
9: 제가 떨릴 애가 아니야.
8: 떨려.
9: 떨릴 애가 아니야.
8: 아니, 그럼 제가 떨려요. 올스타 나오라고.
6: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랑 총 맞은 것처럼 좀 믹스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여성 보컬이었고 평소에 즐겨 듣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색 그리고 저희 판소리랑 좀 콜라보를 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민은경 씨의 무대 판 스타트.
10: 이해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으니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0: 찢었어, 찢었어.
1: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0: 숨을 못 쉬었네. 어...
2: 여기 이렇게 와.
3: 박자희와 민은경 두 분이 함께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박자희만 진출하게 되느냐? 나!

0: 초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1: 이번 라운드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면서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0: 아이고야. 네, 축하드립니다.
2: 승경아.
3: 이현석. 야, 이현석 올스타. 와, 어떡해.
4: 앞에서 이렇게 올스타가 나오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올스타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 길을 가겠다. 약간 울컥했거든요. 네. 노래 끝나고 나서 우시는 거예요?
1: 아, 네.
5: 두 분 다 우시고 계세요. 아.
6: 민은경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바로 이별을

0: 당한 그 직후에 바로 나왔던 소리거든요. 이 춘향가의 이별가고요. 그리고 박자희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한 3년 지나가지고 하는 그 그리움이 묵혀져 있는 그런 소리인데, 그 두 분 다 그런 정서를 정말 잘 표현하셨고 뻥 뚫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시원하고.
1: 감사합니다.
2: 지금 비슷한 장르의 같은 포메이션이었거든요. 춘향가의 다른 그 서사를 다른 가사에 다른 노래를 너무 잘 붙여놓으셔서 그냥 두 분의 콘서트 중에 한 스테이지 스테이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어서.
1: 처음에 그 이별과 시작하는 그 안일이를 딱 하신 다음에 이별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총 맞은 것처럼 하는데
3: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총 맞은 것처럼.
1: 이거는 진짜
4: 소름 소름.
1: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정말
5: 첫 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 들어가요? 앞에 음이 안 쳤는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잘못하면 총 맞은 이렇게 되거든.
6: 제 민은경 씨는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야. 안 돼.
7: 사기꾼으로 네. 끝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완벽했다.
8: 그냥 시작하고
1: 끝! 끝!
9: 그래 싹쓸이 했다 하는데
10: 비우는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지금 네 너무 행복합니다.
11: 또 다른 사기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판이 계속될수록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판 스타. 처음 시작은 50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생존한 팀은 12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게요. 지난번 세 번째 판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들이 네 번째 판 티켓을 두고 또다시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바로 패자 부활판입니다.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마지막까지 생존할 도전자는 과연 누가 될지 7팀의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소리의 정석, 천생 소리꾼 박성우,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 소리, 국악계 신동 서건우,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조선판 스타를 엎어치러 온 홍주.
1: 결승에 올라오신 분들 같지 않나요?
2: 오늘 약간 올스타 갈라쇼 이런 기분이 듭니다. 예.
3: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이거는 진짜로 후회 없이 무대를 맞춰야 되겠구나.
4: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5: 그래도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6: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색다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0: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경연을 위해서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첫 번째 순서가 진짜 불리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이게 밀어내기라.
1: 처음에 노래하신 분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한번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볼까요? 박성우 씨. 예, 몇 번째 순서로 무대를 꾸몄으면 좋겠어요. 일곱 팀 중에 두 팀만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8: 첫 번째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9: 아, 첫 번째를 너무 많이 했어. 제일 많이 했어. 계속 처음에 했어.
8: 계속 1, 2,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0: 박성우 씨부터 부채를
9: 1번이면

0: 해야 저거.
1: 자, 학성우 씨, 부채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헐.
2: 몇 번? 몇 번?

0: 이번에는 진짜 일본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일본을 볼까야 말았네요.
1: 여기 살으라는 운명이야. 여기 살으라는 운명. 우와!
2: 패자 부활판의 룰은 이렇습니다. 일곱 팀 중에서 판정단에게 별을 제일 많이 받은 두 팀이 네 번째 판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무대 옆에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죠. 첫 번째 도전자, 두 번째 도전자 계속해서 저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 별을 더 많이 받은 도전자가 나온다. 그럼 자리를 내어주고 별을 많이 받은 도전자가 의자에 앉게 됩니다.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바로 시작합니다.
3: 잔인하다. 잔인해.
1: 잔인해.
3: 선생님 냉정하게도 봐주세요.
1: 너무 잔인하죠.
3: 네, 냉정하게 봐주세요.
2: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도전자. 아마 그 누구보다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긴장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연을 펼칠 도전자는 박성호 씨입니다.
4: 1번 전문가
5: 영원한 패스.
6: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회를 많이 나가 봐요. 대회를 많이 나가면 항상 저희 손으로 추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추첨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항상 저는 뽑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 항상 경연 때 1, 2, 3번을 하다 보니 영향이 생긴 것 같아요.
7: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야 전인공 너의.
2: 박성호 씨는 뮤지컬 발라드를 우리 소리와 크로스오버에 매 판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세 번째 판에서 단 한 개의 별 차이로 아쉽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8: 성훈 씨, 패자부활전, 패자부활판 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3라운드 때 제가 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목에 피가 고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대를 경연을 하고 후회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 해가지고 후회 없는 무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9: 목 있잖아요. 네. 그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목은 특히요. 지금 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0: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9: 아,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0: 겁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10: 저는 원래 무대에서 잘 안 떠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판소리를 해온 사람인데 가정이 생기고 이제 아이까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중압감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돌이 갓 지난 13개월 된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 중압감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해서 이렇게 패자부활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컨디션이 받쳐주지 못해서 좋은 곡을 아쉽게 했다라는 게 너무 이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너무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 좀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와이프도 집에서 최대한 제가 쉴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주고 좀 항상 뭐 음식도 잘 해주고 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여보 그동안 집안일에 육아에 내 내조까지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남은 라운드도 후회 없이 잘해서 멋진 가장이 되도록 더 노력해볼게요. 여보 사랑해요.

0: 와 진짜 내가 떨린다 내가 떨려.
1: 네 이번에는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입니다. 주한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노래 고르다가 보니까 이 밤이 지나면을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워낙 음역대가 높고 노래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성우야 너가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그 노래가 있었지 이래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2: 박성우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편곡 잘했네.
1: 잘한다. 잘 걸었네.
2: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박성우 씨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3: 아유, 떨렸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그냥 1번이니까 어차피 저 자리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즐겨보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잘할 수 있겠죠?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일본이 이거 아 우리 언니도 영어를
2: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3: 국악하는 10대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4: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어.

Oh.

0: 너무 많이 달렸네. 몇 톤 예상하세요?
1: 아, 한 8톤에서 1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
0: 8톤에 10톤? 그 정도 나올 거야. 이거 딴 사람 누구예요, 이거?
2: 저요.
0: 어, 한번 무게재볼게요.
3: 네.
0: 1.4kg. 네, 잘 땄네.
3: 예, 감사합니다. 네.
1: 사장님이 인심이 부하시구만.
4: 어려서나 지금이나 참 착했어요.
0: 주셔.
5: 귤농장과 농장형 카페를 운영하는 귀농 5년차 농부 김학 씨.
0: 60g 쟀어요?
6: 아니.
0: 안 쟀어?
6: 안 됐는데.
0: 마음대로 하면 레시피가 안 된다니까.
6: 됐어, 잘 됐어.
4: 맛있다고.
6: 맛있다고.
5: 작물로 디저트 개발까지 하는 열혈 농부입니다.
0: 이게 왜 안 되냐? 이제 잘했었는데.
7: 그걸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여기 캠핑장이요?
7: 어.
0: 어, 하려고 생각 준비 중이에요. 훈증으로만 해가지고 캠핑장에서 이런 거 팔면 어떨 것 같아?
8: 사장님 여기 훈제 2인분만 넣어주세요. 아 맛있네.
0: 훈전이요.
8: 다 먹었어?
1: 봄철 됐으니까 이제
0: 따라야지.
1: 소나무하고 참나무
0: 섞어가지고
1: 보호도 되고 수분 농말도 먹고.
0: 자, 앞에부터 깎게요.
5: 누구나 찾아올 만큼 유명한 농장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농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농업과 공업이 균형 있게 발전, 도농 복합 도시를 이루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 요즘 익산시의 한 농장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1: 자, 오늘은 바나나 우지를 청소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이렇게 광엽이 많이 찍는데. 제비로 쓰고.
5: 아버지와 함께 농장을 꾸리고 있는 귀농 5년차 김학신의 바나나 하우스입니다. 매일 농장을 정리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버지는 바나나 잎 정리를, 김학신은 운반을 맡고 있습니다. 익산 시내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부모님 곁으로 돌아온 건 5년 전.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을 좀 편안하게 쉬시도록 하고 싶어 결심은 한 건데요. 아직은 부모님께 배울 게 더 많은 초보 농부입니다.
1: 익는 순서대로 따잖아.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0: 네.
1: 한 2, 3주 있으면 익을 것 같아.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완숙을 시켜서 네. 숙성되는 대로 익는 대로 우리가 따서 하야 네. 당도도 좋고 신선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자연숙성으로 해야 아무래도 맛도 먹어보니까 좋긴 하고 하더라고. 원래 이름이 용인데 성이 조예요. 너무 울어가지고 조용히라고 그래서 용이라고 지었습니다.
5: 고양이는 농장이 생기면서 식구가 됐는데요. 아우, 그놈 참 말 많네요. 하우스 정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드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농장 사이사이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 사실 바나나 하우스는 농사를 짓는 공간이자 누구나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농장형 카페입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9: 아호! 호칭과
10: 보여드릴까요? 그럴 것 같은데.
5: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11: 우리나라 생각나요. 바나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
5: 3,300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 규모의 바나나 하우스 옆에는 카페가 연결돼 있는데요. 농장의 한 부분이자 수확한 바나나의 판로입니다. 이 역시 김학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겨울에 계속 바쁘지?
0: 요즘에 계속 바빴습니다. 네.
1: 오늘 보니까 돈 많이 벌고. 아,
0: 많이 잘 먹기만 해가지고.
1: 많이 먹기만 했구나.
5: 수확한 바나나는 전량 카페에서 판매하거나 디저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맛을 위해 나무에 달린 채로 완숙시키

0: 입니다.
1: 바나나가 약간 식감이 다른 것 같아요.
2: 식감이
1: 뭔가 더 어떻게 약간 쫀득쫀득하네요. 그리고 맞아. 먹을 때도 그런데 제가 항상 이거 바꿔 만든 때 손질 하잖아요. 손질할 때 딱 느끼는 것 같아요.
2: 산 거랑은 이게 또
1: 이게
2: 느낌이
1: 좀 다른데 느낌.
0: 카페의 메인 디저트 중 하나인 바나나 푸딩. 직접 농사지은 신선한 바나나와 직접 구운 쿠키, 빵을 넣어 만드는데요.
1: 주말 것 하면 때가.
2: 아, 쉽지 않을 것 같지. 40개씩 먹. 아. 좀 다르네. 이게 좀 누가 봐도 좀 다르네. 달라 보이네.
1: 제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 부탁드리겠습니다.
0: 완성된 바나나 푸딩은 냉장고에서 하루 둔 다음 판매하는데요. 찾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3: 바나나 푸딩.
0: 그 덕분에 디저트 중 판매 순위 1위입니다.
2: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4: 바나나로 만든 거예요.
5: 바나나 알맹이인데
6: 맛있네. 집에역공을 했다. 이게 너무 맛있네.
0: 이곳에서 바나나만큼이나 인기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귤입니다.
7: 이빨 만났네. 이에
8: 만나 귤 여섯 개.
9: 주세요. 다 먹었어. 너무
8: 주세요. 주세요.
10: 한번 마셔볼까?
11: 맛이 너무 있어. 끝내줘요.
10: 엄마 더 드세요.
12: 맛있어. 더 사 갖고 와야겠어. 빨리 갔다 와야겠다.
0: 귤 역시 김학 씨가 농사 짓고 있는 작물 중 하나.
13: 직접 키우신 거예요?
14: 아, 예. 저희가 옆에 한 500m 정도 옆에 농장이 있거든요. 아. 거기서 직접 키운 귤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천혜향이나 한라봉 그런 것보다 새콤달콤하니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드시면 이게 계속 이것만 찾으시더라고요. 네. 진지한 거.
13: 그럼 이것도 신품종이에요?
14: 예, 신품종입니다. 네. 난 지금 키운 농가가 많이 없어요. 네.
0: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 보는 사람마다 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네요.
14: 귤 사시려고요?
15: 네.
14: 아, 어떤 걸로 고르세요? 선물용 아니면 가정용? 아, 가정용이요? 그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봤는데 포장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15: 주세요. 맛이 좋았어요.
14: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세요. 네.
0: 바나나와 귤 농사를 지으면서 카페까지 한 이유. 사람들이 찾아오는 농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16: 여기 갖다 놨지?
14: 네, 저거 주문하신 거. 제가 실어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차 옆에 있어요? 제가 실어드릴게요.
0: 아침부터 하우스 일에 카페에 귤 사러 오는 손님들까지 상대하랴 쉴 잠이 없네요.
14: 놓고요? 알겠습니다.
17: 안녕하세요.
18: 네. 감사합니다.
14: 이건 선물. 네.
17: 명절 잘 지내시라고.
18: 네. 네. 또 아들이 차고등이라고 차 사는 바꾸주네.
17: 또
18: 아빠한테 잘해.
14: 네, 귤
18: 얼마 안 남았어.
14: 귤 많이 팔아서.
18: 많이.
14: 네. 손님들. 네. 감사합니다.
17: 그래요. 네. 잘 쉬시고요.
14: 네, 들어가세요.
0: 아이고 우리 아버님 차에서 눈을 떼질 못하시네요.
14: 아, 저도 분발해가지고 차를 한번 장만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7: 와, 뭐 설레네.
14: 좀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들어가세요.
0: 아버지에게 근사한 차를 선물하는 그날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카페와 농장을 오가는데요. 특히 요즘은 귤 수확이 한창인 때라 더 바쁩니다.
1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얼굴이 여름에 그냥 꼬맸는데 깨끗해졌네.
2: 아, 겨울이라? 그치. 관리해야지.
3: 그럼. 우리 하기 그때 애기서 어릴 때부터. 3살 먹었나, 하기가.
2: 3살? 그러니까.
3: 그때부터 왔던 게. 어려서나 지금이나 참 착했어, 애기. 항상 어디에 잘 키냐?
2: 네, 잘 되고 있어요. 밖에 추우니까 또 온실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14: 올해 귤이 좀 맛있는 것 같아요?
5: 뭐 드셔보셨어요? 어디
3: 얼마나 그냥 맛있나 몰라.
5: 뒤로 자빠지게 생겼지?
3: 네.
5: 큰일 날 뻔했어.
0: 진지향은 청견과 조색 밀감을 교배한 귤의 신품종 중 하나인데요. 껍질이 오렌지보다 얇고 과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2: 아, 너무 많이 달렸네. 몇 톤 예상하세요?
5: 한 8톤에서 1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2: 8톤에 10톤. 그 정도 나올 거 같아요.
3: 그러지? 이렇게 달렸지?
5: 그 아들,
2: 네.
5: 큰 걸로, 좋은 걸로 네. 잘 골라 따, 막 서울 전국으로 가야 되니까.
2: 네, 좋은 놈으로만 딸게요.
0: 6,600여 제곱미터의 귤농장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귤을 키우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김학 씨가 귀농 후 처음으로 시작한 작물 때문에 더 신경을 씁니다.
3: 어떻게 부른데?
19: 빨리 나무가 딸려요. 나무가 딸 것 같아.
2: 이미 색깔도 조금 노래지고 과일도 많이 좀 안 크고 그런 것 같아요.
19: 과일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었으니 나무가 몸살을 앓지.
2: 맛은 좋네. 좀 시다. 이건 좀 시다. 응, 이건 시다. 식성이 좀 덜 됐구만.
19: 그래. 영양분이 이쪽 골고루 이쪽 못 갔구만.
2: 그래서 그런 거.
19: 나서 한 며칠. 그런 대로 맛 들었는데?
2: 괜찮긴 해. 강도랑 많이 올라왔는데 약간 새콤해.
5: 신맛이 빠져.
0: 보통 수확을 한 직후보다 2-3일 정도 두면 단맛이 더 올라온다고 하네요.
19: 또 빨리 달러서 이제
2: 네, 빨리
19: 포장해야겠네.
2: 택배 나가야 되니까.
0: 주문이 많은 요즘 택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두릅니다. 수확한 진지향은 선별기를 이용해 분류하는데요. 네 가지 크기로 나누면서 흠집이나 이상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2: 여기 떨어진 거 뺄게요. 그럼 빼야지.
5: 두 다리 떨어진 거 빼.
2: 보통 배에 이제 꼭지가 이제 달려 있는데 이거는 꼭지가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안에가 상했을 확률도 있고 그래서 배송은 나가지 않고 그냥 따로 분류해서 이제 빼놓습니다.
0: 이제 귀농 5년 차의 김학 씨에게는 수확물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데요. 혹여 어디 상처라도 날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2: 3.4kg? 박스 300이네. 100g 정도는 더.
0: 상자 포장부터 쌓는 것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는 김학 씨. 정성스러운 건 좋지만 좀 느리긴 느린데요.
20: 아버지 왜 이렇게 빠르셔요?
5: 아니 택배 물량 보내려면 빨리빨리 해야.
2: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사실. 그 아버지만큼만 하자 했는데 아직도 사실 아버지 손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같이 뭐 하면 아버지는 한 저보다 한 1.5배? 거의 그 정도는 진짜 빠르시진 않나.
0: 농사 경력만 35년인 아버지에 비하면 5년 차인 김학 씨는 그야말로 초보 농부입니다.
5: 아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제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2: 안녕하세요.
21: 네. 이거 네 개래요.
2: 아, 네 개요?
21: 예, 갔네.
2: 그 익산으로 가는 게요?
5: 이거랑

0: 싫었어.
1: 한번 싫었어. 이 마지막. 예.
2: 안녕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 갈게요. 예. 이따가 또 뭐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3: 사장님 가는 데 또 봐야지. 잘 가고 이따 네, 또 일 있으면 내려와. 어. 네.
4: 급한 택배 작업만 마치고 또다시 카페로 향하는 김학 씨. 한시도 쉴 새가 없습니다.
5: 이번 설날은 쉽지 않을 겁니다.
6: 어려울 거야.
5: 진짜
6: 많이 어려울 거야.
4: 요즘 카페를 찾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판매되는 메뉴는 겨울 시즌 한정의 귤 착즙 주스라는데요.
7: 아니야, 통으로 팔아, 한 잔으로.
8: 다음에 와서 저 잔 먹어야 되겠다. 살이 너무 좋네.
7: 지금 귤 까가지고
8: 반죽 까가지고. 네.
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 신선한 농산물로 만든 착즙 주스는 김학 씨네 카페의 효자 상품. 상처가 나거나 못난이라 판매가 어려운 귤을 활용하려고 착즙 주스를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손이 좀 많이 가긴 하지만 판로 걱정 없이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5: 이거 진짜 맛있다. 잘라먹겠습니다.
4: 귤 음료에 이어서 요즘은 귤 디저트까지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7: 직원들
9: 시식하게 한 두 조각.
7: 어떤 것 같아요?
5: 오, 예쁜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8: 좀 상큼해 보인다.
7: 상큼해 보여요?
8: 네, 상큼한 느낌.
7: 한 조각 먹어볼까요?
5: 네.
7: 먹고 하시죠, 먹고.
4: 일단 모양에서는 합격. 맛은 어떨까요?
8: 한번 먹어보자, 같이 한번. 시식타임. 상큼한데?
7: 팔아도 될까요? 이 정도요?
5: 지금 바로 팔아도 돼요.
7: 그래요? 윤찬 씨한테 바로 진행시키라고
5: 네, 진행시키시네.
8: 진행시켜. 바로 곧바로.
5: 사온 거 아니죠?
7: 아, 전혀 아닙니다. 어제
5: 만든 거죠?
7: 어제 만든 거예요.
4: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혼자 카페에 남아 귤 케이크를 만들었던 김학 씨. 카페를 열기 위해 제빵제과를 배웠던 경험을 살려 신 메뉴를 개발해 본 건데요.
6: 이게 왜 안 되냐? 잘했었는데.
4: 그야말로 고생해서 만든 케이크입니다.
7: 크림도 약간 그 제스트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귤향이 더 많이 나죠.
8: 메뉴 개발 성공.
5: 오늘 진짜 잘 만든 거
7: 맛있어. 괜찮네. 나 생각보다 케이크 맛있어. 제가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6: 오빠 이거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4: 귤농장 농부의 카페 사장.
7: 박스는 거기 있나요? 박스.
4: 배달부까지 전천후입니다.
7: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아, 예.
7: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8: 귤 많이 나갔어?
7: 아, 많이 나가가지고.
1: 예, 안녕하세요.
4: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고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1: 오늘 귤주스 많이 팔았네요.
10: 아, 그러네요. 귤주스 되게 많이 나갔네요.
1: 네, 원래 아메리카노 다음에 이제 라떼류가 많이 팔리는데 요새 귤주스가 진짜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10: 첫입니까?
1: 네, 잘 팔았어. 잘 팔았다.
4: 정말 고되고 힘들었지만 귤주스가 많이 판매돼서 기분은 좋습니다.
7: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쉬고
10: 네.
7: 금요일에 봐요.
10: 알겠습니다.
7: 네, 들어오세요.
4: 김학 씨네 집은 바나나 농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살

0: 받고 있습니다.
1: 됐습니다.
2: 아들어 성화. 오늘 또 고생했지?
1: 네. 아, 이거 봐. 아니, 아니.
0: 종일 제대로 끼니도 챙기지 못했을 아들을 위해 저녁 준비를 서두릅니다.
1: 오늘 저녁 뭐예요?
2: 아, 오늘
1: 맛있는 냄새 나네?
2: 네가 좋아하는.
1: 네, 맛있어 보이는 거.
2: 주물럭.
1: 배고파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일을 열심히 해서 가지고.
2: 그래, 맛있게 먹자.

0: 푸짐하네.
1: 오늘 수고한 가족을 위해서
2: 맛있게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먹겠습니다.
3: 특제 양념으로 맛을 낸 오리 주물럭.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4: 야, 좀 넣고 땅콩을 하나 올려보고 먹어봐야지.
0: 먹어봐야지.
5: 아, 맛있어.
1: 어때?
0: 구이집에서 사온 거 같네.
1: 그 정도야?
0: 응, 맛집 맛집.
1: 맛집?
0: 응.
1: 종종 해줘야겠네 그럼.
0: 맛있어 맛있어.
2: 역시 한국 사람 밥심이야.
1: 둘이 다 맛있게 먹으니까 요리한 보람이 느껴지네.
2: 아빠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 그거 보니까 길거리에 거의 바나나, 코코넛, 야자수 뭐 이것들이 즐비에 있더라고.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보면은 고향 생각 많이 날 것 같더라고.
0: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집에서 이제 키우던 약간 식물처럼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좀 정이 갈 것 같아.
1: 길베리는 뭐 잘 나가겠어?
0: 아메리카노가 1등이고 요즘 보통 보면 여름에는 바나나 쉐이크가 보통 이제 제일 많이들 드시고 네, 겨울에는 이제 착즙 귤 주스를 지금 요즘에는 많이 드시고
2: 귤 젠지하이 지금 1월 중순부터 2월달 3월달이니까
0: 저번에 어떤 여자분이 막 귤 주스 맛있다고 막 손님들 엄청 데리고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한 일주일에 한 4번 오셔가지고 귤 주스만 드시고
1: 그래?
0: 이제 인사하면서 씩 웃으면서 귤 주스 드릴까요? 이제 그러면서 귤 주스 드리고 했지. 맛있어 맛있어
1: 맛있어? 많이 먹어.
0: 네.
1: 엄마도 좀 까야겠네.
2: 어서 좀 도와주세요.
1: 네, 도와주세요.
0: 칼은 못 먹고 두 개 먹었어요.
1: 칼 가져왔어요. 한 개 누가 빨리 까나 내게 할까? 같이 땡 해서 해야지.
0: 누가 먼저 까나?
1: 응.
0: 잘 골라야 돼. 귤을 잘 골라요.
2: 골라.
1: 골르세요. 마음대로 골르세요.
2: 준비.
1: 준비
2: 시작.
3: 김학시 가족배 귤까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0: 에이, 스타트가 늦었다.
3: 어머니와 아버지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0: 잘하시네. 어떻게 가시대? 금방 가시네. 엄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또 저녁마다 이렇게 프리지아 맨날 먹고.
2: 옛날에 프리지아 할 때 새벽 막 2시, 3시까지 하고 그랬잖아.
0: 그렇지.
2: 졸업 시즌 옛날에는 졸업을 2월 달에 다 했잖아. 집으로 가져와서 막 하고 있잖아. 가족이 그래. 총동원해 가지고.
0: 집에 그래서 맨날 저녁에 들어오려면 이거 하고 있겠구나.
2: 빨리 가서 도와줘야지.
0: 그럴 때도 있는데
2: 항상 미안해 가족들한테 일을 많이 시키고.
3: 35년 동안 화훼농사를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농사일에는 익숙했던 김학 씨. 하지만 졸업 후에는 농사가 아닌 반도체 공장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갑갑하기만 한 직장 생활 대신 타악 트인 자연을 자유롭게 누비고 싶어 2019년 귀농을 했는데요. 농부가 되자마자 화훼에서 작물을 변경한 아버지와 함께 귤농사, 거기에 바나나까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 후 판로를 고민하던 차에 손님들이 찾아오는 농장을 만들고 싶어 카페까지 열게 된 겁니다.
2: 아빠가 좀 고생한 게 이제 꽃을 조금 피우고 있나. 우리 하기를 통해서 아빠도 언대한 꿈을 가지고 참 농장을 시작했는데 이 농업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0: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잘 돼서 다행이죠.
2: 아빠 최종적인 목적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카페하고 힐링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 아들이 와서 이렇게 또 나 아빠의 꿈을 좀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그냥 감사하네.
0: 제가 감사하죠. 같이 이렇게 카페 운영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농장 일도 많이 알려주시고.
2: 진장 화이팅! 이렇게 들고 화이팅!
1: 맛있어.
3: 다음 날 새벽 해도 뜨기 전에 집을 나서는 김학 씨. 농장으로 가는가 했는데 찾아간 곳은 집 근처의 헬스장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운동을 시작한 건데요.
0: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새해 결심으로 좀 다시 운동을 좀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3: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어 운동 좀 하는 카페 직원에게 도움까지 청했습니다.
0: 오늘 운동 좀 잘 알려주세요. 하체 했으면 좋겠다고. 아, 하체 먼저 할까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5: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리로 일어서려고 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무조건 하체만.
3: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워 보는데요.
5: 일단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는 계속 꼿꼿이 삐고 있어야 돼요.
0: 허리를 삐고.
5: 이 발 끝에가 똑같아야 힘이 작용하는 게 똑같아요.
0: 같은 상황에.
5: 네.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0: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네.
5: 해봐야.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하고 최대한 자기 발에 편하게 맞추고. 더 내려가셔야 돼요.
0: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5: 네. 불러주세요. 오.
0: 뭐 아무것도 안 꼈는데도 힘든데?
5: 그러지 마세요.
3: 자세도 배웠겠다. 본격적인 운동에 나섭니다.
5: 아, 더 내려야 돼. 더 내려야
0: 돼. 진짜 못 들어가겠어.
5: 두근.
3: 농장 두 개에 카페 일까지 해내려면 체력은 필수. 덤으로 다이어트까지 하려고 시작한 운동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0: 와, 이거 진짜 힘들어.
5: 제가 힘들면 보겠습니다.
0: 아, 예, 손 좀. 저는 그냥 게으른 돼지가 되겠습니다.
5: 안 됩니다.
0: 오케이.
5: 갓생을 살기 위해서.
0: 오케이. 노페인 노게인.
5: 노페인 노게인.
3: 그럼요. 고통과 노력 없이 얻는 건 없죠.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0: 아, 우드칩을 깔아야지. 잠깐만요. 장갑이.
2: 장갑 여기.
0: 아, 그거 있다. 네.

0: 봄철 됐으니까 이제
1: 한번 또 깔아야지. 사람들이 하도 밟으니까 이게 나무가 바스라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새로 깔아주고 해야 될 것 같아.
2: 바나나는 병충해가 거의 없어서 온도와 수분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요. 농장을 개방해 카페로 활용하다 보니 수분 조절이 관건. 때문에 수분이 잘 날아가지 않도록 바닥에 나무 조각을 깔아주는 겁니다.
0: 이거는 소나무하고 참모. 네.
1: 참모.
0: 참나무.
1: 섞어가지고.
0: 섞어가지고. 깔아주면 뿌리 보호도 되고 수분 정말도 받고 이렇게 제초 작업도 하고. 저쪽부터 깔아.
1: 네. 자, 앞에부터 깎게요.
2: 바나나와 귤 농장을 하면서 카페까지 하는 욕심 많은 농부지만 아직은 배울 게 더 많은 김학 씨.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하며 35년의 농사 노하우를 하나하나 배우는 중입니다.
1: 됐다. 됐지?
0: 오케이. 같이 하니까 금방 하네.
2: 바닥에 깔아둔 나무 조각을 평평하게 잘 펴주면 농장 정리가 끝이 납니다.
0: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지?
1: 좋네. 새로 깔아놓으니까 또 뭔가
0: 새로운 기분으로
1: 새로 준비를 하나 또 느낌이네. 고생했어요. 네.
0: 그래.
2: 바나나 나무에 둘러싸여 더욱 이국적인 농장형 카페. 주말이면 이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농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3: 129번이세요?
4: 네.
3: 여보세요?
1: 라떼 하나 뽑아야 되나요?
4: 네.
1: 네.
2: 이색적인 카페와 맛있는 디저트 메뉴도 이곳을 찾는 이유지만 또 하나는 바로 카페 내부에 꾸며둔 중정 때문입니다.
3: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원래 갖고 가려고 그러지?
5: 맛이 어떻게 갖고 그래?
3: 자연스럽게 찍어줘.
2: 특히 심어둔 귤과 레몬 열매가 알록달록해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는데요. 입소문을 타서 사진 명소가 됐습니다.
6: 폼 미쳤네.
3: 오, 이야 이거 알 필요가 없네?
6: 이거 잘 나와.
3: 폼 좋다? 너 폼 좋다?
6: 제주도 언제 갔다 왔어?
2: 이렇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 주말에는 늘 카페가 꽉 찹니다.
7: 괜찮죠. 껍질에서 나오는 향이 붙으니까.
8: 껍질이 몸에도 좋고 식감이 잼에 들어가면 식감이 또 있더라고요.
1: 이 정도면 되죠?
8: 됐어.
1: 응, 이 정도면 된다. 60g 쟀어요?
8: 응?
1: 60g 쟀어?
8: 아니.
1: 안 쟀어?
8: 안 됐는데.
1: 마음대로 하면 레시피가 안 된다니까.
8: 껍질 세 개.
1: 줄이 크기가 다르니까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다음에 계량할 때는 딱딱딱.
8: 사장님 너무 빡하네.
2: 바쁜 주말에는 어머니까지 출동해 카페를 돕는데요. 귤 껍질을 넣어 식감과 향을 끌어올린 진지향 잼은 어머니가 개발한 겁니다. 만드는 것도 직접 하십니다. 진지향 잼 역시 김학신의 카페의 특별 메뉴 중 하나입니다.
1: 네. 지금 접시가 좀 커가지고 조심히 들고 왔어요.

0: 맛있다고.
1: 맛있다고.
0: 맛있다고.
2: 상큼한 향과 맛이 빵이나 치즈케이크와도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3: 감정하지 마.
2: 하루 종일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어느새 저녁. 바쁜 주말 일도 끝이 보입니다. 다음 날.
4: 들어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들어오세요.
5: 규리다.
4: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여기는 진지향 농장이고요. 네. 네. 오늘은 수확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진지향이 달려 있으면 이 바로 위 한 세 입에서 네 입 정도 위에를 따주시면 그래서 위에서 따서 이제 따게 되면 이제 과일이 손상이 안 가 있죠? 이때 이제 가까이 붙여가지고 거꾸로 가위를 들고 잘라주시면 와~ 깨끗하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7: 예. 드시면서 따세요. 시식을 한번 해보세요.
8: 네.
7: 빨리 따고 싶어.
8: 가봐.
2: 귤 농장에서는 체험 프로그램도 하는데요. 아이들 방학이 되면 평일에도 찾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9: 예은아 여기야.
4: 세 마디 위로 따고 붙여서 한번 따주고.
10: 뭐냐? 괜찮네.
11: 오케이.
4: 오, 잘 딴다.
11: 오, 오케이. 잘 따는데. 자, 여기도 왔어.
10: 여기
11: 있다. 아짜, 어우.
12: 굉장히 크고 맛있게.
11: 자, 한번 드셔봐요.
8: 어우, 떨어졌어요.
11: 자, 한번 네. 까주세요.
8: 와. 색깔도 이쁘고
11: 색깔도 진짜 이쁘다.
8: 맛있게 되겠네.
11: 나무가 튼실하니
8: 향이 너무 좋아.
11: 뭐 천혜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지향이 이렇게 맛있어. 향도 좋고 당도가 이렇게
8: 상큼하니 너무 좋아요.
2: 어때?
10: 맛있어.
2: 맛있지? 아, 맛있지?
11: 아, 이거 어떡해.
10: 아, 맛있어.
7: 애들아, 이제 가서 재보자. 얼마나 땄나?
10: 한 개만 땄다고. 한 개만
7: 땄다고.
10: 한 개만. 왜 나 풀잎만 떠? 귤을 안 떠?
7: 네 개만 떴어.
10: 가위가 아니라 그냥.
2: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수확을 하네요.
4: 이거 딴 사람 누구예요? 이거?
10: 저요.
4: 한번 보게 해볼게요. 네. 1.4kg. 와. 잘 땄네. 1.2kg 줄게요.
2: 예, 감사합니다.
13: 여러분, 진심이 부서지구만.
10: 이게 유니콘이.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 같이 모은 사람을 담아주세요.
10: 1.4kg입니다.
8: 원래 1kg예요. 1kg야. 원래 1kg. 사장님이 더 주신 거야.
4: 더 주는 거야.
8: 원래 1kg예요.
11: 잘 먹겠습니다.
8: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10: 할머니 나도 가야 돼.
4: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놀러 와주세요.
2: 네. 네.
1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오늘은 일주일에 딱 하루뿐인 김학 씨의 휴일인데요. 체험 일정이 생겨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유. 뭘 하며 보낼지 궁금하네요.
4: 오랜만이네.
11: 오늘 뭐 먹어?
4: 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
13: 뭐 사는 거야 오늘?
4: 그럼. 먹고 싶은 거 막 골라. 가게.
2: 직장 다닐 때 동료이자 귀농한 후배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4: 이거를 하나 해볼까? 장바구니 하나 가져와야겠다. 하나씩 들고 두 개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양파는 있고
13: 파채 하나 사고
4: 파채 좋지?
13: 형 버섯 꿀 거야?
4: 버섯? 버섯 하나 고기 사야지. 나는 목살 사야 되는데
13: 목살로 사야 되는데
4: 목살을
2: 재료 하나 고르는데도 신중한데요?
4: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목살 좀 두껍게 썰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게요.
11: 아 그럼 점심 먹고 오지 말걸.
4: 점심?
11: 수육 먹고 왔는데.
4: 고기를 먹었어. 캠핑에 나왔대. 난 두꺼워. 거야. 고기가 그 안 말라.
13: 너무 더운 거 아니야?
4: 한 6시, 4시간 해야 되니까.
13: 4시간 한다고?
4: 어. 지금 가서 미리 해놔야 돼. 감사합니다.
11: 네, 안녕히 계세요.

0: 박스로.
1: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1: 어, 괜찮아? 조심해라. 터지는가요?
3: 그런데 찾아온 곳은 김학신의 카페네요. 사실 오늘 갈 곳은 카페 뒤에 만들어둔 김학 씨의 개인 캠핑장입니다.
1: 작년 여름부터 쳐놔가지고 지금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 이곳은 김학 씨만의 별장이나 다름없는 곳인데요. 바나나 농장과 카페를 열었던 초기에는 이곳에서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1: 처음에 카페 오픈하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가까이서 즐기자. 거의 방을 그냥 만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3: 오랜만에 하는 캠핑을 위해 음식 준비에 나선 김학 씨. 오, 요리 좀 해본 폼인데요?
1: 옛날에 자취생활을 좀 하기도 하고 자주 먹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저희가 카페 준비하기 전에는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가지고 이제 그때 경험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것저것 해볼까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0: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우리는 어디예요?
2: 여기 캠핑장이요?
3: 어. 나중에 이제 캠핑장 이제 쓰실 수 있게 하려고 생각 준비 중이에요. 실험조.
0: 어, 됐어.
3: 아, 나중에 하면 제가 여기 앞에다가 써놓을게요. 예. 아, 그냥 다음에 놀러 오세요. 네.
4: 그 지나가면서 이제 텐트 있으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보시고 앞에 들어오셔서 막 구경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5: 농장 두 곳과 카페에 이어 캠핑장까지 열어볼까 하는 고민이 있는 요즘. 친구들 얼굴도 보고 조언도 구할 겸 캠핑을 준비한 겁니다.
6: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여기 비 많이 온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캠핑을 해야 하는지. 그래도 뭐 맛있게 준다니까.
3: 먹어보면 그런 얘기 쏙 들어가.
6: 알겠어. 기대해볼게. 내가
3: 좀만 기다려.
7: 훈증으로만 해가지고 그 열로만 해서 구운 거기 때문에 기름기는 싹 빠지고 담백하게 드셔보시면 이제 환장합니다.
5: 비가 내렸다 멈췄다를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날도 저물었습니다.
3: 들어와. 얼른 앉아. 기다리냐. 목 빠진 줄 알았다.
6: 다 젖었어.
3: 아, 방금 떨어져서?
6: 몇 시간 걸렸어요?
8: 2시간 20분?
6: 2시간 20분. 휴게소 갔다 왔다 안 갔다 왔어요?
8: 안 갔죠.
6: 갔다 왔으면 크게 혼났어.
5: 빗속을 뚫고 찾아온 친구 역시 전 직장 동료입니다.
6: 여기다가 확인 딱 올려가지고.
5: 맛있겠어요.
6: 사장님 여기 훈제 2인분만 넣어주세요. 천천히 먹어요. 안 되겠어.

0: 이제 단체로 구우면 이제 계속 나가니까 계속 여러 대를 사서 구워줘야지.
1: 일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
0: 내가?
1: 형이 농장 해야지, 카페 해야지, 거기다 캠핑장 한다? 아, 그러면은 관리 못할 거 아니야?
2: 텐트 그 자리만 줘야 되지.
1: 자리 주면 또 사람들도 써야 하잖아. 이거 청소할 사람들 써야지.
0: 그치, 사람이 써야지. 근데 그거는 사업을 확장하려면 혼자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차피 사람을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2: 얘가 균형한다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정말로 말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나는 이 회사에서 나는 얘가 의지였으니까.
1: 그치, 그치.
2: 게다가 얘가 갑자기 내 기준에서는 되게 위험한 농사 이런 일을 한다니까 나는 좀 말리고 싶었지 사실. 진짜
1: 그래도 이제
2: 그랬는데 이게 그걸 이어가서 카페도 하고 갑자기 캠핑장도 이제 늘린다고 이게 되게 사업도 확장하고 한다고 하니까
1: 농사도 지으면서
0: 하고. 그쪽이 또 잘 되면 거기서 또 조금 이제 벌어서 이제 또 쓰는 거고.
1: 안전장치를
0: 안전 여러 가지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뭔가 계속 발전을

0: 해야 되지 않을까.
1: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면 잘할 것 같아가지고.
2: 그래, 해봐.
0: 그래.
3: 많이 놀러 오고.
1: 뭐야, 나만? 야, 근데 고기 진짜 맛있긴 하다.
3: 빨리 먹어.
4: 농장에 새롭게 열리는 캠핑장 기대가 됩니다.
5: 어이구, 오늘 오랜만에 햇빛이 나네.
6: 날씨도 좋고.
3: 오랜만에 등산 오네.
5: 산행 한번 또 모처럼 한번 해보자고.
6: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아주 모자네.
3: 비오고 나서 좋네 날씨가.
4: 한 차례 귤 수확을 마치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5: 같이 가!
3: 이 정도는 올라와야지.
5: 젊음이 좋구만!
3: 전망 좋네.
6: 와!
3: 우와.
6: 익산 시내가 다 보인다. 저쪽 부송동, 영등동, 원광대 쪽은 저쪽이잖아.
3: 저쪽이 저쪽.
7: 익산 시내가 다 보이는구만.
6: 우리 카페도 보이냐?
7: 저 숲 뒤에.
6: 숲 뒤에. 우리 여기 자주 와야겠다 이렇게.
0: 그러니까.
3: 저런 넓은 평야 같은 데를 딱 하나 사가지고 캠핑장 같은 거 하면 좋겠고.
0: 좋지.
3: 올라가.
6: 여기 올라가서 잠깐 쉬고 갈까?
7: 차 한잔 좀 마시고. 맞지, 삼창은 뭐야, 근데. 만세!
6: 뭐야, 만세! 만세!
4: 지난 몇 년, 쉼 없이 달려온 가족들.
6: 아, 그래.
4: 농사만 짓는 농부가 아닌 사업가로 성장하려는 김학 씨의 꿈을 위해서였는데요.
3: 저쪽 시내도 보이고, 저쪽으로 가면 익산 끝자락도 보이고 하는데. 익산 사람들이 우리 진지함을 다 알아서 한 번씩은 먹어볼 수 있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어.
6: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이 건축할 때부터 그 목수 아저씨들, 미장 아저씨들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하고 막 서로 다툴고 할 때 젊은 네가 다 조율하면서 아저씨들 다독거리면서 완성할 때까지 엄마는 지켜봤는데 그때 너의 그 가능성을 봤어.
7: 믿음이 맡겨도 되겠다.
3: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7: 잘하고 있어.
6: 아직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3: 그래.
6: 이대로 쭉.
5: 도전.
3: 감사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
5: 그러면 3월 중순 말경이 필 거야.
3: 중순. 꽃이네.
5: 한번 전문 오면 이제 해마다 힘들 나오네.
3: 나중에 저도 꽃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떤 것 같아?
5: 꽃 좋지.
3: 네. 좋아.
5: 잘 배워서.
3: 네.
5: 예뻐.
3: 그러니까.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씨가 줄기에서 엄청 배어 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오세요.
2: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 일본이 이거.
4: 아.
3: 우리 언니도
5: 여행이거든. 멀시고 좋군 낮. 남동녀에 따라 남.
6: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7: 국악하는 10대 때.

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Don't.

0: 남았어. 곧 재판이니까 의례적이지만 할 건 해야지. 이름 이름 신채호. 1880년 12월 8일생. 고향 조선 충청도 회덕군 산내면. 맞나?
1: 맞나 빠가야라!
2: 도리미.
1: 뭐?
2: 조선 충청도 대덕군 정생면 도리미. 듬직한 산세에 둘러싸여 봄이면 꽃잎이 흩날리고 가을이면 낙엽이 나리는 도리미.
1: 끌고 가!

0: 이제 이 집안의 장서를 모두 읽었으니 전 그만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 뭐라고? 벌써 다?
0: 예.
1: 그럼 여기 이 내용은?
0: 무당무편하면 왕도 탕탕이요, 무편무당하면 왕도 평평이라.
2: 그럼 그 뜻은?
0: 편과 당을 짓지 않고 치우침이 없으니 나라가 고르고 평안하단 뜻입니다.
2: 자네 서울에 가서 공부해보지 않겠나?
1: 예?
2: 서울 성균관에서 자네가 원한다면 내 추천해줌세.

0: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 쓰는 것.
1: 야, 채우야!
2: 어, 웬일이야?
1: 여기서 뭐 하고 있어?
2: 야, 왜?
1: 야, 그 소식 못 들었어.
2: 뭐?
1: 아, 그 있잖아, 그. 아, 뭐지?
3: 만민공동회.
1: 그래, 만민공동회.
2: 아, 맞아, 만민공동회가 있었지. 야, 야, 그래, 가자. 야, 빨리 와.
3: 같이 가.
4: 바가야로, 어리석은 조선의 백성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 불법 집회를 연들 무슨 소용인가? 이제 조선엔 희망 따위 전혀 없어. 하늘 아래 이제 조선은 없다. 조선의 임금이 백성을 버렸으니 이제 우리 위대하신 천황배하께 충성하라. 반항하면 죽음뿐이다.
5: 대일본제국 만세!
6: 만세!
5: 천황배 만세!
6: 만세!
7: 임금이 도망쳤다!
8: 임금이!

0: 고향에서부터 민중개혁운동을
1: 모든 사람의 환자에도 순환대 교육을 주장하더니 효과가 대단하지 않소.
2: 아, 내가 뭘.
3: 역시 이 사람 한번 먹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마치 정몽주처럼.
2: 어?
1: 단제 신체 어떤가?
3: 단제.
2: 아, 좀 제발 그만들 좀 해. 아니 내가 존경하는 분으로 이런 식으로 날 놀리냐?
3: 단제.
2: 그만 좀 하라고.
3: 단제.
2: 그만 좀 하라니까.

0: 텅 빈 곳간 맨주먹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조선은 이제 우리의 보호를 받아들여야지요. 아무런 사심 없이 이 무지한 조선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는 나라가 우리 대일본 제국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대일본 제국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조선의 백성들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0: 우리의 앞선 기술과 새로운 문명을 통해 조선은 발전하게 되니 여자든 남자든 몸바쳐 충성함을 영광으로 알아야지요. 자, 대일본 제국을 위하여 간파이!
2: 간파이!
0: 그래, 야마사키. 자네 조선에서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1: 제 고향은 이제 조선에 없습니다. 제 고향은 이제 대일본 제국입니다. 대단히

0: 이복의 신체요.
1: 장지현 선생님.
0: 네, 자네가 성균관에서 쓴 항일성토문을 읽었네. 우리 함께 신문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1: 하지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을지.
0: 우리 함께 독립협회 일을 하면서 보지 않았나? 독립신문의 위력을. 이 시대에는 자네 같은 사람의 글이 꼭 필요하다네.

2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나라가 이것만 주권이 없고 국민이 이것만 자유가 없네. 대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서고!

0: 바가야로! 바가야로! 야마사키.
1: 네.
0: 내가 대한민국의 신부를 예의 주시하라고 했나 안 했나? 국제 보상 운동,

0: 국채보상운동! 신채호 이놈이 대한매의 신보를 통해 조선진들을 선동하고 있다. 들풀처럼 번지는 조선진들의 이 행동을 끊어놔야겠어. 어떻게? 대한매의 신보가 모금된 그 돈을 횡령했다 소문을 내?
1: 이 일본의 망언을 보시오!
2: 대한매의 신보가 국채보상 모금액을 횡령했다!
1: 왜곡된 진실! 터무니없는 거짓말!
2: 대한매의 신보 영국이 사장 배달은 추방하고 공동사장 양기탁은 재판에 넘겨라!
1: 무서운 흉계! 치밀하게 조작된 억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 광활한 대륙을 누비던 역사,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했던 역사, 우리에게도

0: 큰일입니다. 시시각각 위기가 닥쳐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
1: 그 우리처럼 붓으로 글이나 쓰는 사람들이 어디 총칼 들고 의병 투신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2: 그러니까 우린 우리만의 방법을 모색해야죠.
3: 다들 진정하시고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어차피 나라를 되찾는 것은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는 것이지요.
0: 해외에?
3: 그렇습니다.
0: 만주 어떻습니까?
2: 만주.
4: 그럼 그곳에 독립군을 양성하는 무관학교도 세웁시다.
2: 좋은 생각.
5: 갑시다.
0: 당장 출발합시다.
5: 그래요, 갑시다.

0: 탄재, 우리의 정당함과 억울함을 글로 써주시오.
1: 그래요, 우리에겐 지금 그런 글이 필요합니다.
2: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글을
1: 부탁하오, 탄재.

저기 처음이다! 좀 와!

0: 이런 이런 이 추운 형무소에 손바지 하나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 하긴 네 처자식도 너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어. 자, 여기 지장만 찍으면 이 추운 곳을 벗어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응?
1: 지워라! 어디서 감히 이런... 찍어! 지장 찍어! 찍어 박아라!
2: 내 손가락이 다 잘려나갔다. 절대 지장을 찍을 수 없다.
1: 뭐?
0: 그만! 좋아. 그래. 좋아, 신채호!

어.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어미가 줄기에서 엄청 배어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오세요.
2: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 일본이 이거
4: 아
5: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6: 국악하는 10대

방짝이면 동해에 대한 강철입니다. 징글맹이든가 박근맹이든가 맹을 목적물이 있으면은 쇠를 합금해서 녹여서 통영 될 때까지 불에 달궈서 식기 전에 망치로 눌러가지고 서리 즉 강하고 또 색이 잘 변하지 않고.

0: 기술자가 그 당시 월급 계산을 한 달에 쌀 두 가마니 값을 벌더라고요. 그 당시는 북한에서는 하루 일당에 쌀 두 개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나는 이 기술을 배워갔다. 그래가지고 그 해문 하드록스에 해보니까 상당히 귀한 기술이다. 그걸 느껴가지고
1: 근데 이거 그 볼트가 300개 정도 들어갔고요. 300개 중에
0: 원래 양눈이 다 눈이 좋았는데

0: 완전히 손 누실 줄 알았거든요. 이제 일을 전혀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어려운 걸 딛고서 일어나셔서 지금 뭐 운전도 하실 줄 알고 전혀 이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이 그게 활동을 많이 하시죠 뭐.
1: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엄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일 하나에 정말 몰두하시는 분? 그냥 거기에 대한 기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2: 너무 달리면 터진다. 때려 가운데.

0: 방짝이도 옛날은 나 일별증에 이게 매질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러니까 연료에는 공정 이런 것을 이제 기계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쓰는 기계를 갖다 우리 용도에 맞게 전기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산업한 거는 제가 아마 공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불어. 아, 불어.
2: 소리를 계속 쳐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망치질을 해가면서 이제 그 떨림을 조정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고유 징소리를 찾아나가서 이게 나에 맞는 징입니다. 이제 찾아나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방짜 유기 중에서 그 옛 전통에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제조 방법으로 따지면 징잉하고 꽹과리가 옛날 방식에 제일 근접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0: 아트라타.
1: 그건 이제 벌레 기대 이게
0: 아니 없어져야 되는데 난
1: 체계도 있잖아.
0: 아니 없어져야 될 텐데 아직도 분산이 생겼네.
1: 이 웬만한 사람은 이거 하고 나가게 되면 박자는 창피해서 이거 계속 이거 닦고 있다고 난 이대로 생긴 대로 살아. 창피할 것도 없어.
0: 아니 근데 군산이 여기 없어져야 될 텐데.
1: 나는 한평생 방자유가 같이 지내왔지만은 방자유기 작품 맹기는 게 그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게 뭘 뜯어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방자유를 내일 죽는 날도 오늘도 난 맹기 그거지 가장 취미예요.

0: 옛날에 지들거리만 해도 여자라고 하면 집에서 모시를 해먹고 살았어요. 이제 시골에서 뭐 배우도 못 오고 그래서 살기도 할 때 어렵게 살고 그래서
1: 모시 많이 나와.
0: 여기도 여기도 육념이 굳은 살이 백이에요. 그 전에는 피가 나고 막 버겁. 근데 딱쟁이 주고 밥도 못 먹고 막.

0: 때까지 젖을 먹고 6살 때부터 너는 모시어를 입에다 물었다고.
1: 오늘날도 가심심한데 페트 허리나 놓아보세. 낮에 짜면 일광간이요, 밤에 자면은 일광단이라.

제가 언제부터 몇 살 먹어서부터 보시를 한 줄을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님 말씀이 6살 때

0: 우리 한산 모시는 너무 곱고 또 질기고 질감이 좋아요. 아주 입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막 예. 야, 모르겠다. 태모씨가 이 모시 재료예요. 네. 그 태모씨를 이제 비워가지고 껍질 이렇게 껴서 이렇게 물에다 담가가지고 그게 모시를 째고 삶고 해서 모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모시. 제일 중요한 게 모시피를. 네. 이 모시는 식물 껍데기라 건조하면 못해요. 그래서 항시 물이 있어야 하고 틈이 있어야 미끄럽게 모시가 잘 돼요. 누가 무엇을 자르면 이걸 났네 그러지 않아요? 그 소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로 째서 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게 이걸 났다 소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속담이. 손도 그렇고 무릎이 닿게 이렇게 비빌 때 무릎이 다 달아요. 막 빨간하게. 그래갖고 이제 많이 하면 이제 그게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1: 쌀게는 기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이 날고 할 때 따라 올라가지 말라고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
2: 방아가들 이렇게 떡밥하네. 이거 못이 안 길어요.

제 친정어머님이 어려서부터 모시를 짜셨대요. 진짜 이 모시는 너미 볼 때는 쉰 것 같아도 내가 해보면 너무 어렵다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 결혼해서 예, 여기 와서 한산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분종욱 선생님한테. 나에게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모시를 평생을 살아서 이 모시는 항상 사랑스럽고 소중한 선물.

전국을 돌며 민중들의 실험을 달래주었던 유랑 예인 집단 남사당패. 다양한 공연으로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왜 남사당패는 있고 여사당패는 없는 걸까? 남사당패는 조선 후기 전국을 떠돌며 풍물과 번화 등의 연희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이다. 남사당패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4,50명의 연희자들로 구성되었다. 남사당패의 남사당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일까? 여사당의 반대말일까? 우선 사당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당패는 본래의 불교의 포교와 사찰 운영을 위한 건립을 위해 가무와 기예를 행하는 집단이었다.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 피폐해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기예를 팔며 떠돌게 되었고 유랑예인 집단이 급격히 늘어났다. 다른 집단보다 공연의 수준이 높아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흡사 오늘날의 대중스타와 같았다. 묘기에 가까운 기예를 선보이는 남사당패. 정말 여자는 없었던 걸까? 사당이라는 말은 본래 여성을 뜻하는 말이었다. 모가비 또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 아래 여성 예인인 사당이 중심이 되고 남성 예인인 거사가 함께 다니며 활동했다. 당연히 여사당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없던 것이다. 남녀의 구성 비율은 1:1이지만 실제 연희는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사당을 업고 다니는 등 잔일과 관리를 맡았다. 그럼 왜 여성 예인은 사라진 걸까? 사당패는 누리판 형식인 마당굿으로 표현한다. 사당패는 어디를 가나 인기를 끌고 환영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사당패가 나타나면 남성들이 사당의 노름을 보기 위해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돈 많은 양반들은 사당을 집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문인 이옥의 글에서 사당패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들의 공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결국 관에서는 사당패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하여 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들은 점점 활동할 무대가 좁아졌고 함부로 마을을 출입할 수도 없었다. 먹고 살 길이 막히자 여자 대신 외모가 예쁜 소년이나 청년이 여자 분장을 하고 사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들을 남자 사당, 즉 남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명성과는 별개로 사당패의 삶은 결코 화려하고 평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이들이 가진 슬픈 이면이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죽도 하고 싶네.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색깔 줄기에서 엄청 보여 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소수 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핵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안동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염치, 효제충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전통 때문일까요? 안동하면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떠오릅니다.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도산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항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 서원이 됐습니다. 도산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퇴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병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병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병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학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대학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전면에 강악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재 이연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인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폐제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균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대학자였던 김굉필은 평소 도학의 심취에 수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려 했던 선비 한 헌당 김굉필의 높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이 산실이었던 향교와 서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학과 재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같지만 향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중국의 성현을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 서원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현들을 배양하고 그 덕행과 학문을 따르고 공부하는 주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그늘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교육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던 거죠. 1543년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문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굵은 배록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난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9곳의 서원은 이런 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47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올곧게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재양된 아홉 분의 선현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성각자들인데요. 높은 학식과 빼어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죽도 하고 싶네. 괜찮았나요?
1: 괜찮다.
2: 하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새벽 안개가 산을 덮고 강물은 빛을 품고 반짝입니다. 아무도 닿지 않는 시간 속 이른 나래를 펼치는 물길. 거기 반구천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시간이 나를 부릅니다. 바람이 닿고 물이 지나며 돌은 기억을 품었습니다. 아득히 먼 시간을 건너와 조근조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위. 이제는 인류가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0: 닿는 발걸음마다 반구천은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여기 또 다른 기록자.
1: 네, 저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일을 하고 있는 김지교라고 합니다.
0: 그가 하는 일은 기억의 보존.
1: 저희가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작업은 디지털 트윈, 즉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정밀하게 보존하고 그걸 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로 보여주는 걸 말하거든요. 정교하고 더 지금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래 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에 전승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얇은 금박에 새겨진 신라의 숨결을 디지털로 생생히 복원한 사람들. 과거의 예술과 오늘의 기술이 만나며 문화유산은 또 다른 생명을 얻습니다.
1: 저는 그 전승됐던 것들이 시각화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남겼었던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최고의 기술이었고 또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선들을 유추해서 찾아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그것들이 구체화돼서 마침내 그 시각화됐을 때 그 뭐 기쁨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고요.
0: 보존 과학자부터 디지털 아티스트, 컴퓨터 공학자까지 이들에게 과거의 유산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반구천 암각화의 세

0: 세계 유산 등재 이후 그들은 지금 디지털 헤리티지를 준비합니다.
1: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가 되면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국민들도 이것들을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도심에서 방구대 양박화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 자체도 그 일환이고요.
0: 새로운 문화 기술 위에 반구천의 유산은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까요? 억만 년을 걸어온 지구의 시간. 그 위에 수천 년을 새겨온 인간의 기억. 지금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1: 드디어 만난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를 못 와봤다는 게 되게 조금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바위예요, 바위. 오히려 여기가 나. 오늘 마침내 보게 되니까 여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여기로 오는 길 자체도 되게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진이나 실측도로만 보다가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에너지나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샤먼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 힘이 좀 느껴져요. 얼굴이 되게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언뜻언뜻 그 문양이 보였을 때 느꼈던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시각화 기술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됐을 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정신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그림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방구장곡화를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체감이나 지금 이제 빛에 따라서 바뀌는 양감 이런 것들을 그 영상에서 저희가 잘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지교 씨는 경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1: 그 플래시백 게림이라고 하는 경주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사라진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 공간이고요. 여기는 플래시백 게림의 삼신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옛날 설화벌로 넘어가는 어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0: 경주 에이펙이 열리는 그곳에서 과거의 유산과 신라의 시간이 다시 오늘의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그는 과거 유물의 빈자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잇는 사람.
1: 지금 저희 이렇게 다 그 조명 다 들어오면
2: 어디요?
0: 신라의 신화가 잠든 숲 게림은 디지털과 만나 새롭게 상상되고 현실이 됩니다.
1: 예, 밖에 거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나정을 저희가 공간 경험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0: 신화와 가상 세계가 맞닿은 새로운 체험의 공간.
1: 저희가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신라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출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이곳에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따온 문양도 보입니다. 과거는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억으로 스며듭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 인류의 흔적은 바위에 남았고 그 유산은 이제 세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3: I therefore declare the draft decision 47.8B.20 adopted.
0: 참으로 오래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4: 방구천의 암각화는 무려 15년이나 걸려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그 마지막의 대미를 프랑스 파리의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등재되는 순간 다른 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세계유산이 등재됐다는 사실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0: 모든 이들의 바람이 모인 세계유산 등재.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 세계유산이든 방구천의 안각화도 예술성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구천의 안각화 속에 있는 1000개에 가까운 문양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를 모으면 우리에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번개가 계곡을 삼켰습니다. 잠들어 있던 세상이 깨어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혹시 기척에 놀랄까 싶어 걸음도 조심스레. 그래도 녀석들에게는 금세 들켜버리고 맙니다.
1: 이거는 파랑새 소리 들리는. 저 여기서 새끼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 방구대 양가가 가면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멋진 곳이
2: 온갖 새소리가 다 들리는 방구대 너무 이뻐요.
0: 보일 듯 말 듯 반가운 숲의 지적임. 새를 만난다는 즐거움이 이곳에 닿게 했습니다.
1: 어?
2: 아, 새끼가 이제 막 이소를 했네. 흰배짓박이 유조 같은데 느낌에.
0: 깃털도 덜 자랐는데 세상으로 툭.
2: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어. 너무 이쁘다.
1: 저 이소해가지고 이소할 때 내가 내려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소하기 전에 둥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새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 억지로 이제 올려주고 하면은 되는데 또 자연의 섭리니까 이렇게 일부러 올려줄 수도 없고.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계속 올라간다. 이제.
0: 숲은 마치 비밀의 정원. 물길 따라 숨이 돋고 먼 길 온 철새도 날개를 쉬어갑니다. 반구천은 생명의 맥박을 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사람도 자연입니다.
2: 갑부터 또 돈다.
1: 지금 막 파랑새가 떠가지고 이 주위에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육초 중이고 새끼가 배고프면 안에 소리가 나요. 찍찍찍찍찍찍. 요 주위에 파랑새가 들어오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파랑새가 들어와요. 방구천에 들어갈 때부터 파랑새가 까마귀하고 싸우고 막 그러던데 자기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 구역이라 가지고 까마귀든 어떤 새든 간에 오면은 다 쫓아요.
0: 파랑새를 기다리는 새 작가. 날것의 경이로운 순간은 늘 숨죽여 기다린 마음에 보상처럼 찾아옵니다.

0: 제가 탐조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주 귀한 천연 기념물이라든지 국가 위기, 저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이런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울산을 찾아오는 뭐 여름철새, 겨울철새들을 촬영해가지고 울산이 이렇게 환경도시로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새하고 완전히 교감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1: 긴 기다림과 숨죽임 끝에 그는 귀한 생명들과 마주합니다. 그 숭고한 삶의 애착들이 카메라 속에 고스란히 포착됩니다.

0: 가득한 최고의 기억을 품은 반고천. 겹겹의 숲 사이 번지는 생명의 충사위. 세계유산의 여름은 뜨거운 생집도 불어납니다. 물길엔 숨이 차오르고 생명들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 분주히 생육하지요.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이 작은 우주에도 팽팽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물밖 세상에서는 지금 물총새가 먹잇감을 노립니다. 녀석은 사냥의 귀재라죠.
1: 물총새 암수 두 마리예요. 물총새 암수의 두 마리가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데 새끼가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0: 사냥도 사진도 기다림이 순서.
2: 저건 유조인가요?
1: 아, 저건 유조네요. 어미는 어디 가버리고 새끼만 와서 먹이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사냥의 귀재도 서툰 시절을 지나야 비로소 멋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점프. 아, 실패. 실패했다. 한 번 더. 아, 물었다.
0: 늘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 멈춰서는 윤기득 작가.
1: 아유, 방구대에 와보니까 여기는 생태계의 천국이에요. 새들과 밑에 물에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고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저 물총새하고 새들이 또 먹이 사냥을 잘하는 것 같아요.
0: 그가 카메라에 담는 것은 새의 날갯짓이 아니라 자연이 품은 기억.
1: 방구천은 이 생태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갖 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새를 좀 찾고 싶어요.
0: 지친 날개를 접어 쉴 곳을 찾아온 지구의 여행자 철새. 그들을 찾아 물길, 산길을 헤치는 사진작가. 반구천은 깃드는 모든 것을 넉넉히 품어 안습니다. 반구천, 그 위로 시련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비는 옛집 집청정 처마 끝에 가만히 고입니다. 세월의 비바람이 스쳐갔지만 이 집은 여전히 맑음을 담아 반구천의 풍경을 지켜왔습니다. 때로 시련은 혹독한 물살이 되지만 그 물이 흘러간 자리엔 또 다른 생명이 움트고 생장점의 마디가 늘어납니다. 세계유산은 그렇게 매번의 흔들림 속에서 다시 풍요로움을 준비합니다.

겹겹의 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이곳에 머물렀을까요? 멈춘 듯 고요한 반구천 계곡. 누군가의 발길이 닿고 기억이 머무르며 첩첩이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물소리 많이 길을 내고 바람이 흐르며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새겨갑니다. 물길이 데려간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기억의 바위.

0: 선사에서 문명의 시대까지 무수한 흔적이 쌓입니다.
1: 이 한 바위면 위에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신라 시대에 이르는 많은 문양들이 굉장히 여러 층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겹쳐서 쌓여졌던 것인데요. 이러한 암각화와 명문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의 가치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 선사인의 색임 아래에는 마치 책장처럼 펼쳐진 이야기판이 있는데요. 여기 신라 왕실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반구천 암각화를 발견해 세상에 처음 드러낸 문명대 교수. 그에게도 흥미로웠던 신라 왕실의 기록입니다.
2: 525년 6월 18일 새벽에 떠났다. 부평대왕의 동생 왕과 여동생이 함께 이 계곡을 찾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때도 유적이죠. 유적을 찾아서 그 기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0: 반구천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름들. 바위글은 상상력을 불러옵니다.

0: 두 개의 기록이 이어지며 완성되는 역사의 퍼즐.
1: 그 14년 후에가 됩니다. 그 포평대왕의 두 동생은 죽고 누가 갔느냐? 갈문왕의 부인하고 포평대왕의 부인하고 왕비 두 사람하고 왕자 진흥대왕하고 가서 포평대왕의 동생을 기리고,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원명과 추명이라고 하는 신라 역사가, 생생한 역사, 역사책에 없는 역사가 바위에 역사서적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0: 과거의 숨결이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곳. 천전리 암각화를 찾아온 소리꾼 고영렬. 전통음악으로 대중들과 소통해온 그가 위대한 유산 앞에 섰습니다.
2: 벽에 써져 있는 글자들, 그리고 그 그림들, 이런 게 너무 생생하고 진짜 흘러있는 세월의 그런 어떤 작품들, 모든 시대들을 통틀어서 문인들이 가장 그 성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세월이 쌓인 바위엔 오랜 이야기들이 남아있어 소리꾼은 그 속에서 잊힌 시간의 숨을 찾아냅니다. 바윗결에 스며든 한숨, 그리움 그리고 더 애틋했던 순간들이 고요히 스며듭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이곳을 찾아온 신라 왕실의 사람들, 그 기록이 추명입니다.

0: 봄빛 물든 반구천 계곡. 선사의 바위에 기억을 새긴 이곳에 또 다른 기록의 공간, 서원이 있습니다. 반구 서원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며 의관을 갖추는데요.
1: 폐제 이선생 준소 서양님.
0: 예를 갖춰 오래된 봄의 의식을 치릅니다. 자연을 벗삼고 지혜의 스승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스리던 자리. 서원 철폐로 한때 사라졌다가 댐 공사로 수몰될 터를 떠나 이곳에 다시 세워진 서원.
2: 조선 숙종 35년에 방구서원이 이제 지어졌는데 은양 그 유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포원 전승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짓고 사당에 모시는 분들이 포원 선생, 해제 이현적 선생, 이제 한강 정구 선생 그 세 분을 그 모시고
0: 자리는 달라졌지만 기억하는 마음의 자리는 오롯이 그대로입니다.
3: 동로하고 전작하고 한 사람
4: 그래.
2: 보은 선생은 은양에 이제 유배를 오셔서 방구대 이제 하고 이제 은양하고 이제 막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시도 남기고 있고 뭐 그 포은 선생 같으면은 뭐 고려 충신이라 하고 후세에도 그걸 본받아서 요새 참 각박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 이제 참 선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참 있어 좀 선하게 하는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또 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0: 오랜 세월 마음에 품어온 스승. 선비들은 포은 정몽주의 발걸음을 따라 이곳 반구천 자락에 깃들었습니다. 유배의 길끝에서 마주한 바위 반구대. 그 묵묵함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까요? 포은의 자취를 따라 수많은 묵객의 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세월의 이끼 고스란히 품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반구대와 마주한 옛집 집청정.
5: 예전분들은 주로 이제 그 시를 쓰고 요즘 방명록을 쓰듯이 쓰고 가셨는데 그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 이제 선친께서 필사를 하셔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그 집청정 시집이라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의 선비들이 느꼈던 이런 풍광이라든지 이런 그 감흥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0: 후손들은 남겨진 기억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방대한 한문시를 우리말로 옮긴 국어학자 성범중 교수.
6: 그 작품만 해도 거의 뭐 400수가 넘거든요. 시인들만 해도 280여 명이나 되고 실제로는 조선 그 후기에 전국에서 서울을 위한 전국에서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시를 남기는데 그 남긴 시들의 약 70% 정도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다면은 결국은 포은 선생을 삼보하는 전국의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자기가 갔다 왔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밟고 놀자. 이리 오너라 밟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네가 뭐
1: 피아노 앞에 앉은 소리꾼 고영렬. 서양의 건반에 얹은 판소리 한 자락. 소리로 시대를 건너며 전통이 낡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음을 들려줍니다.
2: 제가 이제 근래에는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주구장창 창 판소리만 하다가 판소리로 온 가득 다져져 있는 마네킹 위에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조그마한 어떤 서양의 어떤 음악 개념을 더 쉬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도 저는 한국 음악을 하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소리는 또 다른 기억의 새김. 포은 정몽주의 시인은 그만의 음률로 다시 불려집니다.
2: 처음에는 어떻게 곡을 이제 작업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정몽주 선생님이 방구대 앞에서 읊었던 시를 기틀을 잡고 이제 곡을 썼어요. 정몽주 선생님이 느끼고 있었을 그때의 심정을 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1: 포은의 발걸음을 따라 반구대 긴 세월 머문 바위 앞에 섭니다.
2: 되게 웅장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압도됐고요. 뭐라 해야 돼? 원근법이 사라진 느낌? 예, 그걸 좀 느꼈어요. 방구대 앞에서 그 웅장한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그 포부를 좀 음악 분위기에 좀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북소리도 좀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좀 악기에서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왕이면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담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1: 유배의 시간 속 반구대를 바라보며 지었던 정몽주의 시가 그의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0: 그 방구대 앞에 섰을 때 정몽주 선생님의 어떤 심정, 큰 꿈과 큰 절망감이 동시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열어라 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수많은 문인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고스란히 그 곡에 담아보았습니다.
1: 그것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고요의 계곡에는 억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를 맞춰가며 신압으로 맑은 아침이 번져갑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며

0: 생의 길을 열고 보이는 것과 숨은 것의 경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이곳은 비밀의 정원, 온갖 생명의 숨소리가 차오르는 곳. 반구천 계곡을 마주하며 맑음을 모으는 집, 집청정. 물결과 바람, 새들의 울음이 담벼락 사이를 넘나듭니다. 또 누군가의 걸음이 머물며 마음을 가다듬고 생의 깊은 사유 한 자락에 멈춰 서겠죠.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빛이 여명의 빛이에요.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뜨는 그 빛이 너무 감사한 빛이기도 하고 살아있구나.
0: 흑과 백의 농담. 그 단순함을 수묵화가는 어떻게 담아왔을까요? 이곳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홍프룸의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먹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홍프룸입니다. 먹과 오로지 물만 가지고 30여 년을 넘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0: 수묵이라는 오래된 언어가 디지털 미디어와 만난 전시.
1: 그동안의 전통을 고집했다면 그 전통을 넘어선 미래에는 그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체를 사용한 또 다른 감상과 소통,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수집해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미술은행.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함께 홍프룸이라는 이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술을 마주할 수 있도록 보관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기록이 됩니다.
1: 사실은 일괄되게 왔던 거는 자연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라는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늘 같으나 늘 다른 정말 많은 세월과 많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자연을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사는 홍프룸이라는 작가는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저는 그 읽어줌을 깊은 스며듦이라는 먹이라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는 매체를 통해서 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꾸준히 작업해온 작가죠.
0: 반구천과 마주한 자연의 작가. 빛도 물길도 그의 시선 아래 머뭅니다.
1: 새가요. 저기 봐요. 전 아침에 딱 새를 보잖아요. 아, 오늘은 럭키한 날이구나. 그것도 흰새. 무조건 흰새가 날아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2: 저기 그 새가 그려져 있어요.
1: 그 새가요?
2: 네, 벽에 그려져 있어요.
1: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0: 누군가 새겨놓은 새 그림 앞에서 너무 작가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어느새 먹물처럼 번지는 감정.
1: 너무 귀에도 눈물이 나오고 어떤 에너지인지도 모르지만 그 에너지가 느껴졌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저렇게 애절하게 그때는 도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새길 때는 그냥 새기지는 않거든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3: 그것도 돌에 한번 새기기도 어렵지만 새기면 없어지지 않는다. 돌에 새길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0: 먹을 가는 순간 농도도 그림의 붓길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묵화가에게 이 먹을 가는 일은 가장 깊은 의식이죠.
3: 이 시간에 바라보는 내가 느꼈던 건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리움이고 굉장한

0: 감동이고 굉장한 감사였어요. 그 마음을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깊은 울림과 깊은 진동은 있어요.
1: 겸재정선은 시대의 산화를 읽어내고 자연을 현실로 끌어왔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수묵 화가는 자신의 반고천을 그리려 합니다.
0: 진경에서 실경으로 사회적인 그림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작품은 그럼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여태까지 해석하지 않았던 다른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0: 호흡도 멈추게 하는 붓질. 오랫동안 대만에서 동양의 수묵화를 탐구해온 그녀는 자신만의 획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도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했습니다.
1: 붓을 내가 변화시키고 형태를 변화시키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남겨놓고 시대와 현재 시에 나와 앞으로의 것들에 대한 해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느낌을 갖기가 내 보이지 않는 눈을 넘어서는 것들을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0: 우선 작가는 빠른 호흡으로 작은 화폭의 반구천을 여러 장 완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내면 화폭의 크기를 키워서 초대형 작품으로 완성하는 건데요. 어떤 작품을 고를지 반구천의 시간이 내내 함께 흐릅니다.
2: 처음 내가 반구천에 갔을 때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한여름밤의 꿈 같아.
0: 이제 그리움이 된 시간.

보이는 것이 곧 마음. 오래 품어온 기억이 다시 빛으로 번지는 순간. 한 화가의 붓끝에서 번진 먹의 흐름은 자연의 숨결과 만나 또 하나의 시간을 엽니다. 반구천 세계 유산이 되어 숨쉬는 골짜기. 그렇게 묵묵히 남겨온 기억들은 시대를 넘어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 다시 길이 되어줄 겁니다.

0: 간고천이 품은 무수한 시간의 기억. 세계유산은 모두를 꿈꾸게 합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의 걸음이 다시 반구천에 닿았습니다. 기술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헤리티지, 미래의 찬란한 유산을 그는 기대합니다.
1: 일단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유산이고, 두 번째는 무형유산이고, 세 번째는 문화유산이거든요. 인류

0: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창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후대로 계승하면서 우리는 선대로부터 이어봤죠. 근데 거기에 그 행위 자체가 무형의 유산이 되는 거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또 후대에 전하면서 그 산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문화유산이에요. 그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문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후대로 이어가는 그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헤리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보존하고 전승하고 우리 아이들을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자체가 제가 하는 일이고 계승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1: 반부천 물결 위로
2: 거북이 길게 엎드린 모양의 바위 반구 올리 그 사이로 펼쳐진 골짜기는 이제 세계의 유산이 되어 과거에서 미래로 문이 열리고 길이 이어집니다.
3: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 유산들은 사실 우리 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치를 보존하고 이 가치가 지금 현대로 왔을 때 어떻게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야 될 문화재 그 이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2: 우리의 헤리티지, 기억을 이어 내일을 여는 위대한 유산으로 반구천은 오늘을 찬란히 흐릅니다.

송광종철이 관동별곡에서 그린 관동팔경의 제2경 울진 망향정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이름답게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조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동해 망경창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우뚝 선 망향정. 예로부터 관동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관동팔경 가운데 으뜸이라고 해서 조선 숙종 임금은 관동제일루라는 현판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문인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강원도 관찰사로 망향정에 올랐던 송광종철은 관동별곡이라는 걸작을 남겼고 김시습, 이산해 같은 유명한 문장가들도 주옥같은 시문을 남겼습니다.

0: 특히 직접 관동팔경을 유람한 숙종은 망양정에서 느낀 감회를 한 편의 시로 완성했습니다.
1: 여러 골짜기 겹겹이 구불구불 열리고 성난 파도 거센 물결은 하늘에 닿아있네. 지금 이 바다를 술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찌 겨우 300잔만 마실 수 있으리오.
0: 천혜의 절경 덕분일까요?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도 이곳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실 처음 지어졌을 때 망향정 위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울진군 기성면 망향리 현종산 기슭에 있던 것을 1860년 철종 때 지금의 위치로 옮긴 건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심하게 낡아 2005년 완전히 다시 지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은 덜하지만 망향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여전합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그러니까 줄기에서 엄청 불어나와요.
1: 자, 본경으로 놀러오세요.
2: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 일본이 이거
4: 아
5: 멋지고 좋군 낫 군함동 여에 따라 남
6: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7: 국악하는 10대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한순이는 나한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가 심장이요, 운명이요, 또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합니다. 태초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판소리를.
1: 그때의 조조가 마상에서 잠깐 조우더니 비몽사몽간에 목신이 조조에게 전몽하였던가 보더라. 마물삼근 할때 학색 종목이 먼저나 흰황시실용시 풍물조를 흘렸고 흔든 시작 두거이 제발

기분 좋고 산도도 나다더니 그 안에 태평이며 문화한 짓 한다 먹을 빛

닭도 판 대밥 통지 깐깐에 소용대로다 하네 남은 것은 모수를 시켜 어느 홍기 얼굴인지 방울로 타박수용 총

말에 대도사 엄전히 세웠더니 비슷한 말을 하며

0: 안녕하십니까. 판소의 삶을 그리는 남자, 소유권 장성민 열시다.
1: 안녕하십니까. 성빈이의 그림자, 네, 배임년이라고 합니다.

0: 화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는 음악을 많이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판수를 한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한마디로 취향과 이목이 딱 맞는데, 이목이 취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향이가 처방님이 소녀의 모습 어디가 좋습니까? 하면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제가 판소리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음악이며 뭐 시금시며 뭐 아니 또 문장 그 고사성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판소리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소리꾼 성빈 씨.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볼까요?
0: 꼬리도 이루리도 심산 좋은 뭐.
1: 성빈 씨는 매일 이곳에서 판소리 연습을 한다는데요. 연습벌레라는 별명답게 땀까지 뻘뻘 흘리며 열창 중입니다.
0: 장년은 활을 들고.
2: 성빈이가 전공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는 막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해서 마음껏 소리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을 이렇게 하나 놓고 언제든지 와서 그냥 자유롭게, 예, 마음껏, 뭐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1: 판소리 완창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이 넘는데요. 이 긴 소리를 외우기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저 바람이지.
0: 저 바람 말기. 절망에 벗어났구나.
1: 성빈 씨의 제일 첫 번째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눈빛만 봐도 성빈 씨의 마음을 척척 읽어주는 평생의 응원자이기 때문이죠.
0: 경주에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장월중산 판소리명가, 판소리명가 장월중산 명창대회가 있는데 거기 일반부에 시험 봅니다. 가뜩이나 장월중산 선생님이 저희 금요일 선생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운동장 주고 해서 그 대회 한번 나가보려고 1년째 배우고 있었습니다.
1: 비장애인 소리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성빈 씨.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뭘 하는 걸까요?
0: 제 첫배가 너무 좋아한다 보니까 이 선생님, 제 선생님 소리듣다가 제 선생님 딱 보니까 좀 혼돈이 올까 봐 겁이 나서 이렇게 선생님만의 소리를 정확하고 있습니다.
1: 정확한 창법과 장단을 기록하며 소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성빈 씨. 이런 노력의 시간이 모여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는데요.

0: 그러나 오늘의 성빈 씨 뒤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1: 제가 성빈이를 임신했을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초산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입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입원을 해서 이제 있다가 그날 이제 분만을 시도하는 도중에 저는 이제 자궁 파열이 오고 응급 수술을 하니까 성빈이는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로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어떤 장애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참 막막했지.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전래동요를 곧잘 본다고 저희 어머니께 아이고 성빈 엄마 성빈이가 국악에 소질 능갑다 그래서 국악 쪽을 한번 공부를 시켜보이소 해서 제 선생님 말씀 듣고 국악학원에 가서 국악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현재 대구광역시 무용문화재 제8호 판소리 흥부가 전수조교이신 성종모 선생님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 판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0: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담은 몇 시간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소극장에 들어가서 모두 실기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저희들은 이제 뭐 시험도 잘 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학교를 오라 그러셔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우리 학교에는 아직 그 장애인 입학한 선례가 없고 얘를 지원해 줄 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특수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찬반 논의를 하신 끝에 성빈이 입학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보니까 성빈이가 비장애 친구랑 실기 공동수석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떨어지면 끝이었는데, 네.
1: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 날아가 그분입니다.

0: 씨의 연습은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매서운 어머니의 귀를 피할 순 없습니다.
1: 또 몰았네.
0: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도전하는 성빈 씨.

0: 떨린다.
1: 자,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0: 아닌지.
1: 끄덩이 그자 또 이렇게 가. 네. 끝까지 이렇게 보더라고.
0: One more time.
1: 이제 성빈이가 더 잘 몰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제가 하고 해. 또 발음이 제 귀에 마음에 안 들면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또 반복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발음 교정 작업 같은 거는 주로 제가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손을 대야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0: 서울 도심 속 공원, 공연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성빈 씨는 비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한 무대에 올라 판소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관객과 만나는 무대는 성빈 씨에겐 큰 즐거움이자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자극제가 됩니다.
1: 저는 문화예술 출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찬란하다를 주제로 이번 출제 서막을 열게 됐는데요. 저희 팀도 이 출제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무대에 오른 성빈 씨는 오늘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1: 사실 내가
0: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성빈 씨.
1: 미친 사람인지 보시다시피
0: 판소리는 그에게 노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0: 무대에서 자유롭게 소리하는 성빈이를 보면 원래 저 모습이 성빈이의 건강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바라보는 저도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정말 다른 부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1: 왜 말 못해? 아, 말해요. 아, 왜?
0: 뭐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뭐 동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지점을 향해서 발을 같이 묶고 달리는 왜 운동회 때 부모와 아들이 같이 발 묶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그런 사이. 네.
1: 전쟁의 아무리 장수와 왕이 아무리 세도 제갈량 같은 지혜가 없거나 또 정욱 같은 지혜가 없으면은 그 전쟁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책사 같은 분이시고 모사 같은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어머님을 위한 노래 한 곡 해주시면 어때요?
1: 자, 어떤 곡? 신청곡 받습니다.
0: 아리랑을 한 곡 부탁해.
1: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0: 우리의 성빈 씨. 이번엔 거문고가 아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꽤나 진지한 표정이죠. 사실 요즘 성빈 씨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있는 분야라는데요. 전통 소리를 디지털 음악으로 옮겨 새로운 창작곡을 만드는 중입니다.
1: 이렇게 놓고
0: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군요.
1: 미디 작업인데 이 미디 작업은 뭐냐 하면은 큐베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키보드로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20주년에 관한 곡인데 맨 처음 만드는 곡, 맨 처음 만들다시피 한 곡이 적벽 가정에서 세 타입.

0: 양을 편곡하고 있고.
1: 소리꾼으로 산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성빈 씨.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의 열정과 끈기가 놀랍습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성빈 씨. 명창의 꿈을 위해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는 노래합니다. 오늘은 고법 전수를 위해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2: 됐죠? 잘한다!
1: 우리의 성빈 씨, 북장단 기술도 제법이죠?
2: 호? 나, 좋아요. 근데 승빈 애가 할 때 봐봐. 눌러. 요거 눌러봐봐. 그렇지. 요거 하고 요거 넘어온다. 시작. 쿵쿵쿵쿵.
3: 선생님, 대점 칠 때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방에 다 들려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2: 아, 윽 하고 나서 윽 해보세요. 시작. 윽, 윽, 궁, 궁, 궁, 궁.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땅, 궁, 궁, 궁 해야 되는데.
3: 야,
2: 윽, 짠, 짠, 짠, 궁. 장단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소리 하는데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본인이 이제 장단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그러면 다양한 소리 구사력이 자기 안에 자유스럽게 소리를 구사할 수 있고 북에 신경 안 쓰고요. 그런 점이 이제 최종 목적이죠. 됐죠? 으이! 하이! 누르고!
1: 타고난 리듬감이 있는 성빈 씨는 뭐든 가르쳐주면 100% 흡수한다는데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고법까지 전수하는 성빈 씨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2: 좋아요.
3: 판소리 따로 고법 따로 보지 않고 판소리 연하자가 같은 판소리 아니냐 해서 좋아합니다.
1: 최고의 스승을 찾아 기초부터 탄탄히 익히려는 배움의 자세. 이런 겸손함이 그를 늘 성장시켰습니다.
3: 이제 먹어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성빈 씨를 만나기 위해 전수실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3: 선생님의 의뢰를 받고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왕의 성덕으로
1: 성빈 씨가 이번엔 스승님이 된 건데요. 연희를 전공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3: 이렇게 들어둔 것이었다.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이렇게 갑니다. 시작!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판소리를 주소 오징어 할박 대사전 눌모 방청자 중에 이원금 방금 변자청어 고수세고 장남무 고수장 잠시매 팀장 사장을 하며 예 세계로 있죠 소박이 네. 내가 그래서 끝소박에 숨을 쉬는 거고 또 조부장 보면은 삼각형에 일자가 있죠 그거는 조금만 더 빼고 세는 거예요 조부장 저기 보별장성 이렇게 시작
1: 성빈 씨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3: 꾸벅꾸벅꾸벅 하는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1: 역시 노력파다운 면모 가르침도 열정적이죠.
3: 꾸벅꾸벅 하는 거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작 다음에 만나요
6: 성빈 선생님한테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고 각 대목마다 특징이나 스타일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0: 제가 평소에 판소리에 대해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성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영광인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성민 씨는 소리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아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한계를 넘어 예술을 완성합니다. 그의 소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2: 소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네, 사회에 꼭 필요한 소리꾼으로 살아가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3: 시우야, 판소리만 바라보고 판소리를 선한 일로 많이 하는 판소리 명창을 되고 싶습니다. 저는 판소리로 세상을 흐르내는 소리꾼 장성민입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준도 하고 싶네.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여러분이 아주 값비싼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바다 위에 놓아둔다면 이 자동차는 자신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마다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구분 등과 어깨를 펴줘 결림 현상을 해소해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각자가 지닌 고유한 가치는 활용되지 못한다면 퇴색되거나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특정 물건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에도 해당되는데요.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면 재능의 가치를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재능은 마치 보석과 같습니다. 보석을 캐지 않고 묻어둔다면 그 존재와 아름다움을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처럼 재능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가진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영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가를 수련할 땐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아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과 어깨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하타아사나와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하타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가봅니다. 둘,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한 뼘 앞으로 나가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은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늘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의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바닥을 짚고 있는 왼손을 천천히 밀어서 펴봅니다. 팔을 피는 만큼 오른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하게 자극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왼손을 다시 얼굴 옆으로 바닥 짚고 오른팔을 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으면서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면은 왼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땀을 바닥에 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손을 얼굴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질 때 활용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등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점차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을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접어서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리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두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두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다리를 쭉 펴는 동작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다아사나와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다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시면서 손가락은 모아주시고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셋, 이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리를 쭉 펴주면서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와 등을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시켜주는 파치마타나사나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빌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가슴을 밀어냅니다. 혹시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쥐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해 봅니다. 등을 피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 봅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뒤꿈치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 봅니다. 고개도 떨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틀고 가슴 밀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신체 전체를 쭉 펴주는 만큼 신체 교정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바른 자세의 감각도 함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 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빌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0: 한국 음악.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1: 해요!
2: 출동!
0: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아,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이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0: 가지가 줄기에서 엄청 배어 나와요.
1: 자, 본경으로 놀러오세요.
2: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 일본이 이거.
4: 아.
5: 멀시고 좋군 낮. 그 남동녀의 따라나.
6: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7: 국악하는 10대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효과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할 수 있겠죠?
1: 호국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